0: 토요일 오늘 아침 첫 곡 레오나 루이스였습니다. Better in Time. 네. 아, 그럼 오늘은 뭐 서두를 일 없으면 좋겠네요. 3478님이 와, 이 한여름에 뜨개질로 목도리를 짜고 계셨대요. 한 3분의 2쯤 떴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서 그냥 마무리 짓고 목에 둘러봤습니다. 옹졸해 보이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예, 3분의 2면 다 한 거죠. 누가 알겠어요. 예. 1039님 남편이랑 싸웠는데요. 밥은 꼭 같이 먹으려고요. 삐쳐가지고 한참 서로 쳐다도 안 보는데 그래도 부부니까. 그쵸. 근데 진짜 각방 쓰는 거에 대해서 다 그렇게 의견들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또 친구들 만나갖고 얘기하는데 누구는 부부는 아무리 싸워도 방은 같이 써야 된다, 침대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들으면은 설득이 되는데 서로 그러다가 더 안 좋아질 거면 차라리 편하게 각방을 쓰고 밥을 같이 먹으면 된다. 네. 그러니까 예, 식사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식구는 둘러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거니까요.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미운 정도 정이니까. 눈썹 문신을 했는데요. 너무 진해요. 누가 보면 놀랄까봐 모자 눌러쓰고 고개 숙이고 다닙니다. 아, 목이 너무 아파요. 그거 좀 빠지지 않나요? 옛날에는 그 파란색으로 그래서 예, 좀 많이 티가 났는데 요즘에는 깜짝짝 같던데. 네. 좀 아마 지나면 좀 빠지시지 않을까. 9283님. 네. 그래도 젊어지셨겠네요. 역마살이 꼈는지 자꾸 가고 싶어요, 어딘가로. 그래서 심지어 혼자 속초 여행까지 다녀왔어요. 처음에는 혼자 가는 여행이 뭐 재밌겠어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 어디 갈까 고민 중이라고. 야, 이거 체질이신데요? 8799님.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혼자 제주도 3박 4일 끊고 갔다가 1박 하고 도저히 할 게 없어서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행기 처음 타봤던. 생각보다 무서워가지고. 자, 그럼 광고 듣고 토요일 오늘 아침 편안하게 이어드릴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0: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브루노 마스 로맨티스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자, 주말 아침입니다. 조금은 더 느긋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자, 오늘 첫 곡은 스테이시 켄트. 그래도 뭐 꽤 유명하죠. 국내에서도 영국에서 활동을 해요. 태어난 곳은 미국인데 재즈 보컬리스트입니다. 들려드릴 곡이 The Summer We Closed Europe in the Rain. 복잡한 사연이 있는 노래인데 남편이 색소폰 연주자입니다. 짐 톰린슨. 그가 곡을 썼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 소설가 카즈로 이시구로. 일본 이름인데요. 아무튼 영국 국적으로 이런 대단한 분이 가사를 직접 썼습니다. 자, 이 곡도 두 사람의 작업물이고요. 네, 그러면 천천히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느껴볼까요? 스테이시 켄트의 노래로 시작하는 게으른 소파의 노래 The Summer We Closed Europe in the Rain입니다.

조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든 어디라도란 노래였어요. 앞에 스테이시 켄트의 재즈곡과 품의 장르는 다른데 우리 게으른 소파의 네, 노래처럼 둘의 결이 닮다 보니까 이질감이 전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제든 어디라도 이 노래는요 2023년도에 발매된 네, 첫 번째 조지의 정규 앨범에서 들려드렸던 곡이었고요. 이어서 호아라는 아티스트의 미스테리 걸이라는 노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호아, 좋을 호자에 자기 아, 좋은 나라는 뜻으로 이름을 만들었대요. 사실 비틀즈의 영향을 받은 음악가들은 수없이 많지만 이 팀, 이 호아의 곡들은 바로 듣자마자 비틀즈가 연상되는 네, 일부러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호아가 노래하는 미스테리 걸에 이어서 그들이 사랑한 비틀즈의 기타리스트죠. 조지 해리슨의 노래도 하나 조용하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틀즈의 곡들 좋은 곡들 너무 존하고 그 폴 매카트니와 존 레논의 곡들이 많지만 사실 조지 해리슨도 못지않게 멋진 곡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의 곡 중에서 Love Comes to Everyone 호아의 미스테리 걸에 이어서 느긋하게 들어보겠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0: 인생 어디
1: 인생은 와우프레스
2: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주말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충청 이남 지역에는 곳곳에 빗방울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렸다 그쳤다 하면서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충청과 전북에 많게는 80mm가 그 밖에 남부지방에 최대 60mm, 서울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좀 주춤하겠는데 낮 동안 오늘 서울 31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고창 담양 간 고속도로 위로는 사고 있습니다. 담양 쪽으로 북광주 부근에서 발생한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고요.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면 대천 부근 갓길에 고장차 있습니다. 배아량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올해 새내기 대학생이 된 우리 딸. 첫 방학에 알바를 해보겠다더니 근처엔 마땅한 알바자리가 없었는지 1시간 거리에 있는 알바를 구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매일 1시간 거리를 차로 태워주며 늘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를 듣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 큰 교통사고 때문에 운전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운전도 쉬고 몇 번이고 다시 운전을 해보려고 그랬지만 심장이 쿵쾅거려서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 딸이 이 더위에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알바로 가야 된다 생각하니 기필코 다시 운전을 해야겠다 싶었던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핸들을 잡았는데 어머나, 웬일? 딸이 옆에서 와, 엄마 이렇게 운전 잘하는 사람이었어? 아, 엄마 덕에 너무 편하게 간다, 너무 좋다 그러는데 심장이 아무치도 않은 거예요. 이런 제가, 저도 너무 신기합니다.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도 흥얼흥얼 따라 부르게 되었다죠.

갑자기 그 격언이라고 하죠. 엄마는 강하다. 네, 그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야, 트라우마를 이겨낸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 한여름에 따님이 한 시간 동안 버스 두 번 갈아탄 이건 내가 못 보겠다. 이 마음이 아 진짜 잘 극복하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또 늘 안전 운전하시고요. 그동안 이 좋은 운전 실력으로 못 다녔던 좋은 곳 많이 재미있게 네, 안전하게 따님과 함께 다니시기를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였습니다. 아, 또 오랜만에 들었어요. 자, 오늘 사연자 7122님 진짜 앞으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트라우마 따님 아니었으면 극복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축하드릴 일이고, 저는요 벌레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보통 좀 그렇죠 다. 근데 집에 공벌레가 생겼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잡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얘가 애기 입에 들어갈까봐 휴지로 덥석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야, 역시 엄마는 강하다. 6768님. 근데 공벌레가 쥐며느리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아유, 쥐며느리도 제가 혹시나 해서 지금 네, 인터넷으로 찾았는데 얘가 집에서 보면 조그마하니까 만만해가지고 이렇게 건들면 동그래지니까, 근데 확대된 걸 보니까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 애기한테 진짜 엄마는 강하죠. 사람 많은 곳은 질색팔색이라 아내하고 연애할 때도 놀이공원 데이트를 한 번도 안 갔던 제가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생기니까 놀이공원을 가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애들은 좋겠다면서 서운한 티를 팍팍 냈습니다. 1294님. 아, 지금이라도 어디예요?

근데 아빠들도 놀이공원 잘안 따라가는 아빠들도 있어요. 네, 애들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아빠이신 건데. 남편이랑 진짜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해서 3일째 냉전 중이신 1177님. 이렇게 이런 분들 사연이 모여 있는데 곧 시부모님 모시고 할아버님 뵈러 가야 되는데 티안 나게 연기 잘할 수 있을까요? 뭐 굳이 연기라기보다 또 어른들 있고 이러면 또 우리가 언제 그랬나 싶게 또 풀어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기회에 잘 화해하시고요. 1177님. 3162님은 얼마 전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을 했는데요. 딸이 휴대폰을 꺼내길래, 딸, 나와서는 이제 게임 좀 그만하자. 그랬더니 아이가 억울한 목소리로 음식 사진 찍으려고 그런 거잖아 라고. 아휴, 딱 그 타이밍에, 그죠? 오해해서 미안 우리 딸 이라고. 예,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이제 소뚜껑 보고 그만하길 다행입니다. 자, 이어서 러브홀릭의 노래예요. 차라의 숲.

마마스 앤 파파스 캘리포니아 드리밍 6865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는데요. 입추 지나고 나서 아침 공기가 제법 시원하다고. 우리 동네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도 새벽 5시인가 아직도 덥단 말인가 그랬는데 베란다 문 살짝 열어놓고 자연 바람 맞으니까 너무 좋아요. 하긴 이 노래는 바람과 잘 어울리죠. 네, 캘리포니아 드리밍 6865님 아파서 누워있었더니 우리 강아지 하루가요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제가 일어날 때마다 얘도 같이 덩달아 발딱발딱 일어나길래 역시 아플 때 곁을 지켜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싶어서 뭉클할 뻔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얘가 제가 움직일 때마다 간식을 주나 싶어서 그랬던 거 있죠. 뭘 바라세요. 댕댕인데 그래도 그게 어디야. 어? 주인님이? 나? 주나? 아니구나. 3467님 부산으로 가족여행을 가셨던 4562님 문자 주셨네요. 딸이 출발 전부터 그냥 브이로그로 찍어보겠다면서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부산에 도착하니까 카메라를 꺼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너 그렇게 날리더니 왜 안 찍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쳐다봐서 부끄럽대요. 아, 아주 큰 거를 놓치고 큰 꿈을 꾸었던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사람 많은 데서 카메라 켜는 것부터 연습을 해서 다시 한번 가족여행을 하긴 좀 그렇죠. 그 좀 뻔뻔해야 돼요. 브이로그 하려면 말도 잘해야 되고 막 자기가 막 삼자인 척 막 그렇게 해서 아무튼 재밌는 여행 되셨기를 바랍니다. 4562님 그래도 좀 찍어놓으면 남는 게 사진이니까 하긴 요새는 사진이 아니라 남는 게

0: 동영상이 되는 시대죠. 자,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장재희님, 주말인데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듀블의 글라이딩이라는 노래를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는데 창공을 유영하는 기분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꼭 패러글라이딩에 올해는 도전하겠다고. 그 보트에다가 매달아서 낙하산 타고 가는 것, 그것도 그건 무슨 뭐라 그러죠? 패러글라이딩은 아니고 했다가 저 이 세상과 하직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 또 보트 운전하시는 분이 약간 무중력 체험처럼 중간에 살짝 보트를 세워가지고 약간 떨어질 것 같은, 지금 생각해도 그냥 오싹 한데, 아무튼 야, 이거 성공하시면 대박입니다. 패러글라이딩. 네, 파이팅 하시고요. 이 스펠상으로는 그냥 더블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팀이 스위스 출신의 일렉트로니카 듀오거든요. 그래서 듀블 글라이딩이라는 곡 2부 끝곡으로 듣고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못하네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들으신 곡은 제가 자리를 비웠던 네, 8월 25일 화요일 날 들려드린 이승환 꽃이었습니다. 지금 토요일 3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다라는 것은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하트를 받은 곡이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장원 씨가 저 대신 진행하셨을 때 예, 들려드렸을 때 엄청 하트를 받았고 이 노래가 2003년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드라마 겨울연가로 배용준 씨 바람머리가 한참 유행이었는데 이승환 씨도 바람머리하고 TV에서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9983님 맞아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도 배우 박신혜 씨가 처음으로 데뷔를 한 게 바로 이 꽃의 뮤직비디오로 기억하는데 진짜 애기였었잖아요. 2003년이면은 벌써 23년 전이니까 오후. 노래 나오는 박신혜 씨 너무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신혜 씨 우는 연기에 감동했었어서 인상 깊었어요 라고 5484님 아 그런 씬이 있었나요? 제가 기억할 때 로버트 안에 박신혜 배우가 들어가서 세상이 멸망을 하고 이제 로봇에서 나와서 피어있는 꽃을 바라보는 뭐 약간 그런 네 사실 그 당시 드림팩토리는 뮤직비디오 맛집이었으니까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과 하트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승환 꽃 함께 들었고요. 저는 바로 돌아옵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이유의 목소리로 마음을 드려요 들었는데요. 9602님이 사연과 함께 신청하셨거든요. 대구를 떠나 포천에서 군 생활하고 있는 아들이 얼마 전에 들뜬 목소리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등병 동기 셋이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한 신사분이 군인들 맛있는 거 먹으라며 밥값을 몰래 계산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쫓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편하게 앉아서 맛있게 먹으라며 가셨다네요. 그분께 전하고 싶은 노래라고 마음을 드려요 신청하셨습니다. 아유 참 옛날 생각 나셨나 봐요. 네. 이등병 짝대기 하나씩 짜리들이 그냥 셋이서 짜장면 먹는 모습만 봐도 아 진짜 맛있게 먹어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외출하려고 차 시동을 걸었는데 운전석 사이에서 뭐가 번쩍하는 거예요. 봤더니 그동안 그렇게 찾아도 안 보이던 18K 귀걸이 한 짝이 떡하니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찾으면 안 나오고 얘네들 진짜 얘네들 어디 있죠? 협회 가입해가지고 숨어있나 봐요. 매일 차는 타는 차인데 어떻게 그날 딱 보이냐 이거죠. 아무튼 잃어버린 가족과 극적으로 상봉한 느낌이라고. 야 7057님. 네. 자 앞으로는 헤어지지 마시고요. 21년 다닌 회사를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 되셨다는 2893님. 아 그래 21년을 달렸는데 이제 좀 멈춰도 되지 했는데 이게 또 쉬다 보니까 힘들어서 1주 차에는 미친 듯이 걷고

2주차에는 구인 광고를 보고 3주차에는 취침 기상시간까지 무너졌어요. 그래서 9월부터는 다시 회사에 다시 사회에 저의 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뭐 잠깐의 휴식이지만 충전되셨길 바라고요. 또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2893님 파이팅입니다. 자, Just Once 퀸시 존스의 앨범에서 제임스 잉그램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네, 아니타 베이커 스윗 러브였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라면을 끓이는데요, 나도 이제 건강 챙겨야 되는 나이인데 싶어서 계란에 파 한 줌을 넣었습니다. 단백질과 채소가 들어갔으니까 건강식 맞죠? 예, 국물만 알뜰하게 다 들이키시지 않았다면 그 정도야. 단백질과 채소, 파 한 줌. 아, 또 그게 어디예요? 또 파가 주는 그 느낌이 예, 다르죠. 2567님. 자, 이어서 네. 야, 존 웨이트. 제가 이번에 미국 다녀올 때 거기는 아직도 존 웨이트 이 노래 뮤직비디오가

물론 뭐 MTV니까 옛날 거 많이 틀어주지만 이 노래 나오는데 반갑더라고요. 말로는 안 보고 싶다 그러는데 코러스로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계속 나오는 노래죠. Missing You, 존 웨이트입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8: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9: 잠깐만.
7: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9: 아, 답답해.
8: 안 돼!
7: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8: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7: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8: 여기 재밌겠는데?
7: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고

0: 물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8월의 마지막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비 소식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빗방울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오늘까지 많게는 80mm가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최대 60mm, 서울과 경기 북부에는 많게는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과 광주가 31도를 보이겠고요. 월요일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한 차례 더 내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사고 있습니다.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발생한 추돌사고인데요. 2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영향받아서 안성분기점부터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에서 용담터널 광명역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배아량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들으면 또 한 곡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주말엔 원 플러스 원. 자, 원 플러스 원. 이번 주 주제는요, 크게 이렇게 지어봤어요. 이런 제목, 저런 제목. 제목 하나로 뭐 딱 메시지가 쉽게 와닿는 노래도 많지만, 이게 제목만으로는 도대체 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왜 이런 제목이지? 싶은 노래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선곡된 곡이 잔나비의, 자, 제가 이걸 숨을 중간에 안 쉬고 할 수 있는지,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여기까지가 제목입니다. 뭐 잔나비 팬들은 익히 아실 히트곡이지만 이거 띄어쓰기 빼고 42자거든요. 예, 그래도 숨 중간에 안 쉬고 읽었긴 하네요. 거의 잔나비라는 밴드를 첫 번째로 세상에 알린 그런 곡이어서 제목이 긴 이유를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최정훈 씨가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관심 받고 싶어서. 이전까지는 아마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뭐 그 정도가 길다면 길었는데 완전히 42자로. 그래서 노래 시작 부분의 가사를 그대로 옮겨서 제목이 된 거래요. 이게 가사이자 제목인데. 근데 영어 제목이 Baby I Need You. 너무 간극이 크잖아요.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이게 Baby I Need You. 뭐 기세를 몰아서 영어 제목도 좀 길게 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자, 이 곡에 플러스 원 해드릴 곡이 정인과 게리가 함께한 사람 냄새입니다. 잔나비가 이 노래로 많은 곳에서 눈도장을 찍히던 그 2014년 정도에 같이 발매된 곡인데요. 아무튼 뭐 당시 인기를 얻기 시작해서 라디오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곡이 되었죠. 자, 그러면 잔나비의 노래 그리고 정인과 게리가 함께한 사람 냄새 원 플러스 원으로 듣습니다.

사람 냄새였습니다. 정인과 게리. 자, 주말엔 원 플러스 원. 오늘 내일까지 이어질 주제는요. 이런 제목, 저런 제목이고요. 자, 이번에는 빌리 조엘의 곡 중에서 정말 명반이죠. 52nd Street이라는 이 앨범에 아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는 잔지바르라고 하는 곡이 있거든요. 이게 탄자니아에 있는 섬의 이름인데 처음에 빌리 조엘이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로 제목으로 곡을 써야겠다 했는데 이 섬에 대해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잔지바르가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섬 말고 결국 가상의 스포츠바로 배경을 바꾼 거죠. 뭐 미국에는 그런 펍이 많잖아요. 그 특히나 그 미식축구 같은 거 큰 스크린에 틀어놓고 동네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보는 그런 가상의 바를 이제 머릿속으로 만들어서 그 풍경을 그린 노래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잔지바르라는 섬은요. 저도 영화 보다가 알았는데 퀸의 프론트맨 프레디 머큐리가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46년도 이때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이 탄자니아의 잔지바르가 그래서 영국으로 이주해서 평생을 보냈기 때문에 딱히 잔지바르에 가도 프레디 머큐리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그 이름만으로도 빌리 조엘의 감성을 뭔가 건드려버린 이 섬, 이 노래, 그리고 프레디 머큐리의 그래도 고향이니까 머큐리의 곡을 하나 들어야겠죠. The Great Pretender라는 노래 이렇게 두 곡을 원 플러스 원으로 이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토요일 오늘 아침 이제 마지막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주중에 컴백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주말이 금세 와버렸는데, 자, 편안한 토요일 오후 보내시길 바라겠고, 끝곡을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을 준비했답니다. Burning Love,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자,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정은입니다. 온갖 생각과 불안 때문에 마음이 물밖에 물고기처럼 거칠게 요동칠 때가 있죠. 그럴 때 저는 해결책을 찾아서 밖으로 헤매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그냥 눈을 감고 지금 들이쉬고 내쉬는 나의 호흡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죠. 생각의 꼬리를 자르고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아오는 연습. 내 호흡을 가만히 바라보는 아주 짧은 멈춤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숨어있던 평온을 얼마든지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쏘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당신의 건물에는 내진 안전의 기준이 있나요? 디자인 기린이 흔들림에도 변형 없는 내진성, 불연성, 시공성, 친환경성 설계로 건축 외장재 내진 패널과 내진 지붕재의 안전을 디자인합니다. 정부 조달 우수 제품, 안전의 기준이 되다. 디자인 기린.
7: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쇼팽은 당대 상류층의 사랑을 한 몸에 맞던 음악가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명성에 비해 평생 공개 연주회를 딱 30번만 열었을 정도였고요. 쇼팽이 가장 좋아한 무대는 큰 무대가 아니라 몇몇이 모여서 함께 음악을 듣는 작은 살롱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말로 하면 내향인 정도일 텐데 가까운 곳에서 음악을 나누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매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통하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오신 거겠죠? 내향인도 외향인도 모두 환영하는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네,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가 연주하는 쇼팽의 녹턴 2번 함께 듣고 왔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시작해 볼게요. 쇼팽이 우리말로 하면 약간 내향적인 사람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MBTI가 있잖아요. 참 오랫동안 유행하고 있어요. MBTI는 네 글자로 사람의 성향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이각 자리에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있으니까 모두 16가지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사람을 어떻게 딱 16가지로 규정을 할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MBTI가 생긴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좀 조용하면 저 친구는 참 소극적이네 이렇게 생각 좀더 적극적이면 좋을 텐데라고 내심 혼자서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니 MBTI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지난 몇 년간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에너지를 얻는 방식도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환경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16가지 유형으로 MBTI를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MBTI 덕분에 이해의 폭이 저는 어렸을 때 높아진 것 같습니다. 쇼팽은 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박수를 받는 큰 무대보다 굉장한 실력을 가졌음에도 몇몇 사람들과 가까이 앉아서 음악을 나누는 이런 작은 살롱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소극적이라고 볼수 있는 수도 있겠지만 그 쇼팽한테는 그게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던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조금 더 이해해주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브런치 카페와 토요일 오전 함께 보내고 계시고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좋은 노래로 계속해서 힐링되는 오전 시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번만
1: 티 어실 원스야
2: 싹 한번에
1: 티 어실 원스야
2: 무조맨
1: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픔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은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은 아이클타임.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4: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5: 경보. 취업이 잘 되는
16: 경보.
15: 잠재력을 전문가로
16: 경보.
15: 4호성 캠퍼스
1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6: 경복대학교.
18: 광고 듣고 왔습니다. 더레이의 청소로 오늘 브런치 클럽의 두 번째 꽃 함께 하실게요.

네, 더레이의 청소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정말 많이 듣던 노래인데 몇년 만에 제이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 알고리즘에 떴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여러분과도 함께 듣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더레이의 청소 함께 들으셨고요. 빅뱅이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최근에 신곡도 발표했는데 저는 우리의 추억의 노래 한곡 함께 띄워드릴까 합니다. 빅뱅의 하루하루 함께 들으실게요.

네, 빅뱅의 하루하루 듣고 왔습니다. 분위기를 좀 한번 바꿔볼게요. 정키의 홀로 함께 들으시죠. 김나영이 피처링했습니다.

네, 정키 프로듀서의 곡 김나영의 홀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한곡더 살짝 들려드릴게요. 제이슨 무라즈의 I'm Yours 띄워드립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2: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카페 놀러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을,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바로 뮤직 드라이브 출발해볼게요.

0: 이번 주말 어디 갈지 아직 못 정하셨다면 주목해 주시죠. 여행지 하나, 또 플레이리스트 두 곡까지 저희가 대신 골라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가수 이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벌써 8월 29일이네요. 네네. 시간이 정말 빠르고 이제 좀 선선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이하님은 혹시 아직도 여름휴가 안 다녀오셨나요? 지난주에도 안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네. 안 다녀오셨어요?
1: 저희 집이 휴가.
0: 하긴 이하님 집이 워낙 좋아서.
1: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뭐 좋다라기보다는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래도 남들은 시간 내서 저희 집으로 오시니까 하지만 저희 가족들한테 여보 휴가 이쪽으로 와야지 내 놀이터로 이랬더니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가 봐요.
0: 그럼 이하님이 전국 많이 다니시지만 네. 또 오늘은 이하님과 강원도 동해안 지역 한 곳 탐방할 예정이잖아요.
1: 네네.
0: 혹시 안전벨트 매셨을까요?
1: 지난주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오늘 안전벨트 다시 매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뮤직드라이브 컨셉이 조금 있습니다. 네네. 네네. 네, 안전벨트 매시고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떠나요.

0: 아, BGM은 제주도 푸른밤이지만 오늘의 목적지는 고성입니다. 오늘 저희가 떠나볼 곳 강원도 고성군인데요. 고성 하면은 저는 사실 다른 지역들이랑 껴서 같이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1: 네.
0: 인제 고성 이렇게 같이 다니신 분도 있고 속초 고성, 뭐 양양 갔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그렇죠. 양양에서 이제 속초 지나서 이제 가면 고성이기 때문에.
0: 네. 저 또 저는 고성에 굉장히 뭔가 트렌디한 요즘 느낌의 단어 혹시 느조시란 단어 아세요?
1: 네네.
0: 느낌 좋다 할 때 그 느좋 카페들이 참 많아서.
1: 네네.
0: 저는 그 강원도 고성에 있는 카페들을 그래도 꽤 많이 다녔는데.
1: 아, 그래요?
0: 이한님은 고성 가면은 어디 다니세요 보통?
1: 사실은 저는 공연으로 인해서 고생을 간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 그래요?
1: 그만큼 제가 다른 지역은 반복해서 참 자주 가거든요. 속초도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10번 이상 공연을 다녀왔고 양양도 그렇고 강릉은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갔다 왔고요. 근데 고성은 우연찮게 그렇게 걸리는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을 갔는데 다행히 그 시간이 조금 더 길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것저것 둘러보고 왔는데요. 그래도 고성 하면 저는 유일하게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약간은 좀 뭐랄까 DMZ와 관련된 그 비무장

0: 시대와 관련된 여러 뭐 전망대라든가 아니면 그런 축제들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고성에 DMZ 박물관도 있더라고요.
0: 네네네. 왜냐하면 제가 군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그 백마부대라고 하는 그런 데서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비무장지대를 6개월에 한 번씩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약간 김포 쪽, 고향 쪽 이렇게 사이에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DMZ 테마가 어떻게 되냐면 강화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 평화 전망대라는 게 있어요. 거기 시작해서 이제 김포로 연결해서 그다음 고양시 뭔가 이렇게 그 라인이 쭉 나오죠.
1: 네.
0: 그다음 이제 파주 임진각 도라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연천으로 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철원에 가면 이제 백마고지라는 그 쪽이 있어요. 그리고 화천 이제 백암산 비목. 비목이라는 그 가곡이 있어요. 그거의 발상지가 된 그 화천이 있습니다. 거기 그런 축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DMZ 축제로 가장 유명한 양구 DMZ 축제가 있죠. 그다음에 인제로 거쳐서 맨 마지막이 어디냐면 그게 고성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면서도 네. 마지막 끝지점인 거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성 통일 전망대 타워 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고성의 대표적인 여행 코스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여기를 가봤거든요. 네.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금강산과 북녘당을 바라볼 수 있는.
1: 통일 전망대 그쪽.
0: 제가 고성을 더 많이 가본 적이 있네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MBC 춘천 MBC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고성에 배 타고 문어 잡으러 나갔던
1: 기억이. 진짜요? 방송으로.
0: 네, 왜냐하면 그 잡은 걸 가지고 직접 요리해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때 여러 번 갔었네요. 그때 기억을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나 봐요. 새벽에 나와서 직접 배를 타고 문어를 잡고 제가 그 금강산을 바라면서 제가 노래를 했었거든요. 배 위에서 그리운 금강산.
1: 또 그 고성이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제일 최북단에 있는 곳이잖아요.
0: 네네, 맞습니다.
1: 근데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그 네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수온이 조금은 더 높나 봐요.
0: 네네.
1: 그래서 저 지인 중에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이
0: 네네.
1: 고성 바다에 더 안쪽에 뭐가 많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네, 식물, 해양 식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네네네.
1: 그런 것들도 고성 바다에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0: 네네.
1: 예전에는 뭐 속초, 강릉 이쪽에 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조금씩 올라갔대요. 그런
0: 그렇죠.
1: 다큐멘터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0: 왜냐하면
1: 있어요.
0: 왜냐하면 저희 그 강원도 제가 삼척이잖아요. 집이 임원 저희 바닷가 쪽인데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잡히는 그 옛날에 그 어종들이 저희 동네에서 잡히는 경우들이 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잡혔던 그것들이 안 잡혀요. 그래서 위쪽에서 다 잡히는 경우들이 또 있고 아마 수온 상승 때문에 이제 아마 이렇게 이동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고성하면 사실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해수욕장이죠. 해변.
1: 그렇죠.
0: 네, 뭐 굉장히 좀 많죠. 화전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그 호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발달된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고성의 대표적인 관광지뿐만 아니라 이제 그 뭐 이승만 대통령 별장까지 연결해서 한 반나절 코스로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저는 좀 기억이 남는 게 여기를 초대돼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왕곡마을이라고 있어요.
1: 왕곡마을. 네.
0: 이제 전통 한옥과 옛마을 풍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약간 바다 여행과는 또 다른 약간 고성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 않을까.
1: 약간 이 찾아보니까 한옥 숙소에서 시골에 체험할
0: 맞아요,
1: 수 있는
0: 맞아요.
1: 그런 것들이 있어서
0: 맞아요.
1: 뭔가 가족 여행으로 한 박 정도 여기서 묵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0: 고성에 이런 것도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
1: 맞아요.
0: 좀 있고요.
1: 왕곡 마을이었습니다,
0: 네네.
1: 여러분.
0: 그래서 한번 왕곡 마을을 가셨다가 아마 그래도 우리 조계종의 대표적인 절이 하나 있고 화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약간 좀 설악산의 그 고즈넉한 사찰이거든요. 그래서 산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약간 좀 신앙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한번 다녀오면 그 절이 주는 그 포근함이 있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두 군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1: 또 있어요. 네.
0: 네네. 아야진 해변이라고 있어요.
1: 아야진 해변.
0: 이 이름이 아야진 굉장히 좀 독특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름이 예뻐요. 아야진.
1: 그러네요.
0: 아야진 해변. 근데 고성의 대표적인 감성 해변이죠. 그리고 우리 K-POP을 이끌어 나간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룹이 누가 생각이 나나요?
1: BTS?
0: 맞습니다. 거기 이제 능파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능파대. 네. 파도와 바람이 맞는 독특한 약간 암석 지형을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 제주도 가시면 약간 기형의 좀 검은색의 현무암들이 이렇게 막 이런 것처럼
1: 수성전리 같은 것처럼요.
0: 네. 거기도 능파대가 굉장히 좀 멋있어요.
1: 와.

0: 너무 멋있는데요.
1: 사진 찍기 좋은 명소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BTS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2021년도에 여기서 패키지 앨범을 찍었어요.
0: 약간 앨범 그 재킷 사진을 여기서 찍은 건가요?
1: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0: 하긴 BTS 팬분들도 해외에서 오신 네. 분들이 또 BTS 관련된 우리 강원도 명소들을 탐방하신 분들도 꽤 네네. 많더라고요. 네네. 여기 고성 능파대도 그중 한 곳이 아닐까.
1: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제주도가 참 좋은 것이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도 되게 그 제주도스러움의 그 사진이 잘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우리가 돌 같은 어떤 그 앞에서 찍으면 사진이 되게 이게 감성적으로 잘 나오잖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능파대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능파대는 그러니까 강원도 절경에서 좀 그러니까 비슷한 절경들은 좀 많아요. 제가 옛날에 동해 설명일 때 애국가의 하나의 어떤 그 절경으로 나왔던 촛대바위.
0: 네.
1: 예, 그리고 옛날에 그 장호해변 이렇게 뭐 해설사들이 요즘 이렇게 설명해 준다는 그게 뭐든지 바람과 어떤 파도가 만들어낸 절경들이잖아요.
0: 네.
1: 근데 능파대는 그런 어떤 동해나 어떤 삼적과 좀 다른 약간 좀 큰 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 규모의 뭔가 있어서 약간은 좀 이렇게 그 제주도의 어떤 그 현무암 어떤 주상절리 느낌처럼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경우도
0: 맞아요.
1: 좀 있습니다.
0: 뭔가 네. 위엄이 있는 네, 그 정도의 네, 네. 크기이고 너무 멋있는데요. 어떻게 네, 네. 자연이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1: 네, 네.
0: 고성 능파대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드라이브 할 때 이 명소도 중요한데
1: 네네.
0: 음악도 중요하잖아요.
1: 네네.
0: 오늘 뮤직 드라이브 이하님 선곡 하나 들어볼게요. 먼저
1: 사실 고성 같은 경우면 노래가 어떤 노래가 좋을까 굉장히 좀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통일전망대 그리고 금강산 또 산과 바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고성을 가신다 그러면 되게 좀 신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실까 모르겠어요. 이선희가 부른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0: 알죠, 알죠.
1: 네. 이 노래를 들으면 조금 고성 여행이 좀 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선택 한번 해봤습니다.
0: 오, 좋아요. 이선희의 네. 아름다운 강산 보니까 5분 47초나 돼요. 호흡이 굉장히 긴 곡이네요. 네, 우선 이하님의 추천곡부터 네네. 듣고 제 추천곡도 소개할게요.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띄워드립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6: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노래는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이었고요. 오늘은 강원도 고성군으로 떠나봤는데 고성 가면 어떤 걸 먹어야 되죠?
7: 사실 고성에서 떠올릴 음식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명태 요리예요.
6: 명태 요리.
7: 네, 왜냐면 명태 이제 고성은 예로부터 약간 명태와 인연이 가장 깊은 곳이죠.
6: 아, 그래요?
7: 네, 네. 가장 많이 잡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태 요리가 이제 발전할 수

0: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황태장국, 그다음 명태찜, 그다음 코다리찜, 그다음 뭐 명태회무찜, 약간 이런 종류가 가장 유명.
1: 밥도둑이다.
0: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아, 그래요?
0: 네네.
1: 지난주에 저희가 속초로 떠나봤잖아요.
0: 네네.
1: 속초에서도 명태회 무침, 명태회 추천해 주셨는데 고성도 명태로 유명한 곳이었는지.
0: 사실은 약간은 좀 이렇게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동 같은 경우는 간 고등어 있잖아요. 약간은 좀 숙성시킨 느낌이라면 이렇게 속초가 약간 숙성시키는 느낌. 그리고 이제 고성은 약간 좀 생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뭐 똑같은 음식이기는 하지만 조금 그런 뉘앙스가 좀 다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고성 가면 명태회를 한번 꼭 먹어봐야 될 것 같네요.
0: 네네네.
1: 네, 오늘 이한님과 이 강원도 고성으로 떠나봤는데
0: 네.
1: 저희 추천곡도 이제 하나 들어봐야 되죠.
0: 네네. 기대됩니다.
1: 조금 걱정되는데.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성으로 떠나는 분들이라면 아까 이한님이 DMZ 기예보
0: 네네.
1: 이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0: 네네.
1: 통일 전망대도 있고 조금 특별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푸른 바다뿐만 아니라 이렇게 DMZ랑 맞닿아 있는 곳이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을 쉽게 닿지 못해서 그만큼 좀 푸릇푸릇한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곡으로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1: 아 진짜. 아, 우리 가수님한테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 영광스럽네요. 그럼 끝곡 들려드리면서 일단 우선 이한님과 인사를 해봐야겠네요.
0: 네.
1: 이한님과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뮤직 드라이브로 찾아올 예정이고요. 강원도 어느 곳을 탐방해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이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이제 끝곡 들려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말씀드린 대로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준비했고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브런치 카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7: MBC FM for you.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고 김지훈입니다. 주말 맞아서 건강 지키려고 운동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운동 시작하면 일단은 단백질 보충

보충제나 단백질 음료부터 한 묶음씩 사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현직 운동 전문가들이 보충제보다 이것 한 잔을 강력하게 추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우유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몇 그램을 먹었냐보다 어떤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냐가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우유는 근육합성과 회복을 돕는 필수 아미노산 9종이 모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흡수되는 유청단백질과 천천히 흡수되는 카제인 단백질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뼈 건강과 근육 수축을 돕는 칼슘과 인, 비타민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또 자연이 준 완벽한 식품인 거죠. 이번 주말 또 오늘 즐거운 토요일인데요. 운동을 마치시고 가공된 음료 대신 고소하고 시원한 우유 한 잔으로 진짜 건강한 영양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8월 29일 토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랑
5: 나왔어
4: 우리 남편

0: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3: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재 단계,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9: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9: 워킷 워킷 안전화.
1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4: 주말엔 음악여행. 정우의 희망곡 주말엔 저와 음악여행 함께 떠나셔야죠. 오늘 첫 곡으로는요, EXID의 우유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음악여행, 또 오늘은 8월 29일 8월의 마지막 토요일인데요. 아, 또 8월의 마지막 토요일 세터데이를 맞이해서 집 청소 또 집 정리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또 신나는 노동요 띄워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는 아직도 여전히 핫한 리센네 러브 어택이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 곡으로는 또 코르티즈의 레드 레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 곡은요, 에스파의 노래도 들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레모네이드라는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요즘에도 정말 이 핫백 가장 뜨거운 노래 차트를 살펴보면은 무조건 들어가 있는 이 세 곡이죠. 먼저 들려드리겠고요. 집 정리하시면서 또 신나게 어깨 들썩이시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시고요. 저희가 신나는 노래들 오늘 잔뜩 준비했으니까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리센느가 부릅니다. 러브 어택.

0: Wait, hold up, stop.
1: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또 8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또 집 청소 정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신나는 노동요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두 곡을 준비했고요. 다음은 또 싸이의 어땠을까라는 곡입니다. 또 피처링 박정현 씨가 함께하는 곡이죠. 싸이 6집 앨범의 또 수록곡인데요. 2012년 7월 15일 발매가 됐었던 앨범에 정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이 앨범 자체는 뭐 강남 스타일을 타이틀곡, 이 필두로 해서 뭐 청개구리, 뜨거운 안녕, 어땠을까, 또 그리고 칠칠학개론 등등등 정말 초호화 피처링 군단과 함께 명곡들이 참 많았던 앨범이죠. 첫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두 번째 곡은 또 얼마 남지 않은 듯한 이 뜨거운 여름, 여름에 꼭 들어야 되는 곡입니다. 산이 레이나의 한 여름밤의 꿀 준비했고요. 이 노래도 12년 됐네요. 2014년 6월 12일에 발매가 됐었던 또 산이 레이나 프로젝트 싱글곡이었습니다. 정말 2010년대 초중반 하면 또 래퍼 산이 씨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피처링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어우러지는 시너지가 정말 대단했었는데요. 음원에서도 거의 뭐 냈다 하면은 정상의 자리하곤 했었던 또 산이 씨였는데, 2014년도의 여름에는 이 한여름밤의 꿀이 또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었죠. 또 오렌지 캐러멜의 메인보컬 레이나 씨와 함께 하면서 또 아직까지도 여름하면은 생각나는 곡 중에 한 곡이 돼버렸습니다. 예, 이 두 곡을 띄워드리겠고요. 또 잠시 후 2부에서도 역시나 신나는 노동요 준비했으니까요. 또 많은 청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싸이 피처링 박정현이 부릅니다. 어땠을까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내가 그때 너,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어.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화재, 신재생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피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7: 최근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죠.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비치의 파리파리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2부 문을 열었고요. 2부에서도 역시 또 8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만큼 집 청소, 집 정리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신나는 노동요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세 곡을 준비했고요. 신나는 곡들, 첫 번째로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라는 곡입니다. 또 두 번째 곡은요, 소녀시대 G. 아, 정말 이 흰 티와 청바지, 그리고 중독성 강한 노래와 안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G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곡은 또 21도 빼놓을 수가 없죠. Fire, 정말 뜨거운 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열치열, 더위도 이겨내시고요. 자, 이 세 곡을 지금 연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먼저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부릅니다. 아브라 카다브라.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0: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명카드라이브의 냉면까지 들으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또 2부 함께 하셨고요. 2부 마지막 곡으로는 또 신나는 노래 또 코요태의 파란 준비했습니다. 노래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 신나는 노동요와 함께 3부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3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첫 곡으로 조이의 안녕 들으셨고요. 자, 3부에서도 역시 또 8월의 마지막 토요일을 맞아서 집 청소 또 대청소 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신나는 노동요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은 이 새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톰보이 첫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YB 윤도현 밴드의 또 흰수염 고래 준비했습니다. 두 곡을 들려드리겠고요. 세 번째 곡으로는 또 자우림의 25, 21 이 노래를 준비했고요. 또 이 자우림의 노래가 2013년도 10월 14일 굿바이 그리프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정규 9집의 또 타이틀곡 오랜만에 띄워드리는 것 같습니다. 25, 21 세 번째로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아이들의 노래 톰보이 띄워드리고요. 저는 세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우림의 25, 21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또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또 신나는 노동요 또 대청소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신나는 곡들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3부 마치기 전에 3부를 끝내기 전에 두 곡을 더 들려드릴 예정이거든요. 다음 곡은 유정석의 질풍가도라는 곡입니다. 또 애니메이션 쾌골근육맨 2세 아, 또 이 타이틀곡 이 상징과도 같은 곡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청취자분들이 이 노래를 신청하실 때 큰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 응원이 필요합니다. 혹은 파이팅!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유정석의 질풍가도 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가 또 심지어 유명한 또 피지컬백이라는 땡플릭스 콘텐츠에서도 우승했던 또 아모띠 너튜버시죠. 아모띠가 또 운동을 할 때마다 이 질풍가도라는 노래를 BGM으로 싹 깔고 나서 운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운동하는 분들도 참 많이 찾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질풍가도 첫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 곡으로는 세븐틴의 청춘 찬가라는 곡입니다. 2024년 4월 29일 세븐틴 is right here 라는 앨범의 또 수록곡입니다. 청춘 찬가. 이 앨범이 정말 세븐틴 팬분들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기다리셨을 이때 당시의 앨범이었을 텐데요. 과거, 현재, 미래를 정말 집대성한 베스트 앨범 세븐틴 is right here 였거든요. 정말로 이 출발점이자 그리고 끝이 없이 세븐틴의 세계를 주도하겠다는 또 다짐이 담겼던 그런 앨범이었는데 이 청춘 찬가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좀 받고 싶을 때 노동요로도 많이들 들으시고요. 청춘 찬가를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두 곡을 들려드리겠고요. 저는 또 잠시 후 4부에서도 신나는 노래들, 좋은 곡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세븐틴의 청춘 찬가까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 또 좋은 곡들과 함께 저는 4부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또 많은 청취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7: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크랜베리즈의 좀비 듣고 오셨습니다. 또 UFC 전 파이터 정찬성 선수의 입장곡이죠. 좀비 듣고 오셨고요. 정우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4부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부에서도 역시 신나는 곡들 준비를 했고요. 먼저 이 노래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띄워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곡으로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또 2019년에 나왔었던 노래 또 준비했고요. 세 번째로는 소녀시대 힘내 부제로는 Way to Go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 곡을 띄워드리겠고요.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또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다음으로 또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요. 역시 또 8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집청소 또 대청소 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한 또 신나는 곡을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또 팝송인데요. 임베이홀드의 Numb Little Bug라는 곡입니다. 2022년 1월 28일에 발매가 됐었던 또 팝송이고요. 이 노래는 특히나 팝송이긴 합니다만 가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뭔가 무거운 곡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무거워지면서도 다시 그래 열심히 살아보자 라는 또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곡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멜로디는 한 번쯤은 뭐 광고나 혹은 너튜브 이렇게 들으시다가 뭐 이 노래를 만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Numb Little Bug 또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엠바이 홀드의 넘브 리틀 버그 듣고 오셨습니다. 멜로디 어떻게 한번 들어보시니까 예, 들었던 노래네 싶으신가요? 예, 이 노래가 또 바로 직독직해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멜로디가 마음에 드셨다면은 가사도 한 번씩 예,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참 좋은 곡이거든요. 넘버 리틀 버그 들으셨고요. 정우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마지막 곡도 팝송 한 곡을 준비했고요. 작년에 발매가 됐었던 또 영화 OST입니다. F1도 무비에 나왔던 또 에드시런의 노래인데요. 드라이브라는 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리겠고요. 저는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토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또 8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 아직까지도 물론 덥습니다만 그래도 9월이 되면은 체감상 이제 가을을 왠지 모르게 기다리게 되는 그런 달이잖아요. 이제 9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8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도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주말에만 듣는 분들은 제 목소리 듣고 지금 조금 놀라셨죠? 맞습니다. 저 안영미예요. 출산휴가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휴가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일단 짐 던져놓고 창문 활짝 열어서 환기부터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또 집안을 싹 둘러봅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스튜디오 구석구석 살피고요. 또 우리 두댕이들 다들 잘 계신가 살피는 중이에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맞이하는 주말. 마음이 참 편안하네요. 8월 29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제드 피처링 폭시스의 클래리티 듣고 왔습니다. 뭔가 음악이 워터밤스러운데요. 아, 그동안 요가를 할 때는 들을 수 없었던 그 느낌. 아, 이 느낌입니다. 제가 원래 이 주말에는 제가 혼자 이렇게 딱동이를 봐야 되는 그때거든요. 지금 이 시간대도 그렇고. 아,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멘트를 하다니, 내가 말을 하다니,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다니, 꿈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주말을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와, 그리고 제가 그동안 라디오 할 때 언니 라디오 들으면서 지금 육아하고 있어요. 지금 아기 재우는 시간인데 언니 목소리 듣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복직한 지 지금 며칠밖에 안 됐지만 아직도 꿈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디 가지 않으셨죠? 자, 주말에도 저 안영미와 함께 신나게 한번 또 달려보자고요. 자, 토요일 오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사연 쓱 보내주시고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동안 낯 가리시느라고 문자 안 보내셨던 분들 이제 저 왔으니까 많이 보내주실 거죠.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 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8: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매일같이 신곡이 쏟아진 세상에서 어느 세월에 이 차트 저 차트 찾아듣고 계실 겁니까? 그럴 거 없이 두 대통합 차트만 딱 챙겨 들으십시오. 두 대가 엄선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통합 차트. 가입자 수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이죠. 매으치 으퍼 으프 으발 으 차트를 싸그리 모아 9대 자체 수동 AI 시스템을 통해서 선곡했고요. 이 차트로 말할 것 같으면 이번 주에 핫했던 최신곡은 물론 역주행곡 70, 80, 90 세대곡까지 싹 다 챙겨드립니다. 저도 딱동이 돌보면서 K-POP을 두 달 정도 끊고 지냈거든요. 아마 두댕이들보다 모르는 노래가 더 많을 텐데 우리 같이 배워나가는 심정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 차트는 8월 25일을 기준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럼 두 대통합 차트 달려가 볼게요. 어머, 세상에, 나 없는 동안에 이분들이 나왔다고요? 어머나, 컴백하자마자 다섯 개 모든 차트를 휩쓸고 있는 노래죠. 빅뱅의 빅. 2006년 8월 19일에 데뷔한 빅뱅이 지난 2026년 8월 19일에 데뷔 20주년을 기념해서 낸 신곡이라고 합니다. 예, 과거지만 번호도 없지만 빅뱅이 저랑 또 같은 회사에 몸담았던 또 식구 아니겠습니까? 내 식구 내가 챙겨야지 뭐. 누가 누굴 챙긴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유, 우리 GD. 누나가 챙겨줄게, 이리 와. 자, 소년 미뿜뿜하던 빅뱅이 이제 20살 성인식을 치르다니 이제 와, 시간이 정말 빠르죠. 데뷔 20주년에도 K-POP을 씹어먹는 그룹 빅뱅의 빅 바로 만나볼게요. 빅.

대통합 차트 빅뱅의 빅 듣고 왔고요. 이야, 여전히 트렌드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정말. 자, 이어서 한계 차트에 진입한 두 곡, 키키의 팝업과 르세라핌의 붐팔라 소개해드릴게요. 키키는 늘 신화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활동했던 노래 포오포도 제가 뭐 404, 404, 404 뭐 참 다양하게 읽었었는데 그게 막 포오포였잖아요. 근데 이번 노래도 발음이 팝오 팝오 누가 보면 나 또 입덧하는 줄 알겠네. 팝오 네, Y2K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키키가 2000년대 느낌을 아주 자정하고 말아줬습니다. 자, 우리 엄정화 언니의 디스코 왕, 디스코 왕이래. 디스코랑 케샤의 틱톡이 생각나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제가 무조건 좋아할 장르입니다. 듣고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우리 다 같이. 자, 그리고 르세라핌의 붐팔라는 제가 출산하기 전에도 소개를 했었는데 여전히 차트에 있네요. 자, 우리 시대가 좋아하는 마카레나를 샘플링 했잖아요. 요거 제가 아기 낳고도 들었어요. 이거 제가 제왕절개하고 원래 좀 빠른 회복을 위해서 걸어줘야 되거든요. 걸을 때마다 붐팔라를 들었어. 자, 저도 좋아하는 네, 요 붐팔라 함께 들어봅시다. 자, 키키의 팝오 팝오 르세라핌의 붐팔라 바로 갑시다.

대통합 차트 키키의 팝오 팝오 그리고 르세라핌의 붐팔라에 이어서 한계 차트에 자리한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까지 듣고 왔습니다. 푸른 산호초는 일본의 아티스트 마츠다 세이코가 1980년에 발매한 노래인데요. 악뮤 수연 씨가 태연 한로를 이어서 가수 강남이 기획한 프로젝트 J-POP 리메이크의 세 번째 주제로 서게 됐다고 합니다. 맑고 꾀꼬리 같은 수연 씨의 음색이라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계 차트에 오른 조지 민니의 함께라면요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나온 조지의 신곡이고요. 아이들의 민니가 피처링을 도왔다고 해요. R&B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조지 씨는 이름처럼 여심을 조지고 부수는 미친 음색을 가진 분이라고 합니다. 미친 음색을 가진 분 맞죠? 예전에 저희 두대 할 때 그 게스트로도 한번 나와주셨고요. 자, 다들 고막 녹일 준비하고 계십니까? 조지와 민니의 달달한 사랑 노래 함께라면요 듣고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오늘과 내일 밤 사이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쏟아지겠는데요. 앞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에 최대 200mm 이상, 그 밖의 남부지방에는 15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중북부 지역에는 오늘 오후에 잠깐 5에서 30mm의 소나기 구름도 지나겠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남사 부근이고요. 5차로에서 현재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영향받아서 안성분기점부터 속도 많이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비봉 일대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 있고요. 반대 서울 가는 길로는 매송유교소부터 팔곡까지, 광명역부터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배아량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지금부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떠나가 봅니다. 두 대통합 차트 코너 속의 코너, 샤인킴 PD가 발로 뛰어서 찾아온 두 대 발보드 차트. 두 대 담당 PD 샤인킴 부장이 연식에 걸맞게 먼지 쌓인 두 대 옛날 선곡표를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주의 발보드 차트는요, 2016년 8월 29일부터 일주일간 선곡표를 들여다봤고요. 8월

19일에 선곡된 Walk the Moon의 Shut Up and Dance부터 가볼게요. 직역하면 아유 입 닫고 춤춰! 고품격 음악 프로그램 두 대와 찰떡궁합 아니겠습니까? 꿉꿉한 이 여름 날씨에 답답한 기분을 속 시원하게 뻥 뚫어줄 팝송이고요. 이 곡 덕분에 Walk the Moon이 빌보드 팝 차트에서 처음으로 탑10을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두댕이들도 노래에게 뚫어뻥 Shut Up and Dance 들으면서 더위 한번 시원하게 날려보시죠.

덕덕문의 Shut Up and Dance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차트 속의 차트, 샤인킴 부장이 과거 속 두 대 선곡표에서 골라온 발보드 차트 이어가 볼게요. 2016년 9월 2일과 8월 31일에 선곡된 곡이에요. 우주소녀의 비밀이야, 그리고 블랙핑크의 휘파람. 비밀이야는 IOI로 데뷔한 연정씨가 우주소녀로 합류한 뒤에 처음으로 참여한 곡이고요. 대체 뭐가 비밀이냐? 상대한테 짝사랑하는 마음이 들키면 나를 함부로 대할까봐 마음을 꼭꼭 숨기면서 비밀이야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소녀 감성이죠. 하지만 제가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리자면 좋아하는 감정이든 뭐든 이런 거 티를 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도 알아. 제가 날 좋아하는구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 혼자 생각하잖아. 귀신도 몰라.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상대방도 몰라.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거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그런 묵묵한 응원.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했죠. 저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놓고 티 좀 내주세요. 그리고 휘파람은 블랙핑크의 데뷔곡이고요. 블랙핑크는 휘파람으로 활동할 때도 신인이 이렇게 무대를 할 수가 있나 싶을 만큼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게다가 음원 성적도 이례적이었습니다. 데뷔곡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국내 8대 음원 차트에서 실시간 1위. 떡잎부터 다르죠. 자,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두 걸그룹 우주소녀의 비밀이야 그리고 블랙핑크의 휘파람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쏘겠습니다.

소녀의 비밀이야 그리고 블랙핑크의 휘파람에 이어서 2016년 9월 3일에 선곡된 처진 달팽이의 압구정 날라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유재석, 이적 씨가 2011년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에서 발표했던 곡이죠. 유재석 씨가 수유리에 살 때 압구정 나이트클럽을 쓸고 다니던 그 시절에 파릇파릇한 청춘을 담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만 들으면 클럽 필요 없죠. 뭐 이때 뭐 꼭지점 댄스, 롤라장 댄스, 뭐 벚꽃 댄스가 뭐 절로 나오는 그런 비트 아니겠습니까? 손을 암튼 가만두질 못하게 만든 곡이었어요. 자, 흥분된 텐션 살짝만 가라앉혀 볼게요. 2016년 9월 1일에 선곡된 린의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아, 정말 이때 당시에는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렇게 부르고 막 남자친구한테 불러주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이거를 부르라 그러면은 서로가 못 견딜 것 같은데. 자, 발라드의 여왕 린이 절절함, 슬픈 느낌은 싹 빼고 싱그럽고 사랑스러운 컨셉으로 확실하게 변신 성공했던 그런 노래죠. 결혼식에서 신부가 신랑에게 바치는 축가로도 자주 선곡된다고 해요. 정말 많은 미니홈피의 BGM을 책임졌던 린의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나가겠습니다.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 2016년 9월 4일에 선곡된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입니다. 엔진 과열 조심하시고요. 자,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0: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2016년 8월 30일에 선곡됐던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듣고 왔습니다. 하, 역시 내가 아는 노래들로 쭉 달리니까 그래 이제야 좀 내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 여러분들도 귀가 좀 약간 편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와 같은 분들은. 자, 저희는 계속해서 두 대통합 차트를 쪼개서 만든 발보드 차트 달려볼 거고요. 그 전에 2시의 데이트 크레이지고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엄선에서 엮은 두 대통합 차트, 먼지 쌓인 두 대 예전 성우표를 들춰보는 코너 속의 코너, 발로 뛰어 찾아온 두 대 발보드 차트. 2주의 발보드 차트, 2016년 8월 29일부터 일주일 성우표를 보고 있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8월 29일

1위에 선곡된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입니다. 015B가 1992년에 발매했고요. 제가 옛날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를 그대로 담아놓은 곡이죠. 요즘 노래들은 전조 없이 바로 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옛날 노래엔 이 기승전결이 아주 확실합니다. 전주 길이가요 무려 1분 20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 시간 때 사우나 갔다 오셔도 돼. 여유가 있잖아. 삶의 여유가 느껴지잖아. 아니면 뭐 귀농을 해도 돼요. 가서 텃밭을 가꾸셔도 돼.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 소피마르소. 저 안영미를 위한 노래. 제가 화장실 다녀와야 되는 노래거든요. 자, 감상하고 오시죠.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위해 아주 오래된 연인들 듣고 오셨고요. 화장실 급했던 두댕이들도 잘 다녀오셨길 바라면서 바이보드 차트 이어서 달려가 볼게요. 자, 라떼 오빠들 만나봤으니까 이번엔 여자 솔로, 여솔 퀸들도 만나보셔야겠죠. 2016년 9월 1일과 8월 31일에 선곡된 이효리의 유고걸, 그리고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유고걸은 솔로도 유명하잖아요.

당시 회사에선 헤이 미스터 빅을 타이틀로 밀었는데 효리 언니가 단판을 지어서 정해진 타이틀곡이 바로 6호걸. 그 사건 이후로 효리 언니가 회사 사장님한테 감 좀 찾으시라고 이 과일 먹는 감 감 한 박스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정말 이효리 언니답지 않습니까? 자, 이효리의 제3의 전성기 신드롬을 일으킨 활동이었어요. 특히 무대 위에서의 코디, 아, 최고죠. 아직도 뜨더라고요. 언니 리즈 시절이 그 너튜브에 계속 떠요. 그리고 저는 그 노래 가사말을 아직도 좋아하죠. 고민하지 마, 걸. 제가 항상 고민에 빠져있을 때, 걱정거리가 많아질 때 그 한마디면 끝장나는 겁니다. 자, 효리 언니가 섹시 큐티를 담당했었다면 보아씨는 청량미 담당이었죠. 아틀란티스 소녀는 첫 소절만 나와도 게임 끝이잖아요. 저 먼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요! 예전에 나비씨한테 배웠던 장법. 요! 이응인데 된 발음이 나는 묘하게. 자, 머리 위에 고글을 쓰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춤을 아주 그냥 몸이 부서지도록 췄던 앳된 얼굴을 한 보아씨가 참 떠오르는 곡이죠. 2000년대의 명곡들, 이효리의 6호걸,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쭉 듣고 올게요.

이효리의 유고걸 그리고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에 이어서 2016년 9월 3일에 선곡된 업텐션의 오늘이 딱이야 듣고 왔습니다. 자, 제목만 보면 섹시 맵시죠. 오늘이 딱이야. 뭐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오늘이 왜 딱인지. 아, 놀기 딱이라 놀기 딱이라 오늘 토요일이니까. 자, 이제 발보드 차트의 마지막 곡 소개할게요. 9월 2일에 선곡된 CN블루의 사랑빛. 타이틀곡 러브만큼이나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다정하고 스윗한 부산 써나이 멤버 정용화 씨의 자작곡 CN블루의 사랑빛 듣고 올게요.

0: 2차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화재, 신재생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현재 광주와 창원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 충청 이남 지역으로 비 예보가 있는데요. 오늘 충청과 전북 지역에 최대 80mm가 예상되고 내일부터 모레 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으로 최대 2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주말 이동할 때 빗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사고 보입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서종 구간 사고가 발생했고 설악에서 화도 사이로 정체가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사 부근 또한 사고 여파로 6km 구간 정체고요. 기흥에서 수원, 달래 내에서 반포 구간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 자유로 구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7: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8: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9: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집에서 딱동이랑 차분하게 클래식만 듣다가 내 귀에 익숙한 발보드 차트 노래 들으니까 막 피가 끓고 흥분되는데요. 아는 맛도 좋지만 새로운 맛도 도전을 해보셔야죠. 내가 쉬는 동안 나온 최신곡들 다시 한번 배우러 가보겠습니다. 이것저것 들을 필요 없이 이것만 들으면 최신 노래 정보.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을 싸그리 모아봤습니다. 두 대 선곡 시스템으로 선별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 통합 차트. 2026년 8월 마지막 주엔 어떤 곡이 핫했는지 한번 볼게요. 플어 차트에 안착한 노래입니다. 포스트 말론 스웰리의 선플라워. 2018년에 개봉한 영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메인 테마곡이죠. 공개되자마자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기록했었는데요. 최근에 스파이더맨 시리즈 영화 브랜 뉴 데이가 개봉하면서 다시 한번 역주행,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 저도 얼른 봐야 되는데 뭐 이제 애가 둘이니까 최신 영화는 볼 수가 없겠네요. 자, 포스트 말론 스웰리의 선플라워 바로 나갈게요.

이번 주 핫한 곡을 들려드리는 두 대통합 차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포스트 말론 스웰리의 선플라워 듣고 왔습니다. 아, 제가 거제 야호랑 ATG의 배드까지는 어디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한테 좀 생소한 곡들이네요. 각 한 개 그리고 다섯 개 모든 차트에 진입한 알파 드라이브원의 본 다이어 그리고 레드벨벳의 서핀 보이 소개할게요. 아, 노래는 생소해도 이름 보니까 너무 반가운 친구들이에요. 아, 저랑 또 친한 친구들입니다. 저를 아주 좋아하는 동생들이에요. 알파 드라이브원, 제가 만삭이었을 때 두 대에 놀러왔던 잘생긴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알파 드라이브원 친구들 보면서 태교, 우리 딱둥이 태교를 잘했고요. 덕분에 뭐 잘생겼다는 말을 하기 좀 그렇고 건강하게 잘 나왔어요. 네. 지난 월요일에 신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본 다이어. 의리가 있는데 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시고요. 이분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셀럽5 안 보는 삽니다로 활동할 때 같이 대기업 라디오에 게스트로 출연했던 우리 걸그룹 선배님들 레드벨벳. 그때 제가 선배님들 앞에서 3위인 곡을 또 열창을 했더랬죠. 그때 레드벨벳 그 선배들이 얼마나 까르르까르르 웃었던지. 네, 그 레드벨벳이 썸머송 서핀보이로 컴백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멤버 조이씨의 단독 작사곡 박수! 박수 쳐 가야 돼. 아, 다들 진짜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자, 우리 같이 활동했던 사이였으니까 저는 이제 뭐 두 아이 엄마가 되기도 했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자, 의리가 있으니까 요 노래 함께 들어볼게요. 알파 드라이브원의 본다이어 그리고 레드벨벳의 서핀보이.

알파 드라이브원의 본 다이어 그리고 레드벨벳의 서핀 보이 그리고 매은 차트에 오른 영케이의 셔터도어까지 듣고 왔습니다. 데이식스 영케이가 2년 10개월 만에 들고 온 솔로 정규 앨범 타이틀곡이고요. 셔터도어를 포함해서 앨범에 총 15곡이 있는데 이걸 5개월 만에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정말 천재다 천재.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 아우 진짜. 근데 이렇게 능력치가 대단하면요 질투도 안 나요. 배도 안 아파. 경이로울 뿐입니다. 발보드 차트에서 만났던 블랙핑크도 개인 활동으로 쌓인 커리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니 신곡이 7월에 또 나왔다고 합니다. 한계 차트 탑 10에 위치한 Less Than a Lover. 저는 제니 Like Jenny에 멈춰 있어요. 진짜 그걸 아직도 듣고 있거든요. 과거 속에 사는 여자. 근데 게다가 이게 한 곡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제 발매된 따끈따끈한 앨범 Fallen Angel의 선공개 곡이라고 해요. 아, 제니도 정말 쉼없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더 열심히 노를 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ess Than a Lover 감상하고 오시죠.

0: 후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빅히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통합 차트 함께 달려가 봤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곤충 차트에서 눈에 띈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들려드릴게요. 일기예보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곡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라고 합니다. 두댕이들께 요 노래 들려드리면서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또 느끼네요. 전 두댕이들만 제 곁에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 두댕이들이 자꾸 속으로만 저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무런 뭐라 해야 될지 이게 피부로 와닿질 않네. 문자 많이 보내주신 거 맞죠? 일요일도 기다릴 거예요. 내일도 들어주세요. 자, 우린 내일 또 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력과 예정된 위례선 트렌드.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0: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 순대.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FM4U.
6: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밀고 가는데 바퀴 하나가 제멋대로 틀어져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직진인데 자꾸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녀석이 꼭 하나씩 있죠. 바퀴를 고쳐보겠다고 소나기에 힘을 꽉 주고 끌고 가다 보면 이게 장을 보는 건지 운동을 하는 건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삐딱한 바퀴처럼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엇나가는 기분이 들었나요? 아무렇게나 굴러가던 하루의 긴장감은 잠시 내려두고 편안한 오후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후의 발견 시작할게요.

0: 부석순, 이영지 함께했습니다. 파이팅 해야지.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유독 잔실수가 잦은 날이 있죠. 꼭 그런 날엔 잘만 되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몇 번씩 틀리거나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서 버스를 놓치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소소한 일상일 뿐인데 이상하게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느낌이 들면 왠지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진짜 피곤함은 어쩌면 이렇게 사소하게 엇나가고 맞지 않는 것들 때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꼬인 순간들 때문에 살짝 지치셨다면 오늘만큼은 시원하게 웃어 넘기자고요. 꼬여있던 하루의 태엽을 다시 깔끔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토요일 순서 시간을 달리는 노래, 키워드 진주찾기,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신청곡 오늘 함께 할게요. 광고 먼저 듣고 옵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토요일 1, 2부 순서 시간을 달리는 노래로 함께합니다. 특정 과거로 떠나 당시엔 어떤 노래들이 사랑받았는지 우리 기억 속 멜로디를 소환하는 시간을 달리는 노래. 오늘은 2010년도

한번 떠나볼게요. 먼저 당시 국내 가요계에서는 어떤 노래들이 사랑받았을까요? 첫 곡 시크릿의 마돈나입니다. 2010년 8월에 발매된 미니 2집 타이틀곡인데요. 팝의 아이콘 마돈나처럼 그 시대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주인공이 돼서 멋지게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시크릿의 마돈나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샤이니의 루시퍼입니다. 2010년 7월에 발매된 정규 2집 타이틀곡인데요. 집착과 회유를 반복하는 이기적인 연인을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가진 루시퍼에 비유했죠.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이어서 미스 A의 Bad Girl, Good Girl까지 준비했는데요. 2010년 7월에 발매된 데뷔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모순적인 시선을 당당하게 비판한 곡이죠. 시크릿 마돈나, 샤이니 루시퍼, 미스 A, Bad Girl, Good Girl 듣고 올게요.

시크릿 마돈나, 샤이니 루시퍼, 미스 A, 맷걸, 굿걸 전해드렸고요. 시간을 달리는 노래, 오늘은 2010년도 8월로 돌아와 있습니다. 국내 가요계에서 사랑받은 곡들, 이번엔 옴무의 밥만 잘 먹더라입니다. 2010년 7월에 발매된 프로젝트 그룹 옴무의 첫 디지털 싱글인데요.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밥을 잘 먹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통해 이별은 잠시뿐이며 죽을 만큼 슬퍼도 결국 사라진다는 위로를 담아낸 곡입니다. 당시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죠. 전해드리고 마지막 곡으로 손담비의 퀸 준비했습니다. 2010년 7월에 발매된 3집 미니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내면에 숨겨진 진짜 자아를 깨우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 멋진 여왕으로 살아가자는 자신감 넘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옴무의 밥만 잘 먹더라, 손담비, 퀸 두 곡입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 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노래, 이번엔 해외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2010년도 8월에 사랑받은 곡들입니다. 첫 곡, B.O.B의 에어플레인즈입니다. 2010년 4월에 발매된 데뷔 앨범 수록곡이고요. 헤일리 윌리엄스가 피처링을 맡았습니다. 밤하늘의 비행기를 별똥별이라 여기며 힘들었던 과거를 돌아보고 성공한 현재의 심경을 털어놓는 순간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레이디언트 발룸의 Need You Now 준비했어요. 2010년 1월에 발매된 정규 2집 첫 싱글인데요.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고 깊은 밤 그리움에 흔들리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이어서 마이크 포슨의 Cooler Than Me입니다. 2010년 8월에 발매된 정규 1집 앨범 리드 싱글인데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남을 무시하는 허영심 많은 상대를 향한 비판을 담은 곡입니다. B.O.B. Airplanes, Lady Antebellum, Need You Now, 마이크 포스너, Cooler Than Me. 만나볼게요.

계속해서 에니케 이글레시아스의 I Like It 준비했습니다. 2010년 5월에 발매된 정규 9집 수록곡이고요. 래퍼 핏불이 피처링으로 참여했습니다. 밤새도록 음악을 즐기며 현재 열정에 취해 멈추지 않고 달리고 싶다는 마음을 노래한 곡이죠. 에니케 이글레시아스 I Like It 전해드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마인 준비했습니다. 2010년 8월에 발매된 정규 3집 수록곡입니다. 사랑을 두려워하던 소녀가 한 사람을 만나 사랑에 눈뜨고 결혼과 미래를 그려나가는 내용을

을 담아낸 노래인데요.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3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두 곡 띄워드리고 이어서 타이어 크루즈의 다이너마이트까지 만나볼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목의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2부 마지막 곡 케이티 페리입니다. Firework 전해드리고요.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Sixpence None the Richer, Breathe Your Name.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오해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마을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디벤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잡나?

매주 새로운 키워드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머리가 복잡할 때, 이야기의 방향을 잃었을 때 이 삼행시를 기억하세요. 키를 잃었다면 워밍업부터 다시. 드디어 찾은 새로운 주제. 매주 다른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키워드 진주 찾기.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참을까 말까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의 허풍 섞인 농담에 영혼 없는 미소를 지어줄 때도 일단 속으로 새까지 세며 참아야 하고요. 운동하겠다고 야심차게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 올라갔을 때도 1분마다 모니터를 노려보며 오기로 버티게 됩니다. 맛집 앞에 길게 늘어선 줄 끝에 서서 코끝을 자극하는 냄새를 맡으며 참아내는 순간도 그렇죠. 재밌는 건 이렇게 뭔가를 꾹 참을 때 우리 몸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가슴을 크게 부풀렸다가 어깨 힘을 툭 빼면서 길게 한숨 같은 바람을 내뱉는다는 건데요. 참는 게 한계에 다다랐을 때도 고비를 넘기고 안도할 때도 우리는 똑같이 이 행동들을 합니다. 생존을 위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자 몸의 긴장이 풀리는 오늘의 진주는 호흡입니다.

여러분은 호흡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공기, 깊은 휴식과 생명이 떠오르는데요. 잠깐 숨 좀 돌리자라는 말처럼 호흡에는 지친 일상에 여유를 선물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호흡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이기도 하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 곁을 채우고 있는 이 공기처럼 오늘 유독 가빴던 여러분의 숨을 보듬어줄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문보영 시인의 새로운 호흡법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새로운 호흡법 문보영. 왼쪽 콧구멍에 닭다리가 삐죽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보인다는 게 문제다. 언젠가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이긴 했다. 나의 왼쪽 콧구멍은 확실히 막힌 느낌이다. 어느 날 밤 나는 닭다리를 잡아당겨봤다. 그것은 끈적한 콧물에 감싸인 채 쑥 삐져나왔다. 이토록 쉬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참지 않았을 것이다. 내 안의 어둠이 물살처럼 빠져나간다. 나는 이제 무게가 조금 덜 나갈지도 모른다. 어제와 오늘은 수상아리만치 비슷하다. 코에서 빼낸 닭다리를 본다. 이제 나는 숨을 다르게 쉬어야 하는데 그건 분명 재미있는 일이거나 곤란한 일일 것이다.

잔뜩 막혀 답답했던 코가 어느 순간 허무아리만치 뻥 뚫리는 느낌이죠. 아마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원하고도 허탈한 감각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결국 호흡이라는 건 들숨과 날숨, 즉 무언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다시 비워내는 일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단순히 공기가 오가는 것을 넘어 내 몸과 바깥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투명한 통로인 셈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내 안으로 무언가를 들이쉬고 채우는 데는 참 열심인데 정작 쥐고 있던 걸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에는 서툰 것 같습니다. 꽉 들어찬 답답함을 시원하게 비워내야만 다시 신선하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올 자리가 생기니까요. 막혔던 코가 뚫릴 때 온몸으로 시원한 공기가 밀려들듯 우리 마음속 묵은 감정들도 시원하게 뱉어낼 때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숨을 가로막고 있는 복잡한 고민들이 있다면 길게 내쉬는 숨과 함께 바깥으로 미련 없이 날려보내보세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도 가볍고 쾌적해지길 바랍니다.

생명이 가장 무방비해지는 동시에 가장 깊은 휴식을 취하는 순간은 잠에 들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숙면에 접어들면 몸은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뱉어내는 깊은 호흡은 낮 동안의 가쁜 숨을 내려놓고 가장 안정적인 생체 리듬으로 돌아갑니다. 깨어있는 동안 타인의 시선이나 스트레스로 엉켰던 숨의 템포가 비로소 자신만의 고유하고 편안한 속도를 되찾는 거죠. 규칙적인 숨소리에 맞춰 가슴과 배가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파동은 과열됐던 몸과 마음이 비로소 휴식 모드로 전환됐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하루의 소란을 뒤로 한 채 일정한 움직임에 몸을 맡기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고요함이 번져나가죠. 하지만 어떤 밤에는 이 정교한 리듬이 뚝 끊겨버리는 불청객, 수면 무호흡증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숨이 멈추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뇌를 강제로 깨워내는데요. 의식하지 못하는 몇 초의 멈춤 동안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심장은 끊어진 리듬을 복구하려 펌프질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코를 골다가 중간에 깨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그럴 때마다 자는 동안 정상적으로 이어지는 호흡이 우리가 별다른 노력 없이 누리는 당연하면서도 결정적인 생명 유지 시스템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잘 자고 잘 살아있다는 건 매 순간 막힘없이 오르내리는 파동을 지켜나가는 일과 같죠. 평소에는 잠결에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오늘은 자기 전에 내 호흡이 어떤지 신경 써서 가다듬어 봐야겠습니다. 호흡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숨을 들이쉬면 내 안에 평온이 찾아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복잡한 생각과 번뇌를 비우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숨을 천천히 내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불필요한 집착과 긴장까지 밖으로 매끄럽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되풀이하는 수많은 동작 가운데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순간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즘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웰빙과 힐링 운동이 각광받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관찰하는 소박한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들뜬 흙탕물이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듯 가다듬는 숨 하나하나가 마음의 소란을 깊게 잠재워주는 거죠. 굽어있던 어깨를 활짝 펴고 척추를 바로 세우는 작은 동작 속에 오늘 하루를 단단하게 살아낼 힘이 스며듭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깊은 호흡 한 번으로 스스로에게 따뜻한 휴식을 선물해 볼까요? 박효신 숨, 아델 Is on Me 두 곡입니다.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아니, 다른 돈

0: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KCM 흑백 사진 노을 만약에 말이야 린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였습니다. 느티나무님 0423번님 탱크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서 하양늑대님과 하하호호님 신청곡이에요. 듀얼리파 IDGAF The Weeknd Blinding Lights.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오해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7564번님 신청곡으로 준비했어요. 더 블루 너만을 느끼며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Now walk it.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6: 야, 시원하다.
5: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7: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먹방이나 육아 프로그램, 연애 프로그램 뒤에는 대리 만족감이 숨어 있다는 게 공공연한 진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성취로부터,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경험으로부터 간접적인 만족감을 얻는 건 일종의 방어기제. 프로이트는 거기에 동일시, 전이, 투사, 승화 같은 전문 용어를 붙입니다. 이루지 못한 욕망을 대리 충족하는 거라고 콕 짚어줍니다. 최근에는 대리 만족감을 넘어 대리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실패를 보며, 다른 사람들의 민망한 처신을 보며 불쾌감을 넘어 창피와 수치를 느끼는 것. 생판 남의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까지 콘텐츠로 소비하는 것. 그런 걸 크린지라고 하는데요. 크린지는 일종의 정크푸드 같죠.

아, 그런데 사회 심리학에선 크린지 콘텐츠를 옹호합니다. 대리 수치심을 인간의 친사회적 신호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크푸드나 크린지 콘텐츠나 적절히 소비할 줄만 알면 마냥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자, 8월 29일 토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네, 폴 매카트니 정크. 아,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한 10여 년 만에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멜로디를 쫙 들어보면 폴 매카트니는 정말 송라이팅의 귀재인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들을 만들었는지.

0: 드러냈는지. 폴 맥카트니 정크 첫 곡으로 들었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본나.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Four 2027.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박스탑스의 The Letter 들었습니다. 0990번으로 명곡 신청합니다 하고. 아 명곡입니까 이거? 네. 좋은 곡이죠. 젊을 때 이 곡 들으면서 춤을 무지하게 췄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와 저는 이 곡에 맞춰 춤춘 기억은 없는데요. 아 이 곡을 친구들끼리 모여서 통기타 치면서 열심히 부르긴 했습니다. 예. 박스탑스의 The Letter. 자, 7694번으로 야, 최근에 12살 딸이랑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고 왔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오. 요거 몇몇 극장에서 재개봉했다고 그러거든요. 어, 그걸 보고 오셨군요. 아, 진짜 저 상영할 때는 안 보고요. 그때는 안 보신 거예요? 오. 자, Queen, Another One Bites the Dust.

Bon Jovi, It's My Life. 4458번, 1442번, 조영준, 박규희 씨, 고맙습니다. 반조비의 It's My Life. 앞에 들으신 음악은 퀸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였고요. 자, 박상진 씨, 브루노 마르스. 아, 조금 전에 브루노 마르스 그 공연한다는 공지는 들으셨죠? 브루노 마르스. 트레저.

네, 노다웃의 연주 노래 스파이더 웹스 들었습니다. 308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브루노 마스의 트레저였고요. 아, 김영숙 씨. 예. 대관령 시원하다고 자랑하시는군요. 예. 그래도 뭐 이제 여름 다 갔습니다. 예. 김영숙 씨. 자, 청해 주신 음악 스윗박스. Don't push me.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 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2203-3650 현대건설.
6: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0: 곡, 이유,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가 줄어가고 있지만 대전과 경남 지역으로 빗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호남지선 논산 방향 서대전 구간 화물차 고장으로 인해서 정체가 심해졌고요. 남해선 부산 방향 창원 2터널 구간도 밀리고 있는데 이 역시 화물차 고장차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는 사고입니다.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 정체는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 광명역에서 금천 구간 어렵습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정안나대목에서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TLC 워터폴스였습니다. 아 90년대 진짜 이 여성 트리오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TLC, T-Bow's Left Eye, Chili. 아,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을 별명을 따서 지은 겁니다. TLC, Waterfalls. 013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연경 씨. 네. 이 음악도 참 잊을만하면 한 번씩 찾아주세요. 위시본 애쉬. Everybody needs a friend.

0: PM Down, Set Adrift on Memory Bliss. 0639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파주 운정에서 보내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위시본 애쉬의 Everybody Needs a Friend였고요. 배틀스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사용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0: 가자 도드람.
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자, 5335번으로 청해주신 마이클 잭슨 Give in to me.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3부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작가가 느지막이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의욕 충만, 신나게 달려들었는데 아유, 코드는 안 외워지고 손가락은 쓰리고 급기야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지요. 그런데 꼭 참고 견디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우리는 이야기가 모두 끝난 후에야 그 이야기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의미부터 찾으려는 습관을 멈추자. 의미란 사후적으로 추출되는 것이다. 그렇죠. 다 하고 나면, 지나고 나면 알죠. 아, 그게 나한테 이런 의미였구나.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굿길이
1: 베이글.com.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전히 이번 주에도 1위를 지키고 있는 엘라 랭리 추진 텍사스 들었습니다. 자,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0: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언제 어디서나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4: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전주현 씨,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가 이번 주에 19주째 1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빌보드지 안에서도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얘기들을 그 관계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부문 최장 1위가 지금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인데 22주 1위거든요. 지금 3주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대항마가 없어서 그 기록을 이번에 깨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해마다 캐롤이 또 올라오니까 금방 머라이어가 깨긴 하겠지만
5: 그렇죠.
6: 아무튼 그 캐롤 시즌이 오기 전에 깨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 근데 사실 그건 빼야 돼요. 예.
6: 캐롤이요?
5: 예. 네. 머라이어 캐리 노래는 빼야 돼요.
6: 그래서 항상 비캐롤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기사를 쓰더라고요. 자, 이번 주 10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역시 엘라 랭리의 Be Her고요. 이번 주 9위도 변동이 없습니다.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 이번 주 8위도 지난주 8위였는데요. 테임 임팔라 앤 제니예요. 드래큘라.
5: 자, 미국 싱글 차트 8위 곡 듣겠습니다. 테임 임팔라 앤 제니, 드라큘라.

0: 이번 주 8위 테임 임팔라 앤 제니 드라큘라 들었습니다.
1: 테임 임팔라는 지금 북미 투어 중입니다.
0: 네.
1: 자, 이번 주 7위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고요. 이번 주 6위도 변동이 없습니다. 엘라 랭리 앤 모건 월런의 I Can't Love You Anymore고요. 이번 주 5위도 지난주 5위였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0: 자, 5위 곡 듣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0: 미국 싱글 차트 5위 아리아나 그란데 Hey that I made you love me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4위는 지난주 3위였는데요. 모건 월렌의 Been by now가 한 계단 내려왔고요.
0: 네.
1: 이번 주 3위도 지난주 2위에서 한 계단 하락했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I knew it, I knew you.
0: 자, 2위 곡을 발표하기 전에 과거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1968년으로 갑니다. The Rascals, People Got to Be Free.

The Rascals의 People Got to Be Free. 1968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1978년 이번 주 1위입니다. Frank Valli, Grease.

프랭키 벨리 그리스 1978년 이번 주 1위. 자, 1988년 이번 주 1위입니다. 조지 마이클 Monkeys.

조지 마이크 망키. 1988년이 번째 일이. 자, 1998년으로 갑니다. 1998년이 번째 일이 브랜디 앤 모니카.

마이 브랜디 앤 모니카 모니카와 브랜디 1998년 이번 주 1위 자 2008년으로 갑니다 2008년 이번 주 1위 리아나

0: Days. I got a new boy.
1: 네, Drake의 In My Feelings. 2018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과거로의 여행을 끝내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 2위. Stella Lefty.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훈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0: 기상캐스터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서울은 먹구름이 가득했지만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내일도 충청 이남 지역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정체가 많이 풀리면서 원활해졌습니다. 지금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 분기점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문경세제 부근에서는 사고 처리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송내를 중심으로는 양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빌보드 싱글 차트 이번 주 1위는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가 19주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2: 네.
3: 영국 싱글 차트 순인데요. 8월 21일 금요일자입니다. 10위는 지난주 13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가 세 계단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9위 지난주 10위였는데요. 실바 범파의 On Tonight이 한 계단 또 올랐습니다.
2: 자, 영국 싱글 차트 9위 곡입니다. 실버 범퍼 On Tonight.

0: 네, 영국 싱글 차트 9위 실버 범퍼의 On Tonight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8위는 지난주 11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The Cure가 3계단 올랐습니다.
0: 네.
1: 이게 제목이 The Cure니까요. 올리비아가 워낙 Cure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0: 오.
1: 그래서 그 밴드랑 혹시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물론 더 큐어를 너무너무 좋아하기는 하는데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팬들은 작년 12월에 헤어진 걸로 알려진 영국 배우 루이스 파트리지에 대한 노래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영국 싱글 차트 8위 올리비아 로드리고 더 큐어.

0: 네, 영국 싱글 차트 8위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The Cure였습니다.
1: 이번 주 7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Sienna Spiro의 Great Expectation이고요. 6위도 변동이 없습니다.

0: 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 Me이고요. 네. 이번 주 5위, 지난주 9위였는데요. Stella Lefty의 Boston이 4계단 올랐습니다. 이번 주 4위, 지난주에도 4위였는데요. 휴겔, Imane Angel, El Ultra Nate의 Moving to the Sun입니다. 영국 앨범 차트 순인데요. 5위는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이 지난주 2위에서 3계단 하락했습니다. 4위는 4위로 데뷔했는데요. 정글의 선샤인입니다. 2013년에 결성된 영국 밴드고요. 이번 네. 앨범은 5집입니다. 이번 주 3위, 3위로 데뷔한 앨범인데요. The Script의 The User's Guide to Being Human입니다. 이 아일랜드 출신의 락밴드고요. 지금 영국 앨범 차트 탑10에 9번째로 올랐습니다. 네. 이번 주 2위도 2위로 데뷔한 앨범인데요. 캣사이의 와일드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그 걸그룹이고요. 이번 주 1위, 1위로 또 데뷔했는데요. 피비 브리저스의 Lost Weekend입니다. 미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고요. 이번 앨범이 3집인데 영국 앨범 차트에서 솔로 앨범으로서는 처음 1위를 했고요. 이 앨범이 1위에 올랐 다는 소식을 병원에서 들었대요. 맹장 수술을 받아서 네. 입원하고 있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기분이 좋았답니다. 네.
1: 자, 영국 앨범 차트 1위 피비 브리지스의 로스트 위켄드 앨범에서 로스트 보이스 듣겠습니다.

네, 영국 앨범 차트 1위 피비 브리저스의 로스트 위켄드 앨범에서 로스트 보이스 들었습니다. 와, 아까 성을 갈 뻔했네 내가. 예, 다리로. 피비 브리저스입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앨범 차트 보겠습니다. Eu sei que tu gosta da fruta, mas essa é diferente. 자, 미국 앨범 차트 탑10입니다. 10위는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 9위가 드레이크의 아이스맨. 8위는 아리아나 그란데 패틀. 7위 노아 칸 The Great Divide. 6위는 모건 월런 I'm the Problem. 앨범 차트 5위는 엘라 랭리의 Dandelion. 4위가 올리비아 로드리고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 3위는 스트레이 키즈의 Descended. 2위가 Phoebe Bridgers의 Lost Weekend. 자, 이번 주 앨범 차트 1위는 Cat's Eye의 Wild EP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이 이 EP에 있는 후티 프루티.

자, 락앤 얼터너티브 송스 차트는 테인 팔라, 엔제니의 드라큘라가 1위고요.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 알렉스 워렌 오드네리가 1위입니다. R&B 힙합송 브루노 마르스의 I Just Might. 스트리밍 송 1위는 엘라 랭리의 수진 텍사스. 팝 에어플레이 1위 올리베 로드리고 드랍 데드입니다. 자, 팝 에어플레이 1위 올리비아 로드리고 드랍 데드.

0: 회사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0: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영국 싱글 차트 이번 주 3위는 계속해서 3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엘라 랭리의 Choose in Texas고요. 네. 2위도 변동이 없습니다. 샤키라 앤 버나보이의 다이다이고요. 이번 주 1위 벌써 22주째 1위인데요.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의 Rain Me In입니다.
3: 야, 이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거
4: 변함이 없죠.
3: 이게 너무 장기 집권인데. 네. 자, 전주호 씨 수고하셨습니다.
4: 네, 안녕히 계세요.
3: 영국 싱글 차트 1위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의 Rain Me In 들으면서 오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정은입니다. 온갖 생각과 불안 때문에 마음이 물밖에 물고기처럼 거칠게 요동칠 때가 있죠. 그럴 때 저는 해결책을 찾아서 밖으로 헤매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그냥 눈을 감고 지금 들이쉬고 내쉬는 나의 호흡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죠. 생각의 꼬리를 자르고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아오는 연습. 내 호흡을 가만히 바라보는 아주 짧은 멈춤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숨어있던 평온을 얼마든지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싸움에도 기술이 있을까요? 미국의 어느 소통 전문가는 혀로 하는 쿵푸라는 뜻의 텅푸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말로 하는 무술이라는 뜻이지만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싸움 대신 나를 지키고 상대와 협력하는 법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상대방 입장에 공감할 것, 하지만 보다는 그리고 를 사용할 것, 마지막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 상황에서 왜 그랬어? 대신 뭘 배웠어? 라고 물으며 대화의 초점을 과거에서 미래로 옮길 것. 우리는 종종 말로 인한 갈등을 겪곤 합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선 무술처럼 상대방을 헤아리는 훈련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0: 8월 29일 토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이적의 다툼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봤던 영상을 떠오르게 하는 오프닝이었어요. 혀로 하는 쿵푸, 텅푸라는 게 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수십 년 전에 어떤 일본의 시사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일교포 3세인 어떤 여성분이 일본인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거였는데 세상에 우리가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이야기들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그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얼마나 더 우리를 화나게 하는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단 한 번도 얼굴을 붉히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톤이 상냥한 톤을 유지하면서 논리를 펼치는데 진짜 감탄하면서 봤어요. 끝까지.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화 내다가 우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이것도 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 그리고를 사용하는 게 너의 문제는 A가 있고 그리고 B도 있고 그리고 C도 문제야. 이렇게 하면 더 싸우게 될 거고. 뭘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12조가 됩니다. 왜 그랬어? 이렇게 되면 오히려 풀릴 수도 있는데 역시 모든 건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3, 4부 노래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합니다. 부엉이들 사연의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 잠시 후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 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 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8: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9: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시저 피처링 트래비스 스캇의 오픈 암스 듣고 오셨고요. 1419님께서 토요일에도 부엉부엉 오늘도 근무하고 왔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쿠폰 있는 걸로 햄버거 세트 사 먹고 지금은 널브러져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손가락 까딱할 기운이 다시 돌아와서 별밤에 사연을 보내주셨군요. 다행입니다. 아내라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8시 설정해 둔 별밤으로 왔어요. 오징어 묵국에 밥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밥 먹고 별밤 들으며 걷는 하루가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루틴 참 가능하다면은 권장합니다. 특히 식단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일수록 먹고 나서 산책하는 습관이라도 들이면 혈당 관리 등등에 너무나 도움이 되니까요. 저처럼 식단은 이미 망했다 하는 분들일수록 산책이라도 꼭 하면서 살아가기로 해요. 7421님 대장부엉 오늘도 야간 러닝 시작하며 인사 보냅니다. 땀방울

때마다 하루의 피로는 털어내고 별밤과 함께 마음은 가볍게. 오늘도 제 밤을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청곡은 성시경의 And We Go 부탁드립니다. 라고 러닝에 딱 맞는 템포의 곡을 또 신청해 주셨군요. 산책 그리고 러닝 건강함이 넘쳐나는 사연들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성시경의 And We Go.

성시경의 And We Go 이어서 에스파의 Life's Too Short 듣고 오셨습니다. 김은유님, 119 소방대원으로 32년간 근무하신 아버지께서 얼마 전 정년퇴직하셨어요. 사계절 내내 화재 현장에서 특수복 입고 화마와 싸우며 그 오랜 시간을 보내신 김진환 아버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와, 진짜 너무 존경받아 마땅한 아버님이십니다. 32년간 진짜 무탈하게 일 마치신 것도 진짜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 소방대원분들은 1년만 일을 해주셨다고 해도 존경받아 마땅한데 무려 32년이라뇨. 하, 저도 함께 너무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2248님께서 대장부왕 저는 평소에 운이 정말 없는 편이거든요. 회사에서 하는 행운권 추첨은 당연하고 음료수 뚜껑에 써있는 한 병 더 이벤트 이런 거에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어요. 그동안은 진짜 운이 없나 보다 했는데 요 몇 년간 감기나 잔병치를 한 번 없는 걸 보고 그냥 건강에 행운을 다 써버렸나 보다 생각하려고요. 이거 너무 밸런스 붕괴인데요? 잔병치레 없고 감기 없는 게 뭐 이런 소소한 거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훨씬 큰 복인데 이거는 진짜 기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돼봤거든요. 안 되는 게 약간 나았겠는데 싶은 심정이었어요. 몰라요. 모든 그 이런 종류 이벤트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됐던 건 와 너무 기쁜 마음에 막 코드 입력해봤는데 가입해야 돼서 그리고 뭔가 뭐 다 동의해야 되는 거 있죠. 마케팅 정보 수신 뭐 어쩌고에 뭐에 뭐에 야 내가 이걸 받기 위해서 이 많은 걸 해야 된다고 심지어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저는 그냥 그랬어요. 구은영님 결혼 3년 차 곧 두 돌 되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남편과 30년을 각자 살다 보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요즘은 이사 문제로 자꾸만 싸우게 되는데 하루하루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에드 시런 위드 안드레아 보첼리의 퍼펙트 심포니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음악 들으면서 우아한 주파수 맞춰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잘 싸우는 게 중요한 거지 안 싸우는 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목표는 아닙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에드 시런 위드 안드레아 보첼리의 퍼펙트 심포니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지금은 부산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충남과 전북 지역으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일요일인 내일과 월요일 새벽 사이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월요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충청권과 전라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8도, 광주 31도, 부산이 33도까지 올라

0: 후덥지근 하겠고요. 이 밖에 경부선 서울 방향 청주 휴게소에서 독립기념관까지 4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들으면서 토요일 별밤 2부로 왔습니다. 9247님께서 대장부엉은 반딧불이를 눈으로 직접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없어서 다음 달에 반딧불이 보러 가요. 영화처럼 별이 반짝이는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오, 이게 어디론가 보러 가면은 볼 수 있는 그런 친구였군요. 저도 본 적 없고요. 책에서 옛날 선비들이 공부할 때 반딧불이를 담아가지고 뭐 어디 넣어서 그걸 빛삼아 공부했다라는 걸 들으면 어마어마한 빛을 내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던데 그게 과연 실화일까 싶은 궁금증은 있었습니다. 보고 오셔서 여러 마리 모으면 되겠더라고요. 아니면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꼭 한번 알려주십시오. 윤정우님, 치킨을 한 마리를 다 먹었더니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시장에서 장닭으로 만든 치킨인데요. 맛도 있고 양도 많고 가격도 싸요. 이제 시장은 시장할 때 가면 최고입니다. 라고 멋진 라임을 선보여 주셨습니다. 장닭이 뭔가 했더니 수탉이래요. 저는 긴 닭인 줄 알았어요. 약간 좀 이렇게 좀 길쭉하게 생긴 닭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약간 닭 무리에서의 장을 뜻하나? 그걸 어떻게 알지 싶었는데 수탉의 다른 말이었군요. 0078님, 오늘 낮잠 자다가 문득 깼는데 제가 코를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제 코 고는 소리에 놀라서 깬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코 골고 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대장부엉, 요즘 너무 피곤했나 싶네요. 아, 우리 근데 왜 이거에 수치심을 느낄까요? 당당하게 곱시다. 뭐 이렇게 자면서 일어나는 일인데 저도 이런 적 있어요. 근데 칵 하면서 깨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만약에 다른 사람도 있으면 제일 궁금한 게 내가 이걸 계속 골다가 지금에서 깬 건지 아니면 첫 고리에 깬 건지. 우리는 첫 고리이길 바라는데 저는 피곤할 때 종종 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옆으로 자면 좀 덜하다고 하던데 아유 좀 골면 어때요. 1133님, 차를 구매하려고 알아보는데 너무 복잡하네요. 옵션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오랜만에 공부하는 기분도 들어요. 옵션 한번 정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지요.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지기도 하는데 저는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고르고 싶은 옵션 다 해놓고 아 짜잔 하고 나타나는 그런 거. 아, 저 요즘 완전 또 예쁜 걸 발견했어요. 최근에 나온 국산 차나가 기가 막힌 디자인을 하고 있던데 한번 싹 가서 구경해보려고요. 저도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정엽 피처링 릴러 말즈의 드라이브.

정엽 피처링 릴러 마즈의 드라이브에 이어서 제니의 Less Than A Lover 들으셨습니다. 1758님이 대장부엉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벨소리와 통화 연결음을 원하는 노래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었던 그 시절. 물론 지금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때는 100원, 200원 정도 내고 수시로 바꾸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진동이나 무음을 하거나 그냥 기본 벨소리로 하는 저 갑자기 예전이 생각났네요. 라고 옛날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읽다 보니까 그 정도 옛날 뿐은 아니군요. 약간 제가 더 옛날인 것 같은데요. 그 시절까지 가면은 동전 두 개뿐으로 가야죠. 10원짜리 두 개를 넣어야 전화할 수 있었던 시절. 맞아요. 요새는 그리고 남들도 좀 그 통화 연결음 없

썼으면 좋겠고 그래요. 아니면 수시로 바꿔주던가. 예. 아무튼 요새는 발소리 같은 거는 뭔가 특이한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4050님, 대장부엉 20살 때 첫 독립과 함께 별밤 듣기 시작했어요. 저의 대학 시절과 공부하던 임용 시절의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선생님이 되어 듣고 있네요. 얼마 전 계약을 했고요. 이제 함께 듣는 짝꿍도 생겼습니다. 여전히 저의 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밤 들으며 주말만이라도 학교 생각, 아이들 생각 멈추고 싶네요. 아이들 애정합니다. 아니, 애증?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던 와중에도 계속해서 지금도 다 이루셨는데도 함께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샤브올데이.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전.

0: 한국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라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토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0198님. 예전에는 부모님 전화번호나 친한 친구 번호 같은 건 당연히 외우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점점 암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쩔 땐 저희 집 비밀번호도 잊어버린다니까요. 라고 노스레 떨면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그때 그거 어떻게 다 외웠나 몰라요. 참 길도 그렇게 잘 외웠었는데 요새는 내비를 보면서도 길을 잘못 드니 원 이거 참 그쵸. 2부 끝곡으로 유키카의 Remember Summer Days 듣고요. 3부에서 펜타곤 후이 씨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쏘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에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분당.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0: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악을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에 가까이 기대어보는
1: 노래에 기대는 밤
0: 펜타곤 후이 씨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정말 믿기 힘들 만큼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시는데
1: 네네.
0: 근데 요즘에 이런 엄청난 일정들이
1: 네.
0: 후이 씨가 그룹 활동을 활발하게 하실 때에 비하면 또 여유 있는 편인 거겠죠?
1: 비슷한 것 같아요.
0: 비슷해요?
1: 네네.
0: 아, 그 요새가 좀 유난히 좀 몰린 게 맞군요.
1: 유난히 몰려가지고
0: 작업도 많은데다가
1: 맞아요.
0: 솔로의 그룹에
1: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메시지가 자주 오십니다. 언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약간 이런 게
0: 어떤
1: 제가
0: 걸?
1: 작업물들을
0: 아,
1: 제가
0: 아,
1: 이게 일정 때문에 근데 네. 또 다음날 노래할 일이 있거나 하면 또 전날에 밤늦게까지 작업은 또 못하잖아요.
0: 못하지.
1: 이러니까 이게 일정이 조금 조금씩 밀리면서 계속 네.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는
0: 그거 약간 쌓이고 할 때마다 네. 좀 이 그 숨 막히는 느낌 혹시 아, 있어요?
1: 네네 저도 있어요. 사실 있는데 근데 뭐 제가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했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0: 그쵸.
1: 제가 이제 이 또 일에 대한 욕심을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한 또 그런 게 있으니까
0: 그렇죠.
1: 네, 다 해보려고 하다가
0: 네.
1: 지금 조금씩 이제 하루에 근데 많이는 아니고 하루 이틀 정도 밀려 있는
0: 그렇죠.
1: 네.
0: 아 아무튼 진짜 굉장한 후이인데요.
1: 아, 네.
0: 최근에는 상하이에서 팬미팅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와 진짜 이게 대륙의 사이즈인가요? 팬들이 후이 온다고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전광판에
1: 네, 맞습니다.
0: 환영 광고를 해주셨는데
1: 네.
0: 엄청 많으시죠 중국의 팬?
1: 아, 또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네, 팬분들이 많이 또 와주셨어요.
0: 네.
1: 와주셨고 그 이 전광판이 있는 곳이 그 상해의 완전 번화가에 딱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러 갔었는데 그 뭔가 저의 꿈은 인증샷도 막 예쁘게 찍고 뭔가 하고 싶었는데 너무 관광객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은근히 조금 쑥스러운 거 있죠. 왜냐면 제 얼굴이 뒤에 나오는데 제가 그치.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0: 아니, 똑같은 포즈로 찍었어야 되는데 이게 나다 하면서
1: 그래야 되는데 아 뭔가 또 갑자기 쑥스러운 그 약간 MBTI의 I스러움이 나오면서
0: 그러니까 연예인 자아일 때가 아닌 그냥
1: 네.
0: 그냥 후이가 나와버렸군요.
1: 네, 그래가지고 조금 부랴부랴 그냥 후딱 찍고 나왔던 기억이
0: 아유,
1: 있습니다.
0: 그래요. 때마침 또 이제 어제가 생일이었어가지고
1: 아,
0: 팬분들이 또 이런 선물 준비해 주신 것 같고요. 조성현님은 저는 후이님을 잘 몰라서 잠시 찾아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귀여우시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뒤늦게 후며 들으셨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난주에 후이 씨가 또 기가 막히게 노래를 한 소절 뽑았죠. 에릭 네. 베넷의 The Last Time. 워낙에 어릴 때 연습을 많이 해서 누르면 나온다. 네. 정말 나와버리고 말았는데요. 강미혜 님이 마트 가느라 갑자기 라디오 틀었는데 에릭 베넷이 라이브하는 줄 알았어요.
1: 아, 근데 이것은
0: 저도 이거는 좀 미혜 이거는 틀림없는 후원이야.
1: 미혜 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한데 네. 아까 이거 우열을 떠나서 네. 목소리가 너무 달라서
1: 맞아요.
0: 이건 조금
1: 저랑은 굉장히 다른 톤의 다른 창법을 구사하시는 분인데
0: 조금 이 내용은 진실되지 못했지만 네. 미혜님의 애정만큼은 진실되었다.
1: 혹시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시면 어떻게 선물이나 이런 게 가나요?
0: 뭐 아니 뭐 드릴 수 있어요. 뭐 하나 선정하실래요?
1: 아 진짜요?
0: 네.
1: 그럼 우리 두 분에게
0: 아 두 분에게 그리고 후이 생일이니까 네. 별밤에서 후이 선물로 네. 이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이거 제가 선물 이렇게 드리면 네. 다음에 더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 제가
0: 하지만 네. 이 정도로 픽션이어도 돼요? 진실됨을 원합니까? 아, 과장을 원합니까?
1: 저는 그냥 마냥 좋아요. 픽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더 과장된 픽션이면 음흠. 더 재밌을 수도 있지 않을까.
0: 알겠습니다. 네. 아, 그거 저도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코너로 들어갈게요. 후이의 Maybe.

0: 후이의 메이비 듣고 왔습니다. 노래에 기대는 밤 부엉이들 사연에 후이 씨가 맞춤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이지요.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3629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해서 풀옵션 원룸에서만 살다가 얼마 전에 드디어 1.5룸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집이 넓어진 건 좋은데 옵션이 하나도 없어서 침대, 책상, 가스레인지, 세탁기, 전자레인지 다 제가 사야 했어요. 한꺼번에 새로 살 돈은 없어서 중고로 구하거나 나눔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 둘 제가 살 공간을 직접 채워가다 보니 나 좀 어른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더 넓은 집으로 가서 좋아하는 커피 기계도 놓고 옷방과 침실도 따로 두고 그럴 수 있겠죠? 제법 어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저를 위한 노래 뭐든 추천해주세요.
0: 살림살이들을 직접 챙기는 과정에서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3629님 사연이었습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아 이게 진짜 일단 이 크기를 떠나서 전셋집을 얻은 것부터가 네. 진짜 좀 남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옵션이 다 되어 있는 공간이라 네. 내 손으로 하나씩 채우는 거는 또 진짜 다른 일이죠.
1: 풀옵션 원룸이면 그래도 꽤나 또 이게
0: 경제적으로 좀 네. 없는 분은 아닌 것 같기는 네.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전셋집도 꽤 네. 빨리 좀 얻으신
1: 대학생 때 이제 졸업을
0: 아유 열심히 일하셨나
1: 네,
0: 보죠.
1: 그럼요.
0: 예예예. 예, 예. 아무튼 뭔가 이럴 때 즈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로망이 처음 생기는 게 자취를 하면서부터였고
1: 네네.
0: 그리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처음 벽에 걸려고 그림이란 것을 내 돈 주고 사본 게 당시에 한 30달러였으니까 네. 뭐 2-3만 원짜리 프린트
1: 네네.
0: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액자가 꽤 돼 있어서 근데 걸어놓으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1: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0: 그거 하나 걸었다고.
1: 네.
0: 이렇게 공간을 꾸며가는 재미가 하나 둘씩 생겼었는데 후이 씨는 그런 거 뭐 있어요? 뭔가 그냥 쓸모로만 공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1: 네.
0: 내 취향이 탁 드러났다 싶은 아이템 생각나는 거 있어요?
1: 많죠. 일단 가장 큰 건 LP죠.
0: 아,
1: LP를
0: 그거?
1: 저는 안 듣도록 잘 애초에 제가 LP 플레이어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블루투스 연결용 LP 플레이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LP를 돌리고 디지털로 음원이 나오는.
0: 그냥 좀.
1: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는 약간 뭐 돌아가는 기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예. 아무튼 소리는 LP에서 직접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LP를 온전히 느끼려면 이제 또 아날로그로 해야
0: 그럼요.
1: 되니까.
0: 그럼요. 선이니 뭐니.
1: 네. 근데 일단은 저는 LP. LP가 제일 LP.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은. 네. 제
0: 그래요?
1: 작업실 뒤에도 제가 이제 GD님 LP와 카네 웨스트 LP와 브루노 메이저라는 아티스트 네. LP 이렇게 세 개를 딱 해놨어요.
0: 다, 그 구하기가 네. 다 쉬웠나요?
1: 너무 쉬웠어요.
0: 아 진짜요?
1: 네.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것들만 제가 사가지고. 그러니까 GD님 LP도 저거 위버맨쉬 요번 거. LP를 샀고요.
0: 그게 약간 그 한정 수량은 아니었었나?
1: 아니었던 것 같은데.
0: 아 그렇구나.
1: 네네네. 근데 안에 까면 포토카드가 들어있다고 맞아요. 써져 있는데 아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그 LP가 딱 오면 비닐팩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걸 안 뜯는 게 뭔가
0: 혹시 나중에 혹시 뭐
1: 그렇진 않은데
0: 아무래도 근데 소중히 보관하고
1: 네 안 뜯는 게 뭔가 그 관상적으로 봤을
0: 맞아요.
1: 때 더 느낌 있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0: 컬렉션
1: 네네
0: 가치가 또 있죠.
1: 그렇습니다.
0: 자 아무튼 우리 3629님 뭔가 이것저것 내 공간에 로망을 채워넣기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제법 좀 어른이 된 것 같다라는 3629님께 추천하고 싶은 노래 네. 소개해 주시죠.
1: 첫 번째 곡은요. 거미의 어른 아이입니다. 착한 아이처럼 제가 이제 3629님의 사연을 봤을 때 네. 아마 저보다 동생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어른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0: 벌써부터 일침을
1: 예. 일침이 아니라 예예. 일침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아이인데 그냥 하루 한살한살 들어가면서 그냥 경험이 쌓이면서 조심성이 많아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0: 맞아요.
1: 요즘에 저는 그렇거든요.
0: 맞아.
1: 예, 그래서 그냥 우리는 평생 어른이자 아이이지 않나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0: 근데 그 저한테만 미리 알려준 정보가 작가진들이 노인대학 얘기였고
1: 예?
0: 이 사연자분이 사실은 좀 그 70대 분이시기네요.
1: 아 그래요? 어른이시네요.
0: 는 장난이었고요.
1: 알겠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0: 예, 아까 어른 붙어버린 후이시.
1: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노래를 지금 그러면 다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0: 굉장히 난처해질 뻔했지만은 네,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그래요. 어림짐작으로는 후이 씨보다 인생으로서는 후배님이실
1: 맞아요.
0: 것 같고요.
1: 네, 네.
0: 이 노래는 약간 좀 삐뚤어지겠다라는 느낌의 가사이기도 한데
1: 맞아요.
0: 근데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재밌죠. 어른아이.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3629님 뭐 어른이 된 것 같다고 하는데 아니다. 당신 아직 아이다.
1: 맞아요.
0: 이런 의미를 담으신 걸까요?
1: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게 우리는 어른이자 아이를 이제 계속 가지고 간다라는 그래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0: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는 왠지 모르게 약간 좀 일침성 첫 곡인 것 같습니다.
1: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0: 후이 씨가 골라온 첫 번째 곡이에요. 거미의 어른아이.

0: 거미의 어른아이 듣고 왔습니다. 네. 아주 소울로 훅 젖어버렸는데요.
1: 네. 근데 사실 그 이 노래가 그러니까 제가 오는 길에도 계속 같이 들으면서 왔는데 네. 이 노래가 이제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딱 보면은 요즘에 이런 코드 진행이 잘 안 나오고 사실은 그 마이너 블루스 스케일이라는 그 스케일 안에 있는 멜로디로 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들으시면 어? 뭔가 이 2000년대 초중반에 들려왔던 약간 블루지한 R&B네 싶으면 대부분 다 그런 코드 진행 스케일 안에서 가는 거거든요.
0: 약간 쉽게 상상하자면은 막 우리가 뭐 가본 적 없지만 뉴올리언스 같은 데 만약에 바가 있으면 거기서 재즈 가수가 또 피아니스트가 짚는 음에 따라 흥얼거리는 멜로디로 만들어진 그런 노래 같은 느낌.
1: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이런 노래가 많이
0: 없죠.
1: 또, 네, 발매되진 않는 것 같아서
0: 굉장히 화려한 진행처럼 느껴지기도
1: 그쵸,
0: 하고.
1: 그렇죠,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추천곡은 뭐지요?
1: 네, 저의 두 번째 추천곡은요, 2PM의 우리 집입니다.
0: 굉장히 관능적이었는데요. 아, 이게 좀. 약간 이제 좀 화려한 연애 생활을 응원하는
1: 아무래도 그럴까요? 이제 또 어른이 되셨으니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0: 아니라고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왜요?
1: 전혀 아니고 그 여기 사연이 있는데 그 한꺼번에 새로 살 돈 없어서 중고로 구하거나 나눔을 받기도 했다. 우리 집이 제 집이 그래요. 제 집이랑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나눔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숙소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뭔가 이 사연에 있는데 너무 저희 집 같아가지고 이 노래에 대한 들었어요.
0: 약간 저도 생각보다 네. 진짜 오래된 아이템들이 집에 많은 편이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후이시나 저나 네. 공간에 내 취향이 조금 있긴 한데 완전 여기에 네. 올인해서 투자하고 그러는 스타일은 좀 아닌
1: 저는 전혀 아닙니다.
0: 왜 그러지? 우리 그게 좀
1: 저는 심지어
0: 그래야지 멋있는 성공한 삶 아닌가 자고로 자신의 공간에 맞아요. 아낌없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저도 그게 되게 부럽다고 생각하거든요. 멋있고 네. 근데 맞아. 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이사가 있다 해야지. 약간
0: 맞아.
1: 저는 그래요.
0: 다음 집에 갈 때 뭐 이렇게 해야지.
1: 네, 다음 집에 갈 때 그러니까 이게 한번 들어와 있으니까 또 이거를 치우고 뭐 근데 사실은 이거를 치우는 것도 다 또 금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0: 아 진짜 와,
1: 안에 정리하고 빼는 것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 TV장이 있어요. 심지어 길이가 되게 긴 한 2m 되는 TV장이
0: 나도.
1: 거실에 있는데
0: 되게 더 길어.
1: 근데 저는 TV가 없어요 집에. 그러니까 그 TV장이 있는데 TV는 없는 TV장이 있는 거예요.
0: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계속 그대로인가요 혹시?
1: 네 그대로.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양말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0: 거실장의 양말이
1: 네네네 아. 네.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진짜 이 저희 집의 그 인테리어를 애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TV가 없는 TV장이
0: 전혀 가로로 길 필요가 없죠. 그런 수납이라면
1: 전혀 의미가 없는데
0: 안 돼 안 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1: 네 그렇습니다.
0: 내 공간에 조금 진짜 취향을 불어 넣어야 되는 거야.
1: 아 진짜 그래야 됩니다. 좀 근데 저도 제 집이 아니어서
0: 그래서 그런가?
1: 근데 딱 제 집이 그 인테리어가 또 되어 있는 집인데
0: 아,
1: 약간
0: 그럼 뭐.
1: 파스텔 톤의 벽지들이 되어 있는 또 집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취향을 넣어서 뭔가를 사면
0: 애매하구나.
1: 이게 또 안 맞는 거죠.
0: 그러네.
1: 네.
0: 그렇다면 인정입니다.
1: 네.
0: 저는 왜 이럴까요? 저는 약간 없는 건 아닌데
1: 네.
0: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굳이 손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저도 지금 그래서 몇 년 더 있다가 네. 싹 한번 수도 고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후이의 두 번째 추천곡이에요. 2PM의 우리 집.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부엉이들의 이야기에 추천곡 들려주는 노래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자취를 하며 어른이 되어감을 느낀다는 3629님을 위한 노래들 듣고 있습니다. 다음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2: 네, 저의 세 번째 추천곡은요. AJR의 Don't Throw Out My Legos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골라온 이유는요. 이 노래의 내용이 내가 집을 떠나가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고 다른 곳에 사회지연정 나의 본집에 있는 블록 장난감들은 버리지 마세요. 저 다시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거고요. 언제든 돌아와서 이거 볼 거예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둥지를 떠나서 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냥 다시 돌아오고

0: 곳을 마련해 두는 것이 뭔가 마음적으로 있어서 되게 큰 위안이 되지 않나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1: 본집.
0: 네.
2: 근데 그 블록 장난감은 당연히 버리지 않겠죠. 하지만 오히려 정확히 현실적이려면은 네. 돈 셀 팔지 말아 달라. 왜냐면은 잘 팔리거든요.
0: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요즘 또 어마어마하게 또 블록 장난감 또 좋아하시잖아요.
2: 아,
0: 네, 네. 저도 저번에도 한번 제가 그때
2: 맞습니다.
0: 도움 주셔 가지고
2: 어마어마한 아이템.
0: 아닙니다.
2: 보기만 해도 진짜 네. 배가 부릅니다. 어... 제 그 취미 방이 있거든요.
0: 네.
2: 거기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걸 보면은
0: 근데 그 블록 장난감의 그 매력이 혹시 뭐예요?
2: 일단 만드는 과정 그 손끝에서 느끼는 네. 그 감각적인 쾌락도 있고요.
0: 네.
2: 그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왜 도대체 여기 왜 이렇게 공을 들여야 되지 싶은 네. 파트가 있는데 완성되면서 그 모든 게 납득이 되어가요. 서서히 건축적으로.
0: 네.
2: 그래서 놀라운 디테일들이 안에 숨어 있고 그래서 다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쾌감이
0: 네.
2: 사실 우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고 해서 그 우리가 기대하는 정직한 결과가 나오는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0: 네.
2: 근데 이 취미를 통해서 그 설명서에만 따라가면 이 똑같은 100점짜리 결과가 나온다라는
0: 네.
2: 이 뿌듯함, 성취감. 그리고 이 겉으로 봐선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이 내면의 견고함.
0: 네.
2: 이런 게 저를 굉장히 열광하게 만드는.
0: 어릴 때부터 그러면은 네. 하신 거예요?
2: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그렇게 네. 커다란 거는 잘 못했죠.
0: 네,
2: 비싸기도
0: 네.
2: 하고.
0: 그쵸.
2: 요새는 약간 다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
0: 네.
2: 상자가 쌓여가는 게 이게 저는 거기서 제가 어른이 된 걸 느낍니다. 쌓인 상자를 보면 옛날에는 만들고 그걸 다시 부수고
0: 네.
2: 또 만들고 했어야 됐거든요.
0: 와, 네네.
2: 많이 가질 순 없으니까.
0: 그쵸.
2: 아, 후 씨도 이거 취미생활 할 만한데 시간이 없겠다.
0: 블록 장난감은 제가 그 예전에 그 로봇 장난감을 만드는 거 제가 로봇들을 되게 좋아해요.
2: 저 그것도 좋아합니다.
0: 그래서 로봇 장난감을 근데 그게 성인용이 따로 있더라고요.
2: 그럼요.
0: 그래서 성인용을 샀는데 네. 아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진짜.
2: 굉장하죠. 아, 그 전에는 그럼 뭐 한 스무 조각 나 있는 유아용 그런 거.
0: 그러니까 어릴 때 그냥 기억만 있으니까 이게 성인이 예. 되어서 그 어른용을 사니까
2: 그게 맛인데
0: 이게 전문가분들도 막 한 3일 걸리는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뜯는 순간 다시 닫고 그냥
2: 있어요,
0: 그 박스채로 전시를 해놨다가 한 3년 정도 전시를 하고 그 박스채로 다시 이제
2: 누군가에게 네, 갔나요?
0: 네네. 네.
2: 그렇군요. 그게 또 왜냐면은 그 로봇 쪽 세계는
0: 네.
2: 손끝이 더 좀 아파야 돼요. 이거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들
0: 네.
2: 싹 좀 갈아줘야 되거든요. 아마 하신 그 정도 되게 비싼 고급 모델인데
0: 네네네.
2: 그럼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0: 맞아요.
2: 그 과정
0: 꽤나 저도 처음 사봤어요. 그냥 큰맘 먹고 산 건데
2: 취미가 딱히 그럼 없어요?
0: 저의 취미는
2: 장난감적 취미
0: 그냥 고민형 같은 거
2: 뭐 인형 그 대화하고 아, 그런 거
0: 대화나 이름 짓고 이런 건 안 하고요.
2: 해요?
0: 절대
2: 뭐요?
0: 안 하고 그냥 집에 이렇게 두는 거 좋아하고 사실 근데 요즘에는 그 취미도 조금 약간 좀 떨어졌어요.
2: 지금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비록 후이 씨는 아무런 장난감 취미가 없지만
0: 네.
2: 추천곡은 이걸로 가져왔습니다. AJR의 Don't Throw Out My Legos.

0: AJR의 Don't Throw Out My Legos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추천해 주세요.
1: 네, 저의 네 번째 추천곡은요. Sia의 Cheap Thrills입니다. 네,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도요. 뭔가 이 어른이 되어간다고 하면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뭔가 더 대단하고 뭔가 더 좋은 걸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사실 예를 들면 생일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이제 저는 뭔가 이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립밤 하나 이렇게 못 드리겠는 거예요.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은데.
0: 근데 저희한테 얼마 전에 립밤을 선물해 주셨는데 저희는 아이들
1: 아니 그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제가
0: 딱 집어서 립밤
1: 그게
0: 어른으로 소희 씨가 인정하는 분들에게는 절대 고르지 않는 품목의 립밤인데
1: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선물인데 앞에 생일이 립밤은... 두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생일.
0: 오케이 오케이.
1: 생일 선물로는
0: 오케이.
1: 뭔가
0: 심술 날 뻔했어요.
1: 예. 제가 갑자기 더워지는데 아무튼
0: 너무 감사하죠. 예.
1: 아무튼 그래서 우리 너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어른이 될수록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니까 그런 거 없이 뭔가 돈이 없이도 좀 저렴하게도 여러 가지 우리 스릴 재밌는 것들을 즐길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노래 들고 왔어요.
0: 그렇군요. Cheap Thrills.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돈 들지 않는 도파민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1: 네네.
0: 근데 그런 거 많은 게 진짜 승자입니다.
1: 아, 네. 그쵸.
0: 이게 진짜 좀 비싼 취미로 좀 풍비박산 나는 분도 많이 봤어요. 이게 사운드 쪽으로 가면은
1: 와.
0: 이제 거기에 거대한 네. 그 늪이 있다고 들었어요.
1: 와.
0: 나중에는 그 전선의 세계가 있으면 물론이고
1: 네.
0: 그 나사 하나까지도
1: 이게 그래요?
0: 그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1: 와.
0: 우리는 알 수 없는

0: 네.
1: 근데 이거를 들으시면 다 근데 느끼시긴 하겠죠.
0: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가는 거죠.
1: 아.
0: 이게 소리 쪽이야말로 파도 그냥 끝이 없는 쪽이라고 하고.
1: 근데 이 소리 쪽은 사실 저도 이제 음악을 만드니까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스피커에 관한. 근데 이게 바꿀 때는 모르는데 역체감을 했을 때가 진짜 느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걸 사고 다시 예전 거를 들어봤을 때 네. 이미 그치. 여기에 적응이 된 상태에서
0: 맞아요.
1: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0: 그리고 뭐 후이 씨는 특히 그쪽으로 빠질 일이 없는 게 사실 그쪽은 후이 씨는 되게 냉정한 약간 모니터로서의 네, 네. 스피커들이 필요한 거지.
1: 맞아요.
0: 근데 그쪽 취미로서의 스피커들은 다 좀 다 어떤 스타일로 튜닝이 된 느낌의 소리들.
1: 네, 네.
0: 완전 가공된 소리처럼 나오는 좀 그런 네. 세계라 후이 씨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1: 네.
0: 좋아요. 후이 씨의 네 번째 추천곡 함께 듣겠습니다. Sia의 Cheap Thrills.

0: 후이의 네 번째 추천곡 씨아의 Cheap Thrills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느샌가부터 많은 분들이겠죠? 조금은 기대하고 있는 코너 속의 코너이지요. 네. 후이 픽 시간입니다. 네. 오늘 후이가 밑도 끝도 없이 가져온 노래 네. 어떤 곡입니까?
1: 오늘 후이가 밑도 끝도 없이 가져온 저의 인생곡이죠. 오늘의 후이 픽은 브라이언 맥나잇의 One Last Cry입니다. My shattered dreams.

0: 네, 이 노래예요. 이 노래 제가 이제 이 노래를 딱 선곡을 하는 순간 뭔가 아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머릿속으로 이건, 가지고 왔고요.
1: 이건 누가 봐도 한 소절 불러줘야 되는 곡이죠.
0: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제목을 외치는 순간 저희 작가님께서 카메라를 바로 준비하시는 걸 보고 제가 웃음이 났는데 저도 모르게
1: 아 이거 진짜 네. 너무 좋고요. 네. 또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에릭 베넷과
0: 맞아요.
1: 이번주에 브라이언 맥나잇은 둘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도 해요.
0: 실제로요?
1: 네, 둘이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에릭 베넷이 브라이언 맥나잇이랑 너무 친하니까 네. 그래도 에릭 베넷이 선배인가 봐요.
0: 네.
1: 막 미국에 그런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 브라이언 맥나잇 막 너무 멋있는데 네. 실제로 어떠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상한 얘기만 해주더라고요. 아우 걔는 여자만 너무 밝히고 말이야. 그리고
0: 굉장히 친하신가 보다.
1: 네, 그리고 제, 이 노래 듣기 전에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0: 네.
1: 즉석에서 그렇게 곡 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다 집에서 써놓고 네. 즉석에 쓰는 척하는 거라고. 아니,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너무 친해서 하는 척일 수도 있는데 참 노래 잘하는 분들끼리도
0: 그쵸.
1: 뒤에서는 후이 키노처럼 투닥거리고 서로 놀리고 네네. 그런 게 저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0: 네, 너무 또 두 분이서의 그 친한 관계가 뭔가 저한테는 그냥 꿈 같은 관계인 그러니까, 것 같긴 해요.
1: 보컬의
0: 네.
1: 신들끼리.
0: 네, 그러니까요.
1: 브라이언 맥나잇과 에릭 베넷 둘 네. 중에 한 명을 피처링해야 돼요. 어차피 뭐 네. 우리끼리 정하는 건데 네. 누구를 쓰겠습니까?
0: 저요?
1: 네.
0: 저는 말이죠.
1: 아, 그 이렇게 할게요.
0: 네.
1: 피처링도 아니고 네. 후이 씨 코러스로 쓸 거야.
0: 예?
1: 네.
0: 저는
1: 코러스.
0: 저는 브라이언 맥나잇
1: 했습니다. 왜 에릭 베넷은 뭐가 부족한가요? 브라이언에 비해서.
0: 부족한 점은 저는 정말 없고요.
1: 네, 네,
0: 그냥
1: 그래도.
0: 제 음악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네, 네. 에릭 베넷 선생님은 저를 뭔가 이렇게 음악으로 이끌어 준 사람인데 음악가로 발전시켜 준 사람 혹은 가수로 저를 이끌어준 사람은 브라이언 맥나잇인 것 같아요. 제가 훨씬 많은 노래를 연습했고 이 노래가 왜냐면 사실 에릭 베넷 노래는 약간 오디션장에서 부르기에는 뭔가 그 고음도 막 이렇게 다이나믹이 터지는 느낌이 네. 좀 약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디션장에서는 훨씬 제가 이 노래를 많이 불렀고
1: 브라이언 맥나잇
0: 특히 옛날에 그 롯땡 월드에서 야외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또 다른 어떤 기획사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연습생 생활을 해보겠니 하면서 이런 제안도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이 노래가 사실 저에게 굉장히 이제 가수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많이 된 노래라.
1: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언젠가 에릭 베넷을 만나게 된다면 후이라는 한국의 유명 가수가 있는데 너 브라이언 맥나잇보다 한 수 아래다. 라고 생각했다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항상 이 후이픽 시간에 네. 후이 씨 한 소절도 종종 듣게 되고 후이의 어릴 때 얘기 듣고 해서
0: 네.
1: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앞으로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0: 네네. 네,
1: 항상 어떤 이유로든 자유롭게 선곡해서 가져와 주시면 좋겠고요.
0: 네.
1: 요 노래 오늘도 우리가 수다가 넘쳐가지고요.
0: 네.
1: 우리 별밤의 클로징 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후이씨?
0: 네 알겠습니다.
1: 안 트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0: 알겠습니다.
1: 자 오늘 이렇게 자취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 3629님을 위한 플레이리스트도 만들고 후이 픽까지 소개했습니다.
0: 네.
1: 다음 주에도 후이씨 맞춤 선곡 필요한 부엉이들은 사연 어디로 보내죠?
0: 네 별밤 홈페이지 노래에 기대는 밤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그럼 후이씨 여기서 보내드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0: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안녕하세요. 곽정은입니다. 온갖 생각과 불안 때문에 마음이 물밖에 물고기처럼 거칠게 요동칠 때가 있죠. 그럴 때 저는 해결책을 찾아서 밖으로 헤매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그냥 눈을 감고 지금 들이쉬고 내쉬는 나의 호흡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죠. 생각의 꼬리를 자르고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아오는 연습. 내 호흡을 가만히 바라보는 아주 짧은 멈춤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숨어있던 평온을 얼마든지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0: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부실한 신축 NO.
6: 튼튼하게 YES.
5: 대충한 리모델링 NO.
6: 제대로 YES.
5: 무너진 외벽 NO.
6: 새롭게 YES.
5: 헌집 줄게 새집다오.
6: 주식회사 해암.
5: 신축 리모델링 외벽까지
6: 새집처럼 내 집처럼 짓습니다. 주식회사 해암.
7: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한 고영배 오늘 방송 3줄 요약 1. 정은지가 권정열과 함께 작업한 신곡 링귀니 가사를 바꾼 이유. 2. 사우나 러버 스포왕 대 캠핑 러버 정은지 서로를 이해 못하는 창과 방패의 싸움. 3. 라면 삼겹살 그리고 소주 정은지의 행님 정식.
1: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고.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0: 안녕하세요. 스포왕 고영배입니다. 오늘 첫 곡은 정은지의 바람 따라 였습니다. 아, 노래 참 좋죠? 오늘 8월 29일 토요일 스포왕 고영배. 야, 9월이다.
1: 아, 텐션 너무 낮으신 거 아니에요?
0: 아니, 9월 돼버렸어. 이제.
1: 아, 저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
0: 거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1: 괜찮아요?
0: 네, 이제 아, 1년의 반이 훌쩍! 아하. 넘어가는 그리고 네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오늘 오늘 또 엄청난 분이 나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MBC 라디오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지금 오늘 방금 목소리 살짝 들려주신 주인공 또 제 모습도 볼 수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스포왕 고영배 250번째 초대석의 주인공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파도처럼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가수 정은지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은지입니다.
0: 직접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정은지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또 스포왕 고영배에선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0: 이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네네. 라디오에 처음 나와주셨어요.
1: 네네네네.
0: 제가 은지 씨 라디오에 가서 뵙고
1: 맞아요. 스페셜 라디오, DJ도 해주시고
0: 아이고
1: 맞아요.
0: 서로 저기 챌린지 한다고만 보고
1: 맞아요.
0: 드디어 오랜만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1: 맞아요. 지금 저 그래서 되게 설레요.
0: 저도요.
1: 네. 조금 전에 스몰 토킹을 잠깐 했었는데 네. 좀 재밌어요. 저는 F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좀 재밌어요. 제가 모르는 감성을 좀 느낄 수 있다 해야 되나?
0: F가 아니셔서?
1: 저는 완전 그냥 폭탄급 T입니다. 조심하세요.
0: 근데 저는 네네. 티 같은 느낌이 있긴 있으신데
1: 네네네.
0: 제가 언제 놀랬냐면 스페셜 DJ를 한다고
1: 네.
0: 그렇게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해서
1: 네.
0: 너무 고맙다 덕분에 시간 잘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경우 잘 없거든요.
1: 그래요?
0: F적 면모.
1: 아 그래요?
0: 네.
1: 제가 정말 에이핑크 멤버들 덕분에 사회

0: 소화가 잘 됐어요.
1: 네, 아, 교육이 원래 더 강렬했는데
0: 아, 조금 더 정말 네 그냥 좀 뭔가 저만의 세계가 있었는데 네. 멤버들이 정말 깨부시고 들어와줘가지고
1: 많이 이렇게 해줬구나.
0: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부분 깨부시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1: 아, 네, 저는 되게 따뜻하다, 되게 고맙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0: 그런 면모도 안에 있습니다만 있다. 이걸 표현하는 네. 걸 좀 어려워했었는데 아, 말 안 하면 모르는구나 정말 이걸 많이 배웠어요.
1: 아, 좋네요. 멤버들과의 어떤 좋은 작용이네.
0: 네네네.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멤버들.
1: 오늘 은지 씨가 이렇게 찾아와 주신 이유가 3년 9개월 만에 미니 5집 Summer, I라는 앨범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와, 일단 뭐 저도 앨범 다 들어보고 오늘 감사하게 CD도 주셨습니다만
0: 네네.
1: 미니라고 하기에는 정말 가득가득 채운
0: 맞아요.
1: 엄청나게 큰 볼륨의 앨범이더라고요. 네. 어떤 앨범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0: 이번 썸머 아이는요 전체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제로 흐름을 더 봤어요. 썸머 아이의 첫 번째 트랙은 파도라는 트랙인데 이게 이 앨범 안에서 저라는 사람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사랑을 대하는 자세,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밴드 사운드로 시원하고 청량하게 담았다면 이 다음부터는 서사가 조금씩 생겨요. 만나고 사랑하고 직감하고 헤어지고 아파하고 그렇게 끝납니다.
1: 그래서 뒤쪽에 발라드가 있었구나.
0: 네네네. 그 곡은 첫 이름 자체가 가제가 공허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좀 나와 있는.
1: 네. 정은지 씨가 사랑을 대하는.
0: 네네네.
1: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순서대로 담겨 있는.
0: 그렇죠. 근데 화자가 다 다르긴 한데 제어랑 교집합적인 부분들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네네.
1: 그런 곡들이 7곡 가득 들어 있는.
0: 네.
1: 사실 뭐라고 해야 할까? 빡빡곡이면은
0: 네.
1: 이 정도면 정규조 하면 그러게요 정규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0: 근데 그러기엔 또 좀 아쉽잖아요.
1: 아 그니까.
0: 아 그렇죠.
1: 근데 미니라 하기에 너무 많고 또.
0: 아 뭐 많이 드리면 좋죠 뭐.
1: 이게 또 대단한 이유가
0: 네.
1: 그 정말 오랜만에 나온 앨범인데 그렇다고 에이핑크 활동 또 안 하고 계신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투어 중이셨는데.
0: 맞아요.
1: 그 활동하면서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0: 맞아요. 투어하면서 그 저랑 같이 작업하는 작곡가 동생들이랑 영상통화를 하면서 계속 의견 주고받고 동생들이랑 멜로디 정하고 트랙에 이런 사운드가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회의들을 매일 했어요. 밤마다. 콘서트 끝나고 들어와서 또 회의하고
1: 어머.
0: 저는 또 가이드도 해보고 그래서 또 애들 보내주고 이렇게 지냈었어요.
1: 이야 정말 바쁘게 준비를 하셨는데 이 앨범을 지금 이때 네. 바쁘지만 딱 준비해서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0: 작년에 콘서트가 잡혔다는 걸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은지 씨 공연 콘서트를 내년에 혹시 생각하고 있냐라고 물어봐 주셨고 제가 지금 회사를 옮긴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러면 그 앞에 앨범을 내고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주시니까 그럼 저는 너무 더 좋습니다 하고 작업을 이제 시작했던 거죠. 작년부터. 네네.
1: 올해 콘서트라는 목표를 향해서
0: 그쵸.
1: 앨범을 딱 이제 올해 내야겠다 정해놓으셨군요.
0: 네. 그래서 콘서트에서 이런 그림이었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이 이제 장르별로.
1: 공연을 향한 그것도 담겨있는 앨범이군요.
0: 네네네. 여러 가지가. 아주 제 욕망 덩어리입니다. 이번 앨범이.
1: 그러네.
0: 욕망 총집합체.
1: 그러네. 엄청나게.
0: 맞아요.
1: 그래서 이렇게 들었을 때 구성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빡빡하다. 아주 허투루 만든 느낌이 하나도 없이 이거 다음 이거 이거 다음 이거 막 계속 팍팍팍 치고 나오더라고요 노래들이.
0: 맞아요. 네.
1: 고봉밥으로 7곡이나 꽉꽉 눌러주셨고 제가 이렇게 앨범을 쭉 들으면서 이제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그
0: 네.
1: 챌린지 때문에 먼저 후렴을 보내주시잖아요.
0: 맞아요.
1: 여름에 어울리는 이런 노래를 내시는구나 했는데 이 노래는 빙산의 일각. 이거 같은 노래가 한 곡도 없어.
0: 아 맞아요.
1: 다 달라 노래가.
0: 맞아요.
1: 장르도 너무 다양하고.
0: 의도했던 겁니다.
1: 오 와 장르를 다 웬만하면 다르게 하고 싶다.
0: 왜냐하면 여름에 한 조각조각들을 다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밴드가 엄청 강하고 네. 어떤 것들은 또 오프닝 같은 뭔가 아침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순간은 그 여름의 장마 기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는 되게 조각조각 잘 맞춰진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들이.
1: 이러한

0: 표현을 하시는 이유가 상당히 많은 곡의 작사 또 작곡에도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1: 네네네 맞아요.
0: 타이틀곡도 작사 작곡하시고.
1: 네네네.
0: 작곡을 안 하신 곡도 작사만 하신 곡도 많고.
1: 네네네 맞아요.
0: 원래부터 가사를 좀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1: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글 쓰는 거 계속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작사하지 않은 것들은 일단 레퍼런스 다 공유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트랙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프로듀싱 정도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내 노래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뭔가 데뷔를 하고 나서 그럴 기회가 많지가 않았어요. 공부할 기회도 많지 않고 그래서
0: 워낙 바쁘고
1: 그랬기도 했고 제가 좀 게을렀던 것 같아요. 그 순간들에는. 그런데 이제 연차가 차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 도태될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뭔가를 내 걸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손을 안 댈 수가 없어요. 곡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0: 이번 앨범은 전체 프로듀싱까지 직접 하신 거죠?
1: 네.
0: 대단해. 아까 이렇게
1: 매번 하고 계시잖아요.
0: 아 뭐 저 시작부터 뭐 그렇게 했으니까.
1: 그러니까요. 대단해요.
0: 대신에 저희는 거지로 시작을
1: 무슨 말씀이세요?
0: 저희 쪽은 프로듀스를 직접 하는 대신 시작이 거지예요.
1: 전 아무것도 두고 있습니다. 저기요 작가님 저 지금 이어폰 뺐어요.
0: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고.
1: 아 그 얼마나 멋있어요.
0: 오히려 이렇게 네. 멋지게 데뷔를 하고
1: 완전 자수성가. 완전 음악적 자수성가시잖아요.
0: 우리 자수성가 스타일이라면 이렇게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도 계속 어떤 그 부족함을 내가 스스로 막 찾아내고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바쁘게 잘 되고 있는 와중에도 준비를 하신 게 대단한 거죠.
1: 뭐 항상 느껴지는 게 이게 다 내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이게 다 내 건 아니야. 이게 다 모두의 것이지 내 건 아니야. 근데 내 건 뭘까? 이 고민을 항상 많이 했었어요.
0: 대단합니다. 네네. 진짜로.
1: 네네네.
0: 이번 앨범을 그래서 쭉 들어봤을 때 첫 곡 파도 이 노래는 뭔가 그냥 딱 듣기에는 계절의 느낌을 확 나는 느낌 같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좀 설명 그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게 제가 엄청 물음표가 많이 떴었던 게 난 도대체 어떤 노래를 하면 좋을까 였어요. 왜냐하면 하늘바라기는 엄청 좀 뭐랄까 잔잔하고 서정적이고 그리고 그 뭔가 가지고 있는 그 따스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성격에 비해서 굉장히 따뜻한 그러니까 성격에 비해서라고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보여지는 이미지에 비해서 제가 좀 따뜻한 면모가 많이 담겨 있어요. 목소리에
0: 있어 따뜻함이 있어.
1: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근데 또 활동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고음을 또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하늘바라기는 그렇게 엄청 고음의 노래는 아니고 정서로 가는 노래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노래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이제 굉장히 제일 컸었고 이걸 정열 오빠랑 굉장히 상담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오빠 나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빠가 굉장히 티잖아요. 그래서 오빠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혹시 좀 같이 좀 들어줄 수 있나? 했는데 오빠가 그래? 하고 오빠가 또 들어주고 진지하게 들어주고 이런 방향은 너가 충분히 생각해볼 법하다. 근데 밴드 고민하는 건 괜찮을 것 같다. 너무 잘 요걸 계속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또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근데 오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야 그래 그렇게 한번 계속 한번 해봐. 너 잘 어울려.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장르에 대한 선택이 됐고 그러다가 나는 어떤 사랑을 하는 사람이지? 이번 앨범 전체가 사랑인데? 그러면 주변한테 물어봤죠. 봤을 때 내 이미지가 어떤 사랑을 할 것 같은 사람처럼 보여? 그러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되게 쿨할 것 같아. 그래? 쿨할 것 같단 말이지? 사실 제가 어떤 사랑을 하든 상관없이 제가 이런 걸 막 구구절절 어디 가서 얘기할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디 한번 쿨한 척을 해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맞춰서
0: 한번 써볼까?
1: 그럼 쿨한 바이브의 사랑 이야기를 쓰는데 대신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교점도 좀 넣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사를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0: 그런 내용이었군요. 네. 쿨한 사랑을 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썼군요.
1: 네. 거침없이 나는 사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다이빙해 있는 상태에서 수영하는 사람이야.
0: 그런 느낌이었구나.
1: 네.
0: 이 노래를 하나 듣고 와서 또 못다한 이야기 또 나눠보죠.
1: 좋습니다.
0: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정은지의 파도 듣고 올게요.

0: 정은지의 파도. 그래서 이게 영재가 I love, 이 처음 러브는 소문자로 써 있고
1: 맞아요.
0: 뒤에 러브 한 번 더 있는데 그건 대문자로 써 있어서
1: 맞습니다.
0: 나는 러브를 러브한다.
1: 맞아요.
0: 요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요 노래 멋진 곡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이 앨범의 특징이 사실은 은지 씨가 앨범 낸다는 걸 저 예전부터 듣고 있었어요.
1: 오~
0: 제 주변에 많은 뮤지션들이 다 잡아가더라고 은지 씨가.
1: 그럼요.
0: 권정열 씨도 그리고 정열 씨가 이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워낙에 저도 그렇고 정열 씨도 은지 씨 팬이었다 보니까 정은지 씨 만나서 앨범 작업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예전부터 했었어요.
1: 네네네.
0: 그리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그 이신혁 씨
1: 맞아요.
0: 신혁 씨도 참여하고
1: 소수빈
0: 씨, 적재 씨
1: 맞아요, 맞아요.
0: 다 이렇게 저도 좋아하고 친분이 있는 싱어송라이터 분들이 함께 작업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뭔가 은지 씨의 이런 그 작업 메이트,
1: 네.
0: 픽업 포인트 있을까요?
1: 정서요.
0: 왜 권정열이라는 악수를 두신 건지 한번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왜 그에게 인생을 상담하는지, 왜 그런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건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만나면 여쭤봐야지 하고 있었거든요.
1: 일단 정열 오빠랑 그 냉정할 땐 또 냉정한데 또 어떤
0: 있어.
1: 부분에서는 좀 풀어지는 그 F적인 면모에 대한 결이 정서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0: 있어요.
1: 네.
0: 있어요.
1: 그래서 그 부분이 편해요.
0: 둘 다 좀 시원해, 성격이.
1: 네, 뭔가 좀 고민하는데 그걸 잘 포장해서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빠나 저나. 그래서 오히려 물어봤을 때 개운해요.
0: 개운하죠.
1: 네, 그냥 제가 조금 약간 좀 아픈데 싶더라도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고 시원해요.
0: 또 성격 나쁘게 말했구만.
1: 어?
0: 그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단호하게 말했구만.
1: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0: 아니요.

0: 하지 마세요. 안통해요, 안통해요.
1: 나한테는 왜 그러지? 어?
0: 더 가까워서? 차마 저한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 않을까, 뭔가.
1: 뭔가 정서가 맞는 분들과 네네네. 작업을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0: 수빈 씨는 제가 고2 때부터 알았어요.
1: 엄청 친하죠?
0: 네네. 네. 부산에서 가수, 저는 그때 보컬 트레이너를 꿈꿨을 때부터 수빈 씨를 알고 지냈어서 수빈 씨는 그때부터 가수를 하고 싶어 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먼저 어쩌다 보니까 서울 먼저 올라오고 수빈 씨가 뒤따라 올라오면서 서울에서
1: 네,
0: 의지하면서 지내는 고향 동생이 수빈이밖에 없었어요.
1: 야, 그랬구나.
0: 네네네.
1: 그 나중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때 되게 뿌듯했겠다, 느낌이 생겼겠다.
0: 너무 좋았어요. 제가 수빈이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게 뭐였냐면, 수빈아 너는 지치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잘 될 거라고. 난 너처럼 노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수빈 씨도 뭔가 스스로 동기부여도 계속 찾는 사람이고 열심히 하는 애고 넌 진짜 어떻게든 잘 풀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1: 특별하네.
0: 그래. 제 친동생은 아닌데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남동생, 8살 터울 남동생이 있거든요.
1: 그래요?
0: 근데 수빈이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한 살 차인데도. 너무 아기 때 봐가지고 서로.
1: 야, 그러면 그 첫째예요?
0: 네, 첫째입니다.
1: 그러면 남동생 하나?
0: 네.
1: 아, 되게 터울이 많이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곡이 이제 1번 트랙이 아까 들었던 네네네. 파도였고, 두 번째 곡 노파이트가 이신혁 씨와 함께
0: 신혁 씨랑 한 거고,
1: 상당히 장르적인 성향이
0: 맞아요,
1: 강한
0: 맞아요,
1: 느낌의
0: 맞아요. 예, 애니메이션 오프닝처럼 하고 싶었어요.
1: 맞아, 맞아, 맞아, 맞아.
0: 네,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었어요.
1: 거기에 가사를 아주 강렬하게 직접 붙이셨더라고요.
0: 맞아요. 그 뭔가 싸웠는데 딱 쳐다봤는데. 아, 너랑 어떻게 싸워? 진짜 그냥 사랑이나 하자. 이런 느낌.
1: 네. 그래서 저는 되게 합이 좋다. 이런 장르적 음악에 은지 씨가 가사를 너무 잘 붙였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0: 이것도 제가 정열 오빠한테 가사 어때? 하고 물어봐서 컨펌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컨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1: 걔 가사에 되게 냉정하게 구는데.
0: 네. 그래서 오빠가 잘 썼는데? 이래서 오빠.
1: 아, 말투 너무 짜증난다. 근데 그런 권정열 씨가 네. 3번 트랙 링귀니를 네네네. 작사 작곡을 직접 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저도 이거 이제 썰을 많이 들었고 네네네. 드디어 노래를 한번 쭉 네. 이렇게 들었는데 네네. 일단 첫째 네. 그 링귀니라는 노래를 정열 씨가 썼다는 걸 모른 채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때 네. 아, 이거구나 알았어.
0: 아유.
1: 첫 소절은 뭐 파스타는 살이 안 찐다던데.
0: 그렇죠, 그렇죠.
1: 아,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이거 권정열이구만. 이거를 바로 알았어. 아, 요거구만 하고 그쵸? 그 전까지는 무슨 노래인지 무슨 가사인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 쭉 듣고 저는 사실 지금 대형 로펌하고 네. 얘기 중이에요. 요거 요
0: 네네.
1: 내용.
0: 네네네.
1: 뭐 특히 중간에 아 뭐 네. 이런 맛. 에. 너를 사랑하고 알게 되고 막. 이거,
0: 네네네.
1: 소란. 이 집에
0: 네네네.
1: 리코타 치즈 샐러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0: 이거 오빠 제가 썰 하나 풀 게 있어요.
1: 와,
0: 이게 아 이게 처음에 뒤에 그 펜코토 리가토니 나폴리탄 펜네뇨끼 그 부분에
1: 음식을 나열하죠.
0: 음식을 나열하는데 네. 원래 처음에 리코타 치즈 샐러드 이게 들어 안 썼는데 제가 정말 그걸 딱 듣자마자 우리 이거는 가사를 오빠 바꾸자. 하니까 오빠가 그렇지? 그래? 알겠어.
1: 근데 네. 리코타 치즈로 그라는 그 발음이 네. 맛있어요.
0: 아, 맛있더라고요.
1: 딱이잖아.
0: 근데 딱 듣자마자 오빠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코타 이게 갑자기 귀가 딱 맴돌면서 이거 오빠 근데 이거 고영배 오빠의 향기가 물씬 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내가 경솔했다.
1: 걔가 요즘 자꾸 저를 가져가요. 자꾸
0: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너무 가사가 좋다고 막.
1: 아, 정열 씨한테 네.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 은지 씨에게 피해 없도록 제가 잘 조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0: 아, 네, 응원하겠습니다.
1: 그리고 아까 우리 첫 곡으로 들었던 바람 따라 요 노래는 누구랑 작업을 이게 적재 씨랑 했었나?
0: 네, 적재 오빠랑 서동강 오빠랑 같이 작업을 했어요. 이 노래는 오빠가 처음부터 하늘바라기 같은 결이면 어때? 라고 좀 제안을 줬고 그걸 듣고 나서 가사를 어떻게 쓸까 고민을 했는데 하늘바라기가 지금 벌써 나온 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
1: 네, 그래서 연결되게끔.
0: 네, 연결되게끔. 그래서 시작되는 가사도 원래 하늘바라기 꽃잎이 내 맘을 흔들고 이렇게 시작했으면 두 번째

0: 날들을 지나 이렇게 좀 네. 이어져 있어요. 아. 세계관이. 네.
1: 야, 이거 팬분들은 그거 알고 들으시면 훨씬 좋아하시겠네.
0: 네. 그 많이들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네. 그러고 5번 트랙이 이게 아마 수빈 씨랑
0: 네,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1: 약간 발라드
0: 맞아요. 맞아요. 있고.
1: 낭만 파티. 네. 이 노래도 상당히 장르적이더라고요.
0: 네, 네, 맞아요. 네. 이 노래는 처음으로 완성된 곡이었는데 네. 제가 그 동생들이랑 같이 레퍼런스 공유하면서 이런 노래를 무조건 하고 싶다. 근데 빗속에서 뭔가 그 이별 후에 그냥 담담하게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이브를 얘기를 하고 동생들이 트랙 작업을 해서 보내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잖아. 이거 해야 해 하고 네. 멜로디를 이제 위에
1: 혹시 동생들이
0: 썼어.
1: 은지 씨를 뭐 두봉이라고 부른다거나
0: 아 그러진
1: 형님
0: 않아요.
1: 이렇게 부르지 않죠.
0: 아직까지
1: 동생들이 이걸 리피트를 주면은 내가
0: 아직까지는
1: 그러진 않죠.
0: 그 너튜브 같이 하는 동생들은 저한테 행님이라고 하긴 하는데
1: 심지어 역시 그랬구나.
0: 행님도 아니야. 햇님이에요. 네, 햇살 같은 형님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뭐 그래 햇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밖에서 은지 언니라고 부르기가 너무 민망하대요. 행님이 좋대요.
1: 행님.
0: 네, 그래서 네. 행님인데 아직 고동생들은 저한테 행님이라고 하진 않는데 조만간이지 않을까.
1: 그런 약간 네. R&B 느낌 물씬 나는 네. 트랙이었던 것 같고.
0: 맞아요.
1: 네. 그 다음 사랑이 지나간 자리도 발라드 넘버.
0: 네네네.
1: 아 진짜 꽉 채워져 있습니다.
0: 네.
1: 저의 이 토크의 결을 들으신 분들은 아 링기니를 듣겠구나.
0: 네.
1: 아, 안 듣죠?
0: 저희 아 약이 올라요.
1: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I love love 한 스포왕 고영배를 듣고 계십니다.
4: 정은지 씨 아실 만한 분이 이렇게 맥락 없이
3: 네, 왜요?
4: 홍보를 아니
3: 왜요?
4: 형용사 자리인데
3: 왜요?
4: 아니 은지 씨 이게 뭐예요?
3: 왜요?
4: I love love 한
3: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4: 아니, 너무 안 맞잖아요.
3: I love love 한
4: 아니 뭐 파도 같은이라고 하면 모를까.
3: 아, I love love 한
4: 오케이. 아 차라리 정은지 한이라고 하지 왜?
3: 여러분은 지금 네 권정열 씨께 조언을 구한 정은 이건 또 싫으실 거 아니에요?
4: 너무 싫어. I love love가 낫다.
3: 네, 그죠? 네.
4: 스포츠 오늘 가수 정은지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3: 네.
4: 아, 앨범 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이번에는 정은지 씨 과거 기사를 찾아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은지 더 깊어질 30대를 기대해요.
3: 2021년이구나 이게.
4: 21년도 벌써.
3: 5년 전이에요.
4: 5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서른을 앞두고 계셨나 본데. 이게 이제 뭐 사실 워낙 많은 인터뷰를 하고
3: 맞아요.
4: 많은 말들을 하다 보니
3: 맞아요.
4: 30대가 다가오는데 어떠세요? 라는 수많은 질문들의 대답 중에 하나였겠지만
3: 그렇죠.
4: 막상 시간이 지나 보니 지금 어때요? 내가 깊어졌다. 내 30대는 어떻다.
3: 저는 20대는 배움이 많았고 제가 그때 인터뷰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20대 때는 많은 경험을 했는데 30대에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4: 오!
3: 네, 20대 때 워낙 저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생각보다 없어요. 너무 바쁘게 지내왔고 그 시간 속에 뭐가 남았냐 하면 사람만 남아있지 기억이 막 엄청나게 남아있지 않아서 기억력 좋은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쓰기는 하는데 그 일기도 너무 티적이에요. 사실 나열밖에 없고 그때 느꼈던 감상 같은 것들은 또 생각보다 별로 없고 그래서 아쉽긴 한데 어쨌든 30대는 조금 더 제 주변 사람들이랑 집중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4: 좀 기억에 남는 삶?
3: 네.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네.
4: 근데

0: 저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1: 너무 억울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 이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0: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제일 신기해요. 그 예능 같은 데 나와서 네. 에피소드들 딱딱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맞아. 어떻게 저렇게 기억을 잘하지?
1: 그러니까요.
0: 기억이 안 나죠.
1: 난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풀어달래요. 드라마를 촬영하고 나서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신가요?
0: 기억이 안 나.
1: 매 밤마다 대사 외웠던 기억밖에 없는데.
0: 그걸 외웠는데 외운 것도 기억이 안 나고.
1: 아 대사는 또 기억이 나요.
0: 아 그렇게 아예 대놓고 외운 건 기억 나는구나.
1: 그런 건 기억이 나요.
0: 그러니까 암기력이 나쁜 게 아니네. 아,
1: 그렇죠.
0: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네. 잊혀지는 거지.
1: 맞아요. 그래서 또 정말 억울합니다.
0: 아, 네. 신기하네.
1: 그래서 영상 보면서 제 주변 사람들도 너 그때 이랬잖아 이러면 내가?
0: 어머.
1: 정말? 영상도 보여줘요. 어 정말 그랬어.
0: 맞죠 그러면.
1: 어 그 미안해. 어 정말 그랬구나 내가.
0: 좀 순간순간에 좀 사진 찍듯이 좀 이렇게 네. 찍어나가는 30대.
1: 네.
0: 아 좋다.
1: 아직까진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0: 와닿아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1: 네.
0: 어 좋습니다.
1: 네네.
0: 두 번째 기사입니다. 정은지 남다른 취미생활 공개. 불멍부터 요리까지 낭만 캠핑 라이프. 오,
1: 에헤.
0: 요거는 2년 전 기사라서
1: 네네네.
0: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1: 네네.
0: 캠핑 이거 요거가 그 대명사 중에 하나잖아요. 입덕도 많고 탈덕도 많은 취미로.
1: 아 맞죠.
0: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1: 유지되고 있습니다.
0: 아 진짜?
1: 네. 캠핑은 사실 입덕은 있는데 탈덕까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는.
0: 아 그래요?
1: 네.
0: 장비 팔았다 뭐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
1: 저는 장비를 무조건 다 지금 킵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차박도 하고 네. 또 이렇게 텐트에서 자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 좋아요.
0: 이게
1: 사서 고생하는 거.
0: 저같경
1: 네.
0: 이해를 못해.
1: 아 사서 고생하는 거 안 좋아하는 타입이시구나.
0: 완전.
1: 아하.
0: 그리고 재밌게 놀았으면 이제 씻고 집에서 자고 싶어요.
1: 이해합니다.
0: 그럼에도
1: 이해해요.
0: 불구하고 네. 캠핑을 하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은지 씨는?
1: 몸이 피곤하니까 정신이 쉬어요.
0: 아, 네. 아 그런 맛.
1: 네, 그런 맛이 좀 있어요.
0: 힘든 제가, 게 맞는 거네.
1: 네, 그게 차라리 제가 몸을 움직이면서 정신을 좀 쉬게 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 맞는 취미이겠다. 그래서 제 취미가 거의 몸이 힘들어요. 뭐 캠핑이라든지 복싱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웨이트라든지 그런 것들 위주여가지고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게 제 취미들이에요.
0: 원래 네.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군요.
1: 네네, 좋아해요.
0: 캠핑. 근데 진짜 저는 또 네. 아빠니까.
1: 네, 그렇죠.
0: 이제 아이들 데리고 캠핑 해보고 싶은 그런 상상은 하는데 어떤 상상에도
1: 좋은 아이템들이 있어요.
0: 그래?
1: 네, 작은 조그마한 팝업 텐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1인실처럼 해가지고
0: 아 각방을 써?
1: 네, 각방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도킹이 다 돼요. 서로.
0: 아.
1: 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좀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혹시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말씀 주세요. 제가 정보 알려드릴게요.
0: 연락할게요.
1: 네네네. 에이. 그렇게 하면은 또 뭔가 1호실, 2호실, 3호실 같은 그 귀여움이 또 있어요.
0: 그러네.
1: 네네네.
0: 애들 좋아하긴 하겠다.
1: 좋아할 거예요. 자기 방 생긴 것 같아가지고.
0: 캠핑 가면 어떤 거 해드세요?
1: 어떤 거? 무조건 라면이죠. 무조건 라면 먹습니다. 아 저는 그 밖에서 야외에서 먹는 그 라면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에이. 너무 그 맛을 못 잊겠어요.
0: 끓이는 걸로?
1: 아 그럼요. 그럼요. 끓여 먹어야죠. 끓여 먹어야 됩니다.
0: 라면 네. 끓여서 그러니까 막 되게 막 성대하게 하진 않으시네요.
1: 아 네.
0: 막
1: 고기 구워 먹고
0: 네.
1: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0: 네. 텐트도 막 거창한 거 안 하고
1: 아 그럼요.
0: 텐트로
1: 네네.
0: 고기랑 라면 먹고
1: 네.
0: 자고
1: 네.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우중 캠핑을 좋아하는데 빗소리 들으면서 자는 걸 좋아해요. 그 텐트로 토독토독 떨어지는 게 잠이 너무 잘 와요.
0: 습한데.
1: 에? 아무래도
0: 눅눅한데.
1: 아, 눅눅하죠.
0: 네.
1: 근데 그 눅눅한데 선풍기 바람 맞으면서 자는
0: 아,
1: 그 맛이 또 있다고요.
0: 야, 이게 내가 이 방패가 뚫리지가 않네.
1: 아 그래요?
0: 막 가고 싶어지지가 않네.
1: 아하, 요즘에는 휴대용 에어컨도 있어요. 아, 아 귀찮구나.
0: 그게 될까?
1: 그냥 오늘
0: 그, 밖에 비가 쏟아지는데.
1: 진짜 근데
0: 네.
1: 의외로 좋다니까요.
0: 아 그래요?
1: 아 저는 원래 비 맞는 걸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굉장히 그런 뭔가 그 하늘이 습한 그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낭만 파티가 나온 것 같긴 한데
0: 오늘 자꾸 얘기가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권정열 씨 같은 경우에는
1: 떼어내려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낼 수 없는 머릿속에서.
0: 그렇지. 네. 지금 저희 둘처럼 네네. 저는

0: 목욕탕, 네. 사우나 이런 거 네. 좋아하거든요.
1: 습한데?
0: 절대 안 가.
1: 아 저도 목욕이나 사우나는 정말 싫어요.
0: 어, 그래요?
1: 뜨겁잖아요.
0: 예. 진짜 좋거든요.
1: 아 이게 마음에 들어오질 않네.
0: 그 뜨거운 게 좋은 거예요.
1: 아 이런 기분이셨을까? 아 습하죠. 습하고 뜨겁잖아요.
0: 근데 그건 습하려고 가는 건데?
1: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0: 심지어 가수로서 호흡기에도 좋은데?
1: 그 비 오는 날에도 그 상태에서 노래 부르면 얼마나 좋게요?
0: 그래요?
1: 그래요. 서로 지금 팔짱 끼고 있는. 네.
0: 네. 이쯤에서 그 노래 한번 듣죠.
1: 아 가나요?
0: 문제곡.
1: 아 문제곡. 문제곡. 아 소송이 그 곡.
0: 어 뭐랄까 정은지 씨 이번 앨범에 오게티. 없었다면 어땠을까?
1: 아 저는 금가루라고 생각합니다. 권영민 씨.
0: 난 오게티야.
1: 아 저는 금가루라고 생각해요.
0: 소속 예전곡.
1: 대형 로펌을 알아보기 시작한 곡.
0: 3번 트랙 링귀니 듣고 오겠습니다.

0: 진지 드신 이야기랑 진지한 이야기가네.
1: 너무 좋아요. 네,
0: 최고죠?
1: 네. 네.
0: 진지 드신 이야기. 아, 우리 아까 라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그 캠핑 가서 이제 착 하고 마지막에 술 한잔 하는.
1: 아.
0: 약간 이런 거잖아요. 술 좀 평소에 나 좀 즐기는 편 아니면 그냥 조금 마시 많이는 못 마시는 어느 쪽이세요?
1: 즐기는 편입니다.
0: 즐기는 편.
1: 네네.
0: 아, 잘 드실 것 같아. 뭔가 지금 이 말투에서 느꼈어. 나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나 안 져.
1: 어디 가서 쉽게 지진 않는 편입니다만. 근데 그렇게 뭔가 20대 때는 지기 싫어서.
0: 오 진짜.
1: 지기 싫어서 오기로. 억지로 앉아 있고 더 그냥 괜찮아 뭐 한 잔 더 해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젠 절대 그런 객기를 부리지 않는
0: 즐기는
1: 즐기는 아, 못 마시겠으면 아유 난 못 마셔 못 마셔 나 이거까지만 그냥 마실래 이렇게 하고 그냥 잘라버려요.
0: 요즘 즐기시는 주종이 있다면
1: 위스키를 즐기고 있습니다.
0: 어허.
1: 그리고 그 얼음 넣어서 소주 부어 마시는
0: 네. 역시
1: 그게
0: 형님들이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1: 그게 그 여러 번 따라 마시는 것보다 편해요. 네.
0: 위스키랑 소주 한다는 건 약간 고도수를 즐긴다는 뜻? 아니면은
1: 네, 그 오래 두고 마시면 좀 덜 취하기도 하고 다음날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음컵 안에 반병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잔이 비었네 한 잔 더 해 이러면서 빨리 마시기보다 제 조절을 제가 조절하면서 마실 수 있으니까 위스키도 언더락으로 해서 제가 천천히 녹여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저만의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자리를 즐길 수 있는
0: 네. 그렇게 드실 때 가장 좋아하는 안주
1: 안주요? 네. 하... 전 늘 라면인데요.
0: 라면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1: 저 라면을 정말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즐겨 먹는 거는 웬만해선 고기. 저는 거의 육식파라가지고 그래요. 네.
0: 그러면 뭔가 삼겹살 같은 걸 먹는다 하면 거기 위스키는 좀 안 어울리잖아요.
1: 왜요? 다 맛있던데. 그냥 맛있던데.
0: 상관없군요.
1: 상관없어요.
0: 상관없군요.
1: 둘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니까요.
0: 근데 지금 얘기가 아예 안 나오고 맥주는 안 좋아하시나요?
1: 아, 맥주 좋아해요.
0: 맥주 좋아하시고.
1: 맥주 좋아하는데 배가 너무 빨리 불러요.
0: 안 가리시는구나.
1: 네. 맥주는 딱 한 잔 받아가지고 생맥 받아가지고 시원할 때 그 딱 이 세 모금이 너무 맛있어요.
0: 이게 다... 이게 다 형님들이 하시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 그동안 내가 배워온 야 맥주는 처음에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야 이게 얼음 채워서 먹어 뭐가 좋냐면 나 이게 다 어디서 들었거든 내 김현철 형님한테 들었나
1: 예?
0: 누가 형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다
1: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어른들이랑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맞습니다
0: 그렇게 즐기시고
1: 네.
0: 집에 계실 때는 식사는 좀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1: 식사는 웬만해서 잘 먹어요
0: 주문해서 아니면 요리해서
1: 둘 다 해 먹습니다
0: 아~
1: 집에 좀 재료 같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나갈 시간인데 배달 시간이 조금 오버된다. 그러면 해먹고요. 근데 시간이 여유가 너무 나고 간만에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시켜먹고.
0: 배달에서 먹은 것 중에 요즘 참 맛있었다.
1: 아 최근에 김치볶음밥. 또 맛집을 또 제가 또 그 배달집을 그 중에서 여기쯤 맛있어 하고 하트 누르는 재미가 또 있단 말이죠. 최근에 굉장히 육향이 많이 나는 김치볶음밥집을 찾은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거랑 까르보나라. 완전 오리지널. 오리지널로 노른자로 딱 비벼 먹는 거 있잖아요. 거기 또 맛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좋더라고요. 군침 돈다.
0: 다행이네요. 지금 라면, 김볶 다 맵고 짠 거 너무 드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까르보나라 하나 들어왔네.
1: 네. 링기님이면 링기님이면. 링기님이면.
0: 좋습니다. 이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가 에이핑크 데뷔 15주년.
1: 아.
0: 그리고 솔로 가수 정은지 데뷔도 10주년이에요.
1: 네.
0: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1: 감사합니다.
0: 이 15년, 10년 팬분들과 대중분들에게 사랑받아온 시간이기도 하면서 은지 씨가 또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오고 사랑해온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1: 네.
0: 내가 이래서 이 일을 계속하지.
1: 네.
0: 좀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는지 궁금해요.
1: 전 이번에 더 확실하게 느꼈던 게 파도 노래를 음방을 제가 9년 만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란 봄이라는 노래로 음악 방송 활동을 하고 9년 만이니까 그 사이에 팬들이 언니 진짜 언제 이거 음악 방송 안 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음악 방송보다는 콘서트

0: 콘서트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 콘서트를 준비해 왔었어요. 아. 근데 팬들은 그 순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또 팬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음방 가는 게 너무 부러웠나 봐요.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아 그래? 아 이번에는 그래 해보자 하고 했는데 처음엔 너무 긴장됐거든요. 근데 팬들이 응원법을 해주는데 그 에너지를 딱 받는 순간에 그 뭔가 애들이 너무 반짝반짝한 거예요. 윤슬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서 너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쁘지?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를 주지? 제가 맨 마지막에 포스트 코러스 쪽에 삼켜줘도 놀랍지 않아 이걸 애들이 같이 떼창을 해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또 지금 또 소름 돋는데 애들이 주는 에너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라도 아 나는 이런 부분을 너무 사랑한다. 파도 할 때 내 새삼도 느끼고 그게 있어요 또. 팬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한테. 언니 덕분에 제가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 반대로 팬분들이 주신 그 사랑 덕분에 제가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적인 건데 애들이 무조건 고맙다고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아, 또 자꾸 애들이라 그래. 근데 아무튼 우리 팬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나도 거꾸로 말했을 때 나도 그래. 위치가 다를 뿐이지 각자 서 있는 자리가 다를 뿐이지 느끼고 힘을 얻고 제가 이번 앨범에 사랑을 전체적인 주제로 담았잖아요. 팬분들이 생각 안 나는 순간들이 없었어요. 다 좀 생각나기도 했었고 네,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1: 되게 마음이 뭉클해지는 순간들이 있고 그게 되게 영감이 되기도 하죠.
0: 맞아요. 맞아요.
1: 이게 제가 저도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게 가수가 연차가 쌓이고 가사를 쓰면요. 러브송과 팬송을 점점 구분할 수 없게 돼요.
0: 맞아요.
1: 이게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0: 맞아요.
1: 나는 그냥 사랑 노래를 쓰고 이별 노래를 쓰는데 이게 전부 다 팬과 나와의 관계에도 적용이 다 되는 거야. 난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똑같아.
0: 맞아요.
1: 네. 그리고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
0: 맞아요.
1: 고연차의
0: 맞아요.
1: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이제는 연인 간의 이야기만 할 수가 없어.
0: 맞아요.
1: 뭘 해도
0: 맞아요.
1: 팬들이 개입됩니다.
0: 맞아요. 네. 이게 제 삶에서 못 빼놓는 존재들이 맞아. 돼버려가지고 이제 제가 연차가 한참 쌓이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뭔가 좀 나중에 돋보기를 쓰고 팬싸를 하는 순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1: 이름이 뭐라고 했지? 잠깐만. 야 이렇게 편지를 작게 쓰면 내가 안 보여.
0: 너무해. 약간 이렇게 쌓이는. 잠깐만.
1: 이렇게.
0: 이렇게.
1: 본드릇이 뭐 이상하란 말이야?
0: 정말 그래줬으면 좋겠다. 그런 순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1: 그럼,
0: 생각도
1: 그럼.
0: 하는.
1: 얼마든지 얼마든지.
0: 네, 너무, 너무 즐거운 순간이었어요. 그런 상상을 하는 게.
1: 멋집니다. 우리 그런 은지 씨.
0: 네.
1: 함께 이제 끝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슈퍼왕곰의 오늘은 정은지 씨랑 또 아, 또 시간이 모자랐네요. 우리 이거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는 풀버전으로 올라가죠. 이게 혹시라도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또 너튜브 다시 보기도 해보시고 오늘 마지막 질문 앞두고 있는데 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빼먹었네. 솔로 콘서트도 9월 12, 13일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이미 매진이어서 얘기해도
1: 근데
0: 못 오시는 분들 속상하지 이거.
1: 아 그렇긴 하죠. 티켓팅을 그 성공하십시오.
0: 그리고 근데, 아시아 투어도 확정돼 있다고요?
1: 맞아요, 맞아요. 좀 더 다음에는 좀 더 큰 공연장에서 할 수 있게 제가 조금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0: 그러게요. 네. 이번 콘서트 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0: 그 저기 라이브를 했었단 말이죠. 그 2시 탈출하는 곳 있잖아요. 에이. 제가 거길 또 다녀왔었는데 거기에서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허우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순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어 추워 이런.
1: 음악과 노래로 소름 돋게 만들어드리겠다.
0: 온도를 낮춰드리겠다.
1: 9월 초에 낮에 덥거든요. 네. 온도를 낮춰주셔야 네. 됩니다.
0: 온도 낮춰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냉방을 좀 더 세게 틀어라도 볼게요.
1: 이렇게 소름을 안 돋아야지 에어컨 내려.
0: 풍량 좀 올려주세요라도 할게요.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1: 목 네.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래가 보통이 아닙니다.
0: 저 정말 첫 주에 네. 첫 주 그 전 주에 감기 때문에 노래 못할 줄 알고 엄살을 그렇게 떨었는데 근데 정말 실제로 노래가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나아지는 거예요.
1: 다행이다.
0: 그래가지고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1: 제 생각, 제 느낌에는 네네. 컨디션 좀만 안 좋아도 안 될 곡들이 너무 많아.
0: 맞아요.
1: 진짜 높아요.
0: 맞아요. 네. 이걸 모른다니까요. 아 억울해.
1: 펄럭펄럭 손을 펄럭펄럭 하면서 이걸 모른다고.
0: 제가 얼마나 쫄리는데요.
1: 어쨌거나 엄청난 네. 가창력 폭풍 콘서트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예. 자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내 미래를 네. 스포한다면?
0: 내 미래를 스포한다면?
1: 콘서트는 해주셨으니까 정말 미래 뭐 정말 먼 미래도 상관없고 네. 다른 것도 상관없습니다.
0: 전 정말 오래오래 할 거예요. 오래오래 팬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제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활동할 테니까 난 네. 계속 여기 있을 테니까 네. 마음껏 놀다가 나 보러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1: 그런 신뢰감을 준다는 게 네. 정은지 씨의 또 남다른 매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팬분들도 믿고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착하게 열심히 잘 살 거예요. 네.
1: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0: 아 너무 재밌었어요. 또 제가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높은 오라버니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럼 선배님은 DJ 예칭이 어떻게 되세요?
1: 따로 없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스포 왕이다 보니까 네. 그 임금님
0: 왕디? 킹디? 왕디? 왕디?
1: 없어, 킹디?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네. 마지막에 네네. 혼자 있고 싶구나 이러면서 끝나는
0: 혼디?
1: 혼디?
0: 뭔데? 뭐 붙이면 다 재밌는데?
1: 그냥 없어요.
0: 고디? 네.
1: 고디?
0: 고디는 좀 약간
1: 이제 다 고시면 다 고디일 것 같아서
0: 그쵸 그쵸 네. 그러면은 킹디로 하시죠.
1: 킹디로 하실까요?
0: 킹디 왕디
1: 네. 왕디
0: 네. 혼디
1: 혼자 있고 싶은
0: 혼자 있고 싶은 D로 하시.
1: 네, 혼디.
0: 네네네.
1: 혼디 좀 약간 느낌이 있다.
0: 네, 오늘 혼디랑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 마음대로 적여버렸어.
0: 오늘만큼은.
1: 아니 이것도 네. 권정열 씨랑 점점 닮아가 돼. 권정열 씨도 와가지고 DJ를 바꾸래. 스포왕 고영배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DJ만 바꾸면 되겠대. 미친 거 아니냐고.
0: 아 욕심나네.
1: 뭐 욕심이야.
0: 아 욕심나네.
1: 한숨 더 뜨시면 어떡해요.
0: 아 제가 뭉디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1: 이거를 또
0: 슬쩍 스포왕 뭉디로 해가지고.
1: 엄청 물들었네. 아 큰일이네 큰일이야.
0: 네 재밌을 것 같아요.
1: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끝까지 이나간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팬분들께도 직접 네. 인사해 주시죠.
0: 네 오늘 또 즐겁게 놀다가 가고요. 또 오늘도 우리 판다들 팬들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팬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좋다. 네. 그러면 2부 끝곡으로 은지 씨가 추천해 준 네. 소수빈의 더 아름다워져 이 노래를 들으면서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3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외쳐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와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4: 진짜 이야기는 편의점 의자에서 시작된다. 스포왕 편의점.
5: 벌써 편의점에서 고구마를 파네. 야, 이거 안 되는데. 그럼 진짜 겨울이 오던데. 진짜 팔아요 근데?
6: 벌써?
5: 아, 핵고구마 제철이라서. 그러게, 이러다 어묵 나오고 호빵 나오겠네 이러다가.
6: 어? 윤지야! 윤지!
5: 뭐 사러 왔어? 아, 그냥 편의점 쇼핑하러 왔다고? 아니 뭐? 요즘에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사보는 게 취미라고?
6: 뭐?
5: 어제는 수맥 탐지봉을 샀어. 요즘 악몽을 자주 꿔서 수맥을 한번 잡아보고 싶었다고.
6: 윤지, 일단 이리 와봐.
5: 너는 커피 한 잔 마셔. 커피 줄게.
6: 야! 수맥 탐지봉을 왜 사? 이걸 사면 어떡해?
5: 이게 수맥 탐지봉이라는 게 따로 기술이 없이 그 봉이 그냥 그 기능을 하는 건가?

아 그래? 아 이게 기술자가 해야지 그게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 영험한 분이야 하고 막 이게 아닌가? 아 그래 그럼 살 수도 있지. 그 봉이 진짜 지가 탐지서 움직이는 거면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잘 잡아봐 수맥. 어 안녕. 뽐뽐 오랜만. 넌 요즘 어떻게 살았어? 뭐? 짝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근데 그 남자가 최근에 7년 사귄 사람이랑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한 여자래? 아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평생 못 잊냐고? 일단 이리 와봐. 너는 커피가 아니라 차 같은 걸 좀 줘야겠다. 차. 티 같은 거 좀 찾아서 사줄게. 일단 침 차게 침 차 마시면서 좀 마음을 달래봐. 이걸 내가 모르겠거든? 7년을 사귀었어도 30년 지나면 기억날까? 40년 지나면 기억날까? 근데 그 기억이라는 게 막 가슴 떨리고 너무 좋았고 그와 함께 갔던 그곳 그녀와 함께 했던 함께 봤던 영화 이런 게 아닐 거잖아. 그냥 그 사람의 이름 뭐 나이 뭐 이런 게 기억나는 거 아닐까? 아 내가 이거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겠네. 노래 들으면서 좀 생각해볼게 이따가. 아, 뭐 노래 갑자기 듣냐고? 이런 그런 게 있어. 그래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네가 좋아하는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래 자전거 조심히 타. 안녕. 야 김현성 너 어째 좀 기가 많이 죽은 표정이다. 뭐 딸이 마술 좋아해서 가끔 해줬는데 5학년 되니까 안 속는다고? 아 딸이 많이 큰 것 같아서 속상해? 현성아 2학년 때도 안 속았어. 착하네 딸이. 이제는 못 견디겠는 거야. 속아주는 척 이제 못하겠어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 둘째가 첫 1학년이잖아. 진작부터 안 속던데. 일로 와봐. 콜라 한 잔 마셔. 이거 사줄게. 그래. 속상해하지 말고 또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들어 알겠지? 안녕!

스포항 편의점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최정윤의 Dance With Me Baby 였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흥미진진한 친구들이 오늘 편의점에 찾아와 주었죠? 첫 번째 분, 그 수맥봉 샀다고. 야, 수맥봉이라고 하니까 되게 소세지 이름 같다. 수맥봉. 치즈만 날 것 같아. 그리고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식물과 대화하는 기계를, 예? 그걸 사실 거래요. 식물을 이렇게 가만히 사진으로 찍거나 하면 얘가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보여주나? 어머! 지금 사진으로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본격적인 기계 장치네요. 얼마예요? 35,000원. 그 식물과 대화가 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거의 AI 혁명 커프로 봐야 된다 보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기기가 35,000원이다? 아, 나는 의심스러운데. 최소 350,000원 해야지 이게 작동하지 않을까? 저는 그 강아지 언어 번역해주는 것도 생각보다 저렴해서 안 믿었거든요. 이게 너무 앞선 과학기술 아닌가? 난 더 비싸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한 경제 논리로.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번역이 되는 건지 의심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한테 호기심에 사본 물건 있냐고. 너무 많죠. 저는 근데 요즘에 SNS 그 광고와의, 모든 현대인은 SNS 광고와의 혼자만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매일매일 알면서도 눌러보게 되고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면 있대. 아, 이거 너무 이분의 공구, 그냥 다 속보이는 광고인 줄 알면서도 그분은 어떤 목록을 구성했는지 한번 프로필을 눌러보게 되고. 야, 근데 소개를 너무 잘해놓으니까 진짜 막 눈이 가요. 내가 그게 뭐가 필요가 있어. 막 우리 집 창문 다 커튼 블라인드 달려있는데 그분이 원터치 블라인드를 설명 너무 기깔나게 해가지고. 블라인드? 내가 왜 보고 있냐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싸움을 하고 있죠. 정작 산 것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사할 때 참 많이 샀는데, 아, 얼마 전에 진짜 싸게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등인데 센서 등인 거예요. 그래서 신발장 같은 데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 근데 센서가 좀 이렇게 막 빠릿빠릿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좀 다소 아쉬웠다. 그리고 두 번째 분, 진짜 사랑했던 여자는 평생 못 잊냐, 7년 사귄 분. 요거를 저희가 이 노래 나갈 때 잠깐 그 내부 회의를 좀 거쳤습니다. 일단 전체 중론은 7년을 만났으면 잊긴 어렵다. 근데 작가님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워서 기억하는 건 아니다. 그리워하는 건 아니다. 나 솔직히 와닿았어요. 그리워하는 거랑 못 잊는 거랑은 다르잖아. 7년을 만났다고 해도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다면 그 사람을 그리워하진 않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한 번씩 어떻게 지내지? 잘 사나? 그 사람 어땠더라? 뭐 이렇게 생각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못 잊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분, 딸에게 마술을 보여줬는데 이제 속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하신 분. 저는 얼마 전에 유나가 A4용지만한 판을 이렇게 들고 거기에 마치 주사위처럼 검은 점이 이렇게 크게 박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를 보여줬다가 뒤로 휙 돌리면 그 검은 점의 개수가 바뀌어 있는. 그러니까 처음엔 여기 점이 두 개였는데 잠깐만 씩 자기 쪽으로 돌렸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싹 돌리면은 점이 막 네 개 돼 있고 여섯 개 돼 있고 막 이게 마술이에요. 그걸 막 보여주는데 우와 대박 대박 아빠 거기에 있어 막 저쪽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걔 뒤쪽에 베란다 창문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 보이는 거야. 미쳤어.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속아줬던 제가 계속 너무 귀여워서 속아주고 있었는데 엄마가 야 고윤아 너 뒤로 다 보여 그 말해갖고 윤아가 산통 깼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고민이나 알려주고 싶은 최근 근황까지 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은 닉네임 적어서 스포왕 편의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문자 소개도 해드리고 편의점 선물도 드릴게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이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거 이거 뭐야 궁금한 그거 어떻게든 찾아서 알아보는 요즘 그거 이번 주는요 영화가 흥행하면서 관련 도서까지 역주행한 그거 바로 오디세이입니다. 아 일단 또 조사해야죠. 보셨어요 오디세이? 봤어? 뭐야 야 보지도 않고 이걸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작가님 아 우리 셋 중에 지금 피디님만 봤구만. 뭐 이 내용을 그러면 이거 내가 믿고 읽을 수가 있어요? 나도 안 봤어. 검수한 내용 피디님한테 맞는 내용이에요? 아니 보지도 않고 트렌드라고 막 긁어오면 어떡해요. 오디세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으로 아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현재 700만 관객이 돌파했습니다. 줄거리는요. 트로이 전쟁을 끝낸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10년 동안 겪는 모험을 그린 대서사시라고 합니다. 그 이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오디세이 관련 고전 작품들이 또 서점에서 또 난리가 났대요. 그 우리가 어릴 때 봤던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요거 재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중고 사이트에 막 고가에 80만 원, 100만 원에 거래하겠다는 그 왜 이게 지금 못 구하나? 이게 이렇게 웃돈을 얻는다는 건 이게 재고가 없는 모양인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 원작자분과 출판사의 갈등으로 이게 아마 판매가 중지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요 책인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혹시 그 책인가? 궁금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어쨌건 난리군요. 그러게 지금 저 같아도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그런 내용 좀 더 다시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영화 재밌게 보고 나면 그 내용들 좀 더 책으로 또 이렇게 섭취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오디세이 보지도 않고 저희가 읽어드렸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죠. 잭 에프론, 젠데이아가 함께한 Rewrite the Stars 듣고 올게요.

0: It's not a secret I tried to hide, but I can't have you. We're bound to break and my hands are tied.
1: Rewrite the Stars, 잭의 푸른과 젠데이아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하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볼게요. 3221번님. 며칠 전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한강에서 맥주를 마셨는데요. 신선한 바람을 맞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가을이 오고 있나 봐요. 어디 쪽에서 드셨을라나? 제가 얼마 전에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그 챌린지 때문에 촬영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해줘가지고 끝나고 밥을 먹고 근처에 한강 넘어가는 길목이 있어서 다 같이 한강에 갔어요. 근데 거기 쪽은 그쪽 한강 공원 쪽은 이렇게 막 풀밭으로 넓게 잘 되어 있는 공원도 아니고 그냥 그 고가 밑에 조금은 풍경이 삭막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와 진짜 사람 많더라. 그래서 이 정도구나 한강 인파가. 제가 한강을 좀 자전거 타고 이러면서 갔었던 적이 꽤 예전인데 그때에 비해서 진짜 많이 바뀌고 사람이 요즘 어린 친구들은 한강 가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런 걸 실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더 좋겠다 한강, 그죠? 쿄쿄님, 남은 하반기 동안 발레 배워보려고 학원 등록했어요. 운동 겸 자세 교정하려고요. 생각보다 되게 힘든데 그래도 적응될 때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스포왕은 남은 하반기에 하고 싶은 거나 이루고 싶은 거 있어요? 발레, 요즘 발레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발레 어떤 동호인 스포츠로 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 열심히 막 커뮤니티가 형성돼가지고 그분들끼리 열심히 연습을 해서 같이 대회도 나가고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 저도 많이 뵀거든요. 저는 하반기에 하고 싶은 거 이번엔 좀 특별하게 운동. 제가 지금 몇 년째 지키지 못한 약속으로 이번에 하반기 진짜 할 겁니다. 원래 이번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일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아직 못했거든요. 내일 일 있다. 이번 주말부터 한번. 아 이번 주말에 공연 있나? 왜냐면 제가 일이 있을 때 운동을 하면 몸살이 나가지고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이 없는 날 시작해야 돼요. 이번 주는 안 되겠네. 5712번님, 주말이라 남편과 사이좋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영화도 보고 자전거도 타고 라디오도 같이 듣고 그러다 문득 요즘 우리 꽤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부부라 서로 닮아가는 건지 달랐던 취향도 어느새 같이 즐기게 됐어요. 좋지 좋지. 부부끼리 취향이 서로 스밉니다. 입맛도 맞아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점점 상대가 즐겨 먹던 거 나도 즐겨 먹게 되고 상대가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게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저기요,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4: 네? 저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램시의 Love Like That입니다. 아, 갑자기 아까 최정윤 씨 노래를 들었더니 제가 최정윤 씨 되게 뭐라고 해야 할까, 저점 매수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되게 우연찮게 SNS에서 발견해가지고 노래 너무 좋다 하고 주변에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쯤에 이 아티스트도 알게 되고 또 한 같은 레이블에 이렇게 속해 있기도 했었고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날씨가 밤에 살짝 시원해질 때쯤 되면 저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와, 요런 감성을 이렇게까지 잘하는 한국 아티스트가 있었네 라고 하면서 저도 아주 즐겨 들었던 곡이고, 그러다 나중에 같이 콜라보도 하게 되고 했던 그런 인연이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또 사운드, 이 친구가 엔지니어링을 전공해서 사운드에도 아주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 또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녹음, 믹싱 이런 것도 아주 잘합니다. 앞으로도 또 행보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램시의 Love Like That 듣고 올게요.

다음 주에 뭐 해요?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래요? Get Ready With You 플레이리스트.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2595님입니다. 올해는 뭔가 안 해본 일 해보고 싶어서 다음 주에 비싼 호텔 예약했어요. 혼자 호캉스 합니다. 원래 저였다면 돈 아까워서 절대 안 했을 텐데 여유롭게 호텔에서 맛있는 거 먹고 수영하고 방에서 쉬면서 부귀 영화 한번 누려보고 싶더라고요. 이 정도 사치는 괜찮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서 한번 혼자 호캉스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셨을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신 거니 엄청 즐거운 시간이 되고 리프레시가 되지 않을까요? 2595님을 위한 플리 제목은요, 나를 위해 비워둔 스페셜 오프데이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혼자 호캉스 하는 분을 위한 플리였고요. 이 세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솔, 피처링, 따마, 라이드. 잔나비의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의 바닷가에서는. 트로이 시반의 이너 드림. 이렇게 세 곡이었고요. 사연 주신 2595님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저희도 심도 높은 토론. 혼자 호캉스. 이거 재밌을까? 일단 저희 셋 중에는 가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 제작진의 친구들은 다들 이렇게 가는 사람들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저는 공연 같은 거 가서 이렇게 숙소를 혼자 쓰게 될 때 있잖아요. 국내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쓸쓸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숙소에 혼자 있다는 것. 근데 그렇다고 물론 그 뭐 2인 1실을 쓰거나 그래서 뭐 부대끼고 귀찮고 이래서 혼자가 더 편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혼자 쉬는 게 편한 거지 그 호텔을 내가 즐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모르지 진짜 특급 호텔에 수영장, 레스토랑 막 다 예약해가지고 쫙 즐기고 헬스까지 딱 하고 멋있게 방에서 좋은 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와인 딱 마시고 잔다? 이렇게 계획을 짜서 가는 거라면 또 좋을 수도 있겠네요. 나를 위한 사치. 저 한 번도 안 해본 거. 혼자 여행 가는 거. 두 분은 혼자 여행 가보셨어요? 어? 진짜? 둘 다 가봤대요. 나만 안 가봤네. 한번 가볼까? 라고 말한 지도 언. 저 엄두가 안 나는데. 아주아주 뭐 태국에 뭐 남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치앙마이나 한 달 살이 한다. 뭐 그런 곳이나 아니면 뭐 일본의 소도시 그런데 아니면 안 가봤지만 하와이 이런 데 작업할 수 있는 거 싸가서 방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잡아놓고 거기서 송캠프 하듯이 작업하고 뭐 이런 상상은 항상 해보는데 그것도 상상을 좀만 딥하게 하잖아요. 바로 쓸쓸해요. 그러니까 좀 겉핥기로 상상하면 좀 이렇게 괜찮으려나? 근데 하나씩 차근차근 따지고 생각해보면 되게 심심할 것 같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엄두가 안 나지만 또 모르죠.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이렇게 다음 주에 뭐 하실 건지 스포해주세요. 소개되신 분에게는 프리리어 커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존의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오전에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듣고 오셨습니다. 1306번으로요. 고영배님 방송은 주말에만 하나요? 나 이거 몇 년 됐지? 이 라디오 한 지 몇 년 됐지?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사연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먼슬리? 한 번씩은 와요.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흔치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뜻은 뭐야?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야. 누군가 주말에 이 방송 우연히 들으시는 거야, 계속. 근데 왜 평일엔 안 하지? 하시는 거니까 저는 이 사연을 볼 때마다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맞습니다. 주말에만 해요. 원래 저희 방송이 일요일 1시간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 2시간이 되고 그 다음 토, 일, 2시간씩으로 지금 최종 진화했습니다. 과연 스포왕 고영배의 진화 어디까지일까요? 제 작은 목표가 있다면 학원식, 보습학원식 라디오 운영, 월수금반, 화목토반, 일요일은 쉽니다. 요거 제가 한번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게 좀 뭐랄까 너무 파격조치예요. 그래서 아직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누구 하나 기척이 없습니다. 그냥 작은 헛소리로 아직은 치부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해냅니다. 토 일이 될지 누가 알았냐고. 어쨌거나 1306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 주말에만 하는 게 맞습니다. 양미님, 최근에 건강검진했는데 키가 1cm 줄었어요. 이럴 순 없어. 어떤 상황일까요? 첫째, 지난번이 잘못 나왔다. 둘째, 이게 그 허리 건강, 척추 이슈로 조금 내 자세가 굽었다. 1번이 오히려 좋은 거야. 2번은 안 좋은 겁니다. 패야 돼. 라고 허리를 잔뜩 구부린 채 제가 지금 패야 돼. 자세만 좋아져도 막 키 커진다고 하잖아요. 다음번에 다시 쟀을 때 만약에 다시 원상복구된다면 요번에 잴 때 허리가 약간 굽어진 거였겠죠. 근데 다음번에도 이번과 같은 키가 나온다면 그 전에 쟀을 때 좀 까치발 살짝 들었거나 뭐 양말이 두꺼웠거나 그때 크게 나왔던 거겠죠? 너무 걱정 마세요. 내일은 스포왕 차트로 함께하는 거 아시죠? 이번 한 주 동안 인기 있었던 K-아티스트들의 노래 딱 요약해가지고 들려드릴 거니까 꼭 들어주시고요. 저는 끝곡으로 다음 주 토요일 게스트를 스포하면서 인사를 드릴게요. 아, 이분이 오시는군요. 아하, 기현, 몬스타엑스의 기현이 부릅니다. So good. 혼자 있고 싶구나.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지금 상영 중인 영화 경주기행은 막내 경주를 잃고 경주로 여행을 떠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스릴러이면서 코미디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멜로 영화더라고요.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한 가족의 멜로 영화. 이 영화를 만든 감독님께 직접 듣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셨어요. 매직아워 스페셜 F 경주기행을 만든 영화감독 김미조.

경주 기행을 만든 김미조 감독님의 첫 번째 신청곡 영화 마더 사운드 트랙이죠. 이병우 음악 감독님의 춤 에필로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021년에 갈매기라는 장편 데뷔작으로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대상을 받은 김미조 감독. 그 다음 작품 두 번째 장편 영화가 바로 경주 기행이에요. 이번 주에 개봉해서 지금 관객을 만나고 있죠. 집안의 막내 경주라는 아이가 공교롭게도 경주라는 곳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경주의 생일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경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타고 가는 승합차 뒤에는 한 남자가 온몸이 결박된 채 실려있죠. 바로 경주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범인. 그에게 복수를 하는 게 이 가족의 목적인데 과연 벌레 한 마리 죽이는 것도 힘들어하는 이들 이 서툰 가족이 과연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까? 그 여정을 따라가는 영화 경주기행. 지난 필서고 시간에 이은선 기자가 이미 소개를 했듯이 장르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는 그 완급조절이며 그 리듬감이 너무 좋은 또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 좋은 그 모든 프로젝트를 맨 앞에서 이끈 그 김미조 감독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모시고 그 영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바로 김미조 감독님 만날게요.

0: 무조맨
1: 티 어실 원스
0: 딱한 번만
1: 티 어실 원스
0: 싹한 번에
1: 티 어실 원스
0: 무조맨
1: 티 어실 원스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분만

0: 경주기행의 김미조 감독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워낙 뭐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1: 그렇죠.
0: 네. 제가 지구의 영상도 찾아봤는데
1: 아, 네네.
0: 네. 오히려 배우분들이 긴장하고 계시고 감독님은 너무 편하게 말씀을 잘하셔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우선 이따가 제가 또 까먹고 여쭤보지 못할 수가 있어서 신청곡 부탁드렸더니 첫 번째 곡으로 마더의 춤을
1: 네.
0: 신청하셨어요.
1: 경주기행 시나리오를 집필할 때 그 마지막 장면을 늘 상상할 때 그 곡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곡을 떠오르면서 그 들으면서 시나리오 집필을 가장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경주기행 하면은 마더의 춤이 떠오릅니다.
0: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원래 이렇게 좋아하셨나요?
1: 저는 예, 봉준호 감독님 영화 당연히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 중에 하나가 또 봉준호 감독님 괴물이랑 살인의 추억이기 네. 때문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영화를 보면서 좀 자랐고 제 영화의 원천이 좀 한국 영화인 것 같아요.
0: 그중에 왕의 남자.
1: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님 왕의 남자는 네. 저한테 내가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 내가 저 크레딧 안에 내가 등장해야겠다라는 결심을 세워준 영화가 그거였어요.
0: 수많은 영화 가운데 왜 왕의 남자가 그런 마음을 먹게 했을까요? 엔차 관람을.
1: 맞아요.
0: 극장에서만 다섯 분을 보게 만든 걸까요? 감독님으로 하여금.
1: 가족들이랑 설 기념으로 저희가 이제 영화를 봤었는데 그게 지금 왕의 남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엔딩이 굉장히 처연하잖아요.
0: 네.
1: 그 소재도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고 그리고 그 영화를 계속 N차 관람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인물의 그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공길이한테 봤다가 뭐 다음에는 연상군한테 갔다가 그래서 진짜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해석도 계속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제가 진짜 이 표현을 계속하는데 제 심장을 뜯었습니다. 그냥 그 영화의 정서가.
0: 네.
1: 그래서 진짜 그 저희 그 아마 이선희 가수 이선희 연인일 네. 거예요. 인연인가 인연.
0: 네, 인연.
1: OST. 그거를 진짜 뭐 야자 끝나고 나면은 계속 그 음악만 들으면서 집에 가고 막 또 혼자 울었다가 막 그냥 그 영화에 그냥 거의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0: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레퍼런스 질문을 받았을 때
1: 네.
0: 하녀가 나오고요.
1: 네.
0: 겨울 여자가 나오고요.
1: 아.
0: 꼬방 동네 사람들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훨씬 그 이전 작품들이라 그 이전의 한국 영화는 그럼 언제 어떻게 보고 그런 영화들이 지금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친 건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1: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작품들은 제가 갈매기의 레퍼런스로 네네.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갈매기를 만들 때 이제 제가 단국대학교 영어 콘텐츠 전문대학을 나왔는데
0: 네.
1: 그때 이제 수업 때 7, 80년대 한국 영화를 굉장히 우연히 이렇게 아. 수업의 내용이 접하게 됐어요.
0: 네.
1: 그게 아마 장선우 감독님 나쁜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꼬방동네 사람들이랑 그 작품들을 다 그때 제가 접했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7, 80년대 그 영화 영상 자료원 유튜브를 가면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작품들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바보 선언이랑 이만희 감독님

0: 거 작품들도 좀 봤었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갈매기를 만들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었고요.
1: 네.
0: 근데 제가 약간 그런 영화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바보 선언은 진짜 충격적이었었거든요.
1: 네.
0: 그 작품이 가진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광기에 가까운 에너지나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1: 꼬방동네 사람들에서도 머리채 잡고 싸우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0: 맞아요, 맞아요. 그
1: 경주기행에 나오는 머리채 잡고 싸우는 신이 혹시 꼬방동네 사람들의 영향이 있는 걸까요?
0: 제가 갈매기에도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그 머리채 잡고 싸우는 게 제 근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경험하신
0: 제가 그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 저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단 한 번도 머리채 잡고 싸운 적은 없었고요. 제가 주로 이렇게 관찰자적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1: 내자매이시고 네. 성장 환경이 경주기행의 그 주인공들처럼 그런데 제가 누나가 둘인데 네. 누나 둘이 엄청 싸웠어요. 네. 싸워도 머리채를 잡은 적은 없거든요. 제가 이 머리채를 잡는 것은 실제로 네.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영화나 드라마상에 존재하는 클리셰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네. 늘 있는데 네. 제가 본 건 누나들밖에 없으니
0: 네.
1: 다른 분들은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도 하나 집안에서 뭐 이런 생각을
0: 이거 하나는
1: 했었어요.
0: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클리셰가 절대 아니고
1: 네.
0: 클리셰라는 건 괜히 만들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1: 아,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0: 아유 충분합니다. 아주.
1: 자 일단 그렇게 한국 영화를 좋아하다가 이제 드디어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편 영화로 갈매기를 만들었고 두 번째 장편 영화로 경주기행을 만들었어요. 근데 인터뷰를 보면 그러니까 경주기행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가 내 안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면 경주기행에서는 처음으로 뭔가 다른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써봤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0: 네.
1: 어떤 분들은 근데 갈매기의 이야기와 경주기행의 이야기가 조금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0: 네네.
1: 그 차이는 뭘까? 갈매기와 경주기행의 작품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뭐였을까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0: 저는 제 안에서 이야기가 늘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그 시작과 태생은 둘 다 동일하고요. 다만 갈매기는 사실 이걸 볼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촬영할 때 저희 조감독님이 저한테 뭐 저희는 친한 누나 동생 사이니까 누나 근데 이렇게 하면 관객분들이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이랬는데 제가 이걸 누가 봐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개봉을 할 수 있을지도 몰랐고 이게 만들어질 수 끝까지 완성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는 그냥 내가 그냥 이 이야기를 끝까지 나는 완주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찍은 작품인데 경주기행은 이제 그 갈매기 같은 건 학교 예산으로 학교 졸업 작품으로 찍은 거에 비해서 경주기행은 예산을 투자를 받아서 찍은 작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이 내가 궁금한 것도 맞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와 접점이 있는가 그거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 주신 거를 좀 고민해보니까 근원은 같으나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의 제 마음가짐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1: 말씀하신 대로 근원은 좀 같다고 느껴지는 게 갈매기 때 인터뷰를 보면 갈매기라는 자리에 경주기행을 넣어도 영화를 본 제 입장에서는 다 수궁에 가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뭔가 인내하는 여성의 이미지보다는 분노하고 용기 내는 엄마를 그리고 싶었다. 이게 갈매기 인터뷰입니다.
0: 네.
1: 그리고 현실에서는 영화 주인공처럼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건 영화니까 뭔가 대안적인 현실을 그려보고 싶었다. 아마도 마지막 엔딩에 대한 언급 네. 같은데 이건 역시 갈매기에 대한 인터뷰인데 경주기행의
0: 네, 네.
1: 인터뷰라고 해도 사실은 어색함이 없는 어느 정도는 감독님께서 계속 그려내고 싶은 어떤 캐릭터 어떤 이야기의 근원 같은 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0: 네.
1: 자 그래서 2014년 가족과 함께 갔던 경주 여행에서 어떠한 포인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번에 경주기행이란 영화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 아이디어를 얻게 된 과정과 간략한 영화 소개까지 직접 부탁드릴게요.
0: 일단은 제가 2014년이 영화를 처음 시작했던 해였습니다. 예. 네. 근데 그때

0: 이제 영화를 처음 시작하니까 얼마나 영감을 많이 되게 막 끌어오르겠어요. 그 끓는 점이 그래서 너무 끌어올라서 그냥 사소한 거 하나만 봐도 아 저거 내가 영화 해야지, 야 저거 영화 해야지 이런 것들로 되게 가득 차 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족들이랑 이제 경주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 그때 갔던 경주가 되게 오랜만이었거든요.
1: 네.
0: 네 왜냐하면 저희가 경주는 보통 수학 여행 때나 가지 그 어른이 돼서는 좀 잘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갔어서 좀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 경주가 막 무덤 옆에 빨랫줄이 걸려 있고 막 무덤 옆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민가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경주가 되게 산자랑 죽은 자가 되게 공존 되게 사이좋게 공존하는 도시다 좀 이런 생각을 했었고 비가 왜 그렇게나 많이 오는지 근데 제가 경주를 시나리오 답사하려고 4번, 5번 정도 갔었거든요 시나리오 쓸 때. 근데 그때 다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적 좀 특성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날도 저희가 가족 여행을 하려고 대릉원을 갔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그냥 편의점에서 우리 되게 이렇게 싼 우비 있잖아요. 그런 거 파란색으로 갖춰 있고 투명 이렇게 우비 입고 가족들이 대릉원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너무 그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맨 뒤에서 뚜두두 따라가는 데에서. 저 비주얼이 사람 하나 내리고 나온 비주얼인데 제가 이 생각을 네. 해서 가족들한테 뒤돌아보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딱 뒤돌아본 순간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 순간 그 사진 한 장으로 제가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그때 경주기행이라는 제목도 정했고 아 가족들이 누군가의 복수를 위해 경주로 가족여행을 떠난다. 이게 네. 이제 그 모티브 그냥 한 줄로 계속 갖고 있다가 이제 시나리오를 집필한 거는 2021년부터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경주 기행은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에게 경주 기행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1: 네.
0: 경주 기행은 이제 8년 전 수학여행을 떠났던 막내딸이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세 딸을 데리고 범인을 납치해서 우리 경주가 죽었던 그곳 경주로 함께 가족여행을 가장한 살인여행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1: 네. 음악을 하나 더 듣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들레를 신청하셨습니다.
0: 네.
1: 이 곡은 왜 신청하셨나요?
0: 옥시를 연기한 이정은 배우님께서 엔딩을 찍기 전에 계속해서 들으셨던 곡이 이 곡이라고 하셨습니다.
1: 배우께서
0: 네.
1: 네. 우리가 극장에서 만나게 될 영화의 엔딩의 그 느낌을 잡기 위해서
0: 네.
1: 이정은 배우께서 계속 들은 음악이 바로 우효의 민들레라고 합니다. 이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0: 매직아워 스페셜 F 오늘은 경주기행의 김미조 감독님과 영화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쓸 때 가족은 가장 강력한 조력자이면서 가장 강력한 적대자라는 한 문장을 적어놓고 네.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왜입니까? 평소에 하던 생각입니까?
1: 다른 나라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나를 지지해주고 그것이 없으면 되게 힘든 나의 강력한 우산도 돼주지만 때로는 정말 징글징글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또 가족이잖아요. 제가 갈매기 때도 사실 그 화두를 적어놓고 갈매기 인물들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인터뷰를 했었어요. 아, 가족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했더니 저희 큰언니가 너무 충격받아서 눈물이 날 정도로 충격이 받았다. 너의 그 시스템이라는 단어에 넌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저도 저희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원래는 가족 안에도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살아오면서 지켜봤던 그 뭔가 가족의 다양한 형태, 가족이란 무엇일까? 이 주제가 좀 머릿속에 되게 제 머릿속에 있는 되게 다양한 주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0: 이번 영화는 가족분들이 보셨나요?
1: 보셨죠.
0: 갈매기 때는 가족분들이 영화에 집중을 잘 못했다고 네. 등장인물의 이름 자체가 실제 언니들의 이름과 글자는 다르지만 발음은 거의 비슷했잖아요. 네, 제가 언니들이 이름을 좀 말하려다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네네. 하지만 영화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그 이름이 예, 실제 언니들의 이름과 거의 흡사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가족들이 아예 그 부분부터 네. 집중하기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봤는데 이번 영화는 어때요? 일단 이름이 다르잖아요.
1: 다행히 다른데 네. 언뜻 언뜻 네. 본인들의 그림자가 스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눈물이 좀 나오려다 하면은 자기가 했던 말들이 나오고 네. 눈물이 나오려다 보다는 이제 또 다른 뭐 우리들의 역사의 한 단면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니까 집중이 좀 안 됐다는 얘기를 이번에도 하더라고요.
0: 근데 셋째 언니는 네. 실제로 레슬링을 하신 거예요?
1: 네. 프로레슬러 선수였고 주특기가 네. 바이올렛 밤이었습니다.
0: 바이올렛 밤은 어떤 기술이지?
1: 굉장히 높은 링 위에 올라가서 상대를 맺히는, 네. 내리꽂는 네. 네, 그런 기술입니다.
0: 집에선 사용 안 하시고.
1: 아유, 내준다기 때문에.
0: 근데 셋째 언니는 또 연기를 하는 분이기도 하고 네. 갈매기에도 출연하셨잖아요, 언니로. 그 영화 속의 딸로. 네. 그래서 이번 영화에 대한 평가도 좀 제일 저는 궁금해요.

0: 궁금하더라고요. 예. 영화에서 이현 씨가 연기하는 배역에 해당하는 것과 좀 싱크로율이 있는 그런 언니 아닌가요?
1: 아, 근데 사실은 캐릭터 특성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보다 조금 더 막내 같은 면이 좀 있고 애교도 많고
0: 네.
1: 그리고 몸을 잘 쓴다? 그거 말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0: 처음에는 엄마가 주인공 이고 어쩌면 딸들은 그냥 그런 엄마를 지켜보는 정도의 비중이었다가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의 엄마와 세 딸, 막내 경주가 없는 상태에서의 세 딸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함께 여정을 해나가는 시나리오가 되었어요.
1: 네.
0: 그렇게 좀 변화해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1: 경주기행을 아예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는 그냥 어떤 깊이 있는 탐구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 가족이 가족여행을 가서 복수를 한다. 약간 이 주제에 좀 천착해서 하니까 그렇게 단선적으로 좀 흘렀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뭔가 제가 갈매기 때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갈매기 때도 원래는 딸이 주인공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엄마로 옮겨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엄마 중심이었다 딸들로 옮겨간 이유가 사실 시나리오를 오래 붙들고 있다 보면 저는 좀 그 인물들한테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러면 너는 지금 어때?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게 제가 자꾸 궁금하고 납득이 안 되다 보니까 고를 거듭할수록 인물들이 약간 자기 몸체를 이렇게 갖고 가더라고요. 분열, 약간 분열되면서 세포 분열하듯이.
0: 네.
1: 이번엔 똑같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0: 왕의 남자를 엔차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인물의 시선으로 그 영화를 예. 보듯이 본인의 네. 작품을 쓸 때도 계속해서 그때마다 다른 인물에게 이입해서 이야기를 좀 다시 보게 되는 걸까요?
1: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톤 체홉 작품을 또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0: 네.
1: 그 연극을 거의 다 뭐 벚꽃동산부터 시작해서 세자매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봤는데 그 이유가 안톤 체홉 작품에 늘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되게 몽땅 나오고 늘 총으로 막 쏘고 이렇게 되게 우리가 막 막장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그 안에서 되게 기쁨과 다양한 감정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제 성향과 이런 것들이 다 영화 안에 제가 숨기려고 해도 그냥 제가 이렇게 되게 민낯이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나더라고요.
0: 경주라는 이름은 아마도 처음부터 경주로 정해놓았을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언니들은 뭐 주자 돌림으로 뭐 장주, 영주, 동주로 지었을 것 같고 엄마 이름은 왜 옥실인지가 궁금한 게
1: 네.
0: 갈매기 때 오복이라는 이름은 실제 감독님 어머니의 초등학교 친구분 성함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1: 네네.
0: 그렇다면 옥실도 혹시 어디에선가 가져온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던데요.
1: 정말 민망한 게 사실은 네. 제가 만든 이 등장인물들 중년 여성의 등장인물들은 다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에서
0: 네. 그분들은 아시나요? 자신들
1: 모르겠어요.
0: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
1: 이 자리를 빌어 옥실, 필레, 황금 네. 오복 그 수많은 어머니들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0: 자 이제 시나리오를 썼어요. 시나리오를 쓰면서 상상했던 어떤 그런 그림들이 있을 거잖아요. 상상했던 분위기, 상상했던 어떤 케미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활자로 시나리오를 쓰면서 상상했던 것과 이정은, 공효진, 박소담, 이현이라는 그 실체가 있는 배우가 들어와서 촬영을 하고 영화를 만들어가면서 어떤 좀 차이가 있었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1: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본 것에 의해서 상상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0: 네.
1: 좀 제가 봐왔던 엄마, 언니들의 모습들을 좀 상상하면서 시나리오를 많이 썼었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상상을 더 덧댔겠지만 근데 뭔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약간 온도차가 가장 큰 게 사실 장주였었거든요. 저는 장주 제가 쓴 장주는 훨씬 더 고압적이고
0: 첫째 딸
1: 네,
0: 네. 네 훨씬, 고교진 씨가 연기한
1: 맞습니다. 네. 훨씬 고압적이고 동생들을 되게 누르고 그런 스탠스의 인물이었었어요.
0: 실제 큰언니 같은?
1: 아니요, 저는 큰언니를 사랑하고
0: 네.
1: 큰언니도 저를 사랑하고
0: 네.
1: 그런 사람은 또 없습니다. 네. 큰언니 사랑합니다.
0: 네.
1: 근데 이제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전화번호에 큰언니가 히틀러 언니 하트로 저장이 돼 있다. 아무튼
0: 네.
1: 근데 이제 뭔가 저는 되게 고압적인 인물을 상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동생들을 데리고 왜냐면 동생들도 다 되게 개성이 강.

0: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래야만이 동생들을 다 데리고 자기 남편이랑 자기 자식마저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그 묘한 이상한 그 사실 감정과 행동의 선택들이 장주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1: 누군가는 이 무리한 작전을 좀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하니까 예, 예, 처음엔 예. 그 역할이 장주에게 많이 좀 예. 부여가 된 거군요.
0: 네. 네. 근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집단에서 제가 집단들을 보면 그 되게 그 집단이 말도 안 되는 선택들을 내리고 말도 안 되는 경로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우두 그 집단의 장에 무한적인 신뢰가 있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사이비 집단을 봐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장주는 그랬는데 뭔가 효진 선배님이 생각하는 장주와 좀 온도차가 있어서 처음에 저희가 그걸 조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테이크를 갈 때마다 버전을 다르게 해서 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주와 선배님 네. 상상하는 장주를 되게 여러 번 섞어서 갔었는데 결국은 선배님이 선택하신 것들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가장 온도차가 많은 캐릭터는 장주, 공효진 선배님이 맡으신 장주였고 나머지 인물들은 너무 그냥 제가 딱 상상했던 대로 아니 그것보다 더 되게 잘 해주셔서 저는 너무 그 지점에서는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많은 배우가 나와서 좋은 케미를 보여주는 영화의 경우 영화를 되게 재밌게 보고 끝나고 나서 떠올렸을 때 각각의 개별 인물들을 상징할 만한 장면들이 잘 안 떠오르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다 같이 어울렸을 때 장면들이 많이 떠올라도 근데 이 영화는 다 같이 어울리는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저마다 자기 장면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뭉치면 웃기고 흩어지면 울리는 영화라는 생각을 저는 그래서 했거든요. 뭉치면 웃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또 흩어지면 또 관객을 울리는 순간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새삼 또 배우에 대한 감탄을 하게 되는 영화였고 그런데 이야기도 정했고 그리고 캐릭터도 정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영화의 톤 앤 매너를 정해야 했을 때 지금의 어떤 톤 앤 매너는 처음부터 감독님이 다 설정을 해둔 건지 어떻게 보면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코미디로 풀어낸다는 게 이게 쉬운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보는 영화의 어떤 톤 앤 매너를 정해놓고 마지막까지 밀고 간 건지 아니면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된 게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0: 처음에는 굉장히 드라마에 가까웠습니다. 되게 진지한 드라마에 가까웠는데 점점 이 역시 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짧아도 2년은 붙들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경주갱 시나리오를 어쨌든 저도 21년에 처음 썼으니까 3년을 붙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붙드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저라는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실 의도했던 건 아닙니다. 이거를 뭐 아 여기서는 조금 웃기게 해주고 여기서는 슬프게 해주고 그럴 거야 라고 뭔가 마음을 작정하고 쓴 것이 아니고 아 근데 이렇게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세포가 막 생기듯이 분열되듯이 이렇게 아이 이렇게 형태를 갖춰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캐릭터들이 막 생겨서 캐릭터들대로 막 뛰노는데 이 캐릭터들이면 이 장면에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캐릭터가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복수의 과정에 저희가 되게 온전히 몰입하는 영화라기보다는 사실은 복수극의 외피 안에 가족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 가족이 뭉쳤을 때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지금 비효율적인 복수를 하고 있고 너무너무 서툴고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날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니까 뭔가 그런 설정을 제가 갖고 출발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장면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1: 그렇게 만들어진 장면을 좋아합니다.
0: 아.
1: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장면들을 많은 관객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0: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상한 대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예상했던 거를 올라갈 때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상치도 못했던 것들이 나오는 순간들. 그래서 경주기행도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거를 좀 예상했냐 비극과 희극을 섞는 거 그게 진짜 뭐 제가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처럼 뭔가 선배님들이 그 캐릭터에 오

0: 운전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인물만이 할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해주셨을 때 느껴지는 뭔가 이거를 내가 디렉팅하는 사람으로서 보는 게 아니고 관객으로서 뭔가 제가 그 모니터 앞에 서게 되는 순간들이 진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랬었습니다. 그때도.
1: 좀 샘났어요. 그분들의 연기를 맨 앞에서 가장 먼저 그 지켜볼 수 있다는 건 좋은 직업이다. 영화
0: 정말.
1: 감독이란 그런 의미에서 좋은 직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진짜 고생하는 게 변요한 배우예요. 요거 하나만 여쭙고 이제 세 번째 신청곡을 들을 텐데 변요한 씨가 연기하는 역할은 어쩌면 배우 입장에서도 좀 마뜩치 않아 할수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캐릭터를 어떠한 선에서 어떻게 좀 영화에 담아낼까에 대한 감독님의 고민도 있었을 것 같고 가해자를 영화에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담아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0: 저는 이번에 시나리오 쓸때그 백상현 캐릭터 가장 어려웠었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주변에 그런 인물이 없고 그래서 백상현 관련해서 자료 조사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백상현 캐릭터를 만들 때 접근했던 접근 방식 자체가 뭐였냐면 이 캐릭터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이 캐릭터가 어떤 범죄자 유형의 전형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표성을 가지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참고한 게 충동형 범죄자 네, 기사나 묻지마 범죄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자료 조사를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났던 그 유형들을 되게 참고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왔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좀 답답했던 거는 다른 인물들은 뭔가 제가 좀 다가갈 수 있고 배우분들이랑 이야기 나눌 때 아, 이 인물이 왜 그렇게까지 가는가를 좀 깊이 있게 뭔가 심도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아, 백상현 캐릭터는 내가 이걸 어떻게 접근해? 그러니까 배우분들한테 제가 어쨌든 현장에서 디렉팅을 해야 되고 같이 이 캐릭터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지고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보고 그냥 제가 공부한 거를 이 캐릭터에 넣어서 만들었다 보니까 아,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 역할은 어쩌면 배우분이랑 진짜 많이 이 역할을 맡으실 분이랑 진짜 얘기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 또 제작사 대표님이 또 공덕을 많이 쌓으셔서
1: 네.
0: 그 덕에 이제 변요한 선배님 배우님이라는 굉장히 이 대어가 저희 대어라는 그 표현을 제가
1: 대요.
0: 감히
1: 네. 월척이.
0: 아 그렇죠 이제 믹 걸려 드신 거고 근데 선배님이 해주신다고 했을 때 진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 예? 이걸 해주신다고? 왜냐면 너무 모든 걸다 갖춘 분이셨거든요. 카리스마, 열정 그리고
1: 잘생김.
0: 도발적인 딱 하나 유일하게 걸리는 게 잘생김이었습니다. 왜냐면 나올 때 반하면 안 되니까 나올
1: 그렇죠.
0: 때 겁을 먹어야 되는데
1: 네.
0: 나올 때 관객분들이 멋지다고 생각하실까 봐.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가 딱 걸렸지만은 그것도 선배님이랑 잘 절충했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저랑 이렇게 캐릭터에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딱 규정을 하셨어요. 저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딱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 많은 걸 생각하고 있지 않다. 얘는 그냥 경주를 죽인 이유는 내 눈앞에 나타나서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왜 네가 나타나? 그러니까 본인은 모든 사고하는 방식이 다 철저히 자기중심형 인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접근해 보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됐거든요, 저한테. 아, 이 인물은 정말 그러겠다. 우리가 되게 수많은 범죄 그 관련 케이스를 보면 보통 복수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가해자들이 합니다. 나 출소하면 너한테 복수할 거야. 너
1: 맞아요.
0: 때문에 내가 형량 많이 받았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되게 많이 따왔거든요. 근데 딱 요한 선배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 이거다. 근데 내가 너무, 어쩌면 너무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올리비아 딘 좋아하세요?
0: 제가 사실 몰랐는데, 이 노래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1: 다이브란 곡.
0: 네.
1: 네. 이 노래는 언제 어떻게 듣고 그냥 좋아하시게 된 건가요?
0: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계속해서 이렇게 음악을
1: 네.
0: 틀어놓으면 뜨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야간 촬영을 마치고 경주에서 그 무덤가 그 추격 액션이었습니다.
1: 네.
0: 그거를 찍고 이제 집에 아까 그러니까 숙소로 귀가하려고 하는데 너무 잠이 와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딱 들었는데 그때 나온 음악이 이 네. 다이브라는 음악이었고 그래서 그때 저 멀리서 되게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 되게 빵 뚫린 도로를 그 새벽 도로를 제가 가면서 몸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 노래가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저한테 이 노래는 저한테 다시 그 경주기행을 촬영했던 2년 전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영화 음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음악을 시청했습니다.
1: 김미조 감독님의 세 번째 신청곡 올리비아 딘의 다이브 듣고 이야기 조금 더 나눌게요.

0: 매직아워 스페셜 F 오늘은 경주기행의 김미저 감독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경주라는 곳이 장소가 등장하지만 전체적인 설정을 보면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이를 가슴에 묶고 살아가는 엄마가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수많은 실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건들도 이 영화를 만드는데 무의식적으로나마 어떤 감독님께 영향을 끼친 걸까? 이런 궁금함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1: 사실 우리가 되게 그간 사회적인 재난들이 되게 반복되어 왔잖아요. 네. 저는 반복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 유가족분들이나 그런 일을 겪으신 생존자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아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하는데
0: 늘 그렇게 꼭 이야기가 나오죠.
1: 그 얘기를 꼭 하세요. 네. 아 진짜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0: 저는 되게 그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매 인터뷰를 보면 이게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는 그 사건들이 굉장히 반복되었어요. 저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분노도 있고 절망감도 있고 안타까움 그 끝에는 저도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이런 비극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사람인 제가 만든 작품이 경주기이기 때문에
1: 네.
0: 제 시각과 사회를 보는 시선이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스포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영화의 엔딩은 영화를 처음 만들기 전부터 마음속에 정해둔 엔딩이었나요? 처음부터 이 영화는 그 순간을 위해 달려가는 이야기가 될 거야라고 마음먹은 엔딩이 지금 우리가 극장에서 만나는 엔딩의 형태로 담겨 있나요?
0: 사실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엔딩은 조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1: 아,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0: 그치만 클라이막스에 대해서는 단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고요. 그걸
1: 네.
0: 처음 썼을 때부터 장면이었고 정말 영화의 마지막 장면만큼은 진짜 고민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 이야기가 과연 어디에 도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창작자로서 계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무엇보다도 저는 그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본 사람에게 무엇을 어떤 감정이든 말이든 무엇을 줘야 하는가. 근데 그게 질문으로 던지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뭐 약간 이런 것보다는 아,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게좀 담긴, 그런 소망들이 담긴 게 제가 갈매기도 그랬고, 경주기행도 그랬고, 다 그냥 그 저의 소망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1: 제가 이 영화를 친절한 금자씨를 태우고 달리는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고 이야기했던
0: 맞아요.
1: 건 마지막까지 그 영화의 무게감을 잃지 않으면서 가볍게 달려가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거를 왜 잘하지? 뭐지? 하면서 영화를 보는 한 명의 관객으로서 영화 보는 그 순간을 정말 즐겼거든요. 그리고 즐기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서 할수 있는 얘기거리를 이렇게 또 선물로 안겨주는 엔딩이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제가 그 어느 지면에도 썼던 말이지만 땅을 파서 시체를 묻는 사람이 있지만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땅 파서 시체 묻고 끝나는 영화. 그게 일종의 좀 장르적인 어떤 클리셰의 스릴러라고 한다면 이 영화는 우물을 파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물 안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건져 올릴지는 영화를 본 사람들마다 다르지 않을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차기작은 그럼 매드맥스나 아니면 오디세이 같은 영화가 되는 걸까요? 감독님께서 매드맥스나 오디세이 같은 영화 꼭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둔 아이템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좀큰 영화?
0: 전 당연히 바로 매드맥스를 찍고 싶으나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 매드맥스를 찍기 위해서 일단 승합차로 한번 달려보신
0: 그렇죠.
1: 건가요?
0: 일단 테스트 주행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 많은데 되게 생각했던 이야기들 제가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비물 굉장히 좋아하고
1: 네.
0: 그런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약간 저의 진짜 영화적인 지향점은 들끓는 에너지로 가득한 영화를 만드는 게제늘 지향점인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딱 보고 나면 아, 마음이 편안해. 이게 아니고 우리 딱그 뭔가 되게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고 났을 때 우와 하는
1: 네.
0: 그런 감정을 뭔가 영화로 주고 싶다라는 욕망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1: 네.
0: 걸로 가득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저의 궁극적인 언젠가 한 번은 그런 영화 만들어 보고 싶다가 궁극적인 지향점이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들은 사실 뭐 사이비 소재도 있고 그리고 여자 교도소 소재도 있었고 뭐 복부인들 이야기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는 같은 자장 안에서 머무는 영화는 또안 만들고 싶거든요. 제가 만들었던 영화의 자장 안에 있는 영화가 아니고

0: 조금 더 넓히고 싶다? 나라는 사람이 갈수 있는 방향과 넓이? 부피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가 좀더 넓어지는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요.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안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 관객 역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기대하게 될 거예요.
0: 네.
1: 경주기행을 보게 되는 관객이라면.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는

0: 망설이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가 사실은 이제 복수극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복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또 그 안에 또 지독한 사랑을 좀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보고 지극히 또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1: 여러분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이 영화 멜로 영화라고. 영화 멜로 영화입니다. 경주기행. 주변에서 스릴러라고 해도 속지 마세요. 영화 멜로 영화입니다. 마지막 신청곡이 케비노의 크레이지입니다. 네, 왜 이 노래죠?
0: 아, 제가 이게 경주기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음악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원래 DP.
1: 네네, 네, 맞아요.
0: DP OST인데 이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경주기행 신화를 집필하다가 좀 답답할 때 전 산책을 좀 하거든요. 그 산책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음악입니다.
1: 케비노의 크레이지. 네. 김미정 감독님의 신청곡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럼 빨리 또 차기작 만드셔서 그때까지 제가 여기 버티고 있으면 네.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빨리 오겠습니다.
1: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김미조 감독님의 마지막 신청곡 케비노의 크레이지입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네.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미래상 트렌.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30일 03시 1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예뻐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0: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1: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경보 이안천 상주시 이안교. 문의사항은 낙동강 홍수통제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에는 밖에 나갈 일이 없으면 목 늘어난 티셔츠 차림으로 하루를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목 늘어난 티셔츠는 왜 이렇게 우리한테 편안함을 주나?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요. 일단 목 부분이 늘어나서 답답함이 없고요. 너무 많이 입고 그만큼 세탁도 많이 해서 섬유 자체의 뻣뻣함이 사라져 몸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먹다가 뭘 묻혀도 이리저리 굴러서 구겨져도 큰 타격이 없다는 것도 한몫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쩌면 우리는 그 유물 같은 티셔츠를 꺼내 입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 이 옷 입으면 나 진짜 쉬는 거야. 건드리지 마. 어떠세요? 우리 빵그리 분들도 지금 각자 나만의 쉬는 시간 전혀

8월 30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마룬5의 썬데이 모닝이었습니다. 아, 다들 한벌 있지 않으신가요? 애착옷이라고 하잖아요. 이 애착옷. 내 몸에 딱 맞게 장착이 된 그런 옷. 이 옷들은 찢어져도 못 버리죠. 버린다고 해도 아, 조금만 더 하다가 거적대기 너덜너덜해지죠. 그런데 그런 옷들이 왜 그렇게 편한 걸까요?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 찾아오거나 그러면은 좀 난감하다 싶을 것 같으면서도 절대로 버리지는 못하는 그런 옷들. 그런 옷들이 많아야 또 집에서도 편하게 있을 수 있죠. 네, 매주 일요일은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죠. 김기영 작가님과

0: 나의 만남 준비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6: mattress. Best sleep.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 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 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아침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김경 작가님 어서 오세요.
6: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경입니다.
5: 네, 날씨가 아주 많이 덥기도 하고 비가 오락가락하기도 그쵸.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달력상으로는 바로 이제 9월이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6: 사실 9월이면 약간 가을 느낌이었는데 그쵸. 요즘은 9월도 더운 맞아요. 것 같긴 해요. 네.
5: 거의 한 10월 초까지 덥기도 그쵸, 하니까요. 그쵸, 작가님은 그쵸. 오늘 복장도 거의 한여름처럼 입고 오셨어요.
6: 아, 너무 더워서 오늘 시원하게 네, 시원한 반바지까지 입고 왔습니다.
5: 올여름 이걸 좀 했어야 됐는데 못했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휴가 다녀오셨어요?
6: 휴가를 한번 다녀오긴 했어요. 바다를 다녀오긴 했는데 우와. 저는 사실 그 계곡 감성도 좋아하거든요. 올여름 계곡을 못 가봤네요.
5: 계곡에서 뭐 맥주 한 잔.
6: 그렇죠. 네. 삼계탕 이렇게
5: 맞네요. 삼계탕 네. 백숙.
6: 아 그걸 못 해봤네요. 생각해보니까.
5: 하긴 저도 계곡을 안 간지는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6: 그렇죠.
5: 5-6년 넘은 것 같은데.
6: 아 그렇게 오래됐네.
5: 네. 계곡하면 저는 왠지 그 벌레에 대한 인상이 좀 강해가지고.
6: 아 맞아요. 그렇죠.
5: 네, 좀 쉽게 못 가게 되더라고요.
6: 아무래도 좀 목이 좀 뜯기고 네, 오는 게 네. 또 계곡 감성이죠.
5: 아, 또 그 감성의 맛이 있기는 한데 저도 오랜만에 또 생각이 나네요. 네. 자,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라디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할 주제는 뭔가요?
6: 네,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주제는 앵콜 맛집 클래식입니다. 네, 저희가 작곡가 집중탐구 꽤나 오래 이어간 것 같아요.
5: 맞아요.
6: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좀 다른 주제로 한번 환기시켜볼까 합니다.
5: 네.
6: 영디는 뭐 클래식이 아니더라도 공연 같은 거 혹시 자주 보러 다니시나요?
5: 아, 근데 생각보다 제가 저녁에 일할 때가 많고 또 그럴 때가 있어.

0: 가지고 미리 예매를 해야 되잖아요.
1: 그쵸, 그쵸. 그러니까
0: 그거에 대한 좀 압박감이 있어요. 아, 진짜 아쉽게도.
1: 또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0: 네, 네. 아, 그래서 아, 공연 예전에는 그래도 종종 갔었는데 못 간 지도 꽤 되기도 했네요. 작가님은 자주 가시죠?
1: 저는 아무래도 자주 갈 수밖에 없죠.
0: 그쵸.
1: 네, 자주 가는 편이고.
0: 아, 부럽네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또 공연 하나 다녀와서 아, 이 특집방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 본 겁니다.
0: 네?
1: 공연 끝나고 앵콜 이렇게 다 같이 외치는 장면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0: 당연하죠.
1: 그쵸?
0: 보긴
1: 예.
0: 봤는데 앵콜이라고 외쳐보고 싶네요.
1: 다음에 가게 되시면은
0: 네.
1: 이제 끝나고 꼭 한번 외쳐보시길 바라면서
0: 네.
1: 이렇게 마지막 곡이 끝나고 공연자가 인사할 때 관객들이 환호와 함께 외치는 소리 앵콜이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이 앵콜을 외치면 연주자가 다시 무대로 나와서 프로그램에 없던 곡을 이렇게 추가로 들려주는데 어떤 곡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0: 네.
1: 자,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이렇게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특별한 선물 이 앵콜에 담긴 이야기와 음악들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작가님 아카펠라 그룹 나린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1: 아, 그렇죠.
0: 이거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앵콜 곡을 염두해 두고 미리 좀 빼놓는 곡들이 있는지
1: 아.
0: 아니면 아, 정말 즉석에서 곡을 정해서 노래를 하시는지.
1: 보통 빼놓긴 하는 것 같아요.
0: 그럴 줄 알았어요.
1: 보통은 빼놓죠. 네. 앵콜로 저희가 자주 하는 곡들이 또 몇 개 정해져 있고
0: 네.
1: 그 곡들 중에서 아, 오늘은 뭐 연령대가 이러니까 이 곡 부르자.
0: 아~
1: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놓고 올라가는 편이긴 합니다.
0: 아, 아예 그런 니즈를 고려까지 해서 좀 하고 정해서
1: 그쵸,
0: 올라가시는군요.
1: 그쵸. 네.
0: 아, 근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앵콜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1: 아, 그러면 조금
0: 곤란한가?
1: 섭섭하긴 해요. 네.
0: 그러면은 안 나왔는 앵콜이라 소리가 안 나왔는데도 슬쩍 다시 나오신 적이 있으세요?
1: 아, 그러진 않죠.
0: 아, 정말요?
1: 아, 그러진 않죠. 그러면 약간 서로 민망해지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 아, 오늘 앵콜 안 나왔네. 뭐가 좀 별로였나 이렇게 섭섭해하면서 예, 끝납니다.
0: 네. 아, 아쉽네요. 뭐가 됐든 어느 공연을 가든 앵콜은 무조건 외치는 걸로.
1: 그렇죠.
0: 네,
1: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네. 자, 이렇게 앵콜은 프랑스어로 다시, 여전히, 뭐 한 번 더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의 앵콜은 사실 공연이 모두 끝난 뒤 연주자가 준비한 약간 보너스 곡을 들려주는 것이 일반적이 됐는데요. 하지만 과거의 앵콜은 또 달랐습니다. 이 관객들이 그날의 프로그램 중 마음에 든 곡이나 악장이 있으면 이렇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 그 곡을 한 번 더 연주해달라고
0: 아.
1: 요청했던 것이 원래의 앵콜이었어요.
0: 같은 곡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오페라에서도 마음에 든 아리아를 다시 불러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흔했고 때로는 한 공연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같은 곡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정규 프로그램이 끝난 뒤 이 관객의 박수에 화답해서 짧은 곡을 추가로 들려주는 지금의 앵콜 문화가 자리 잡힌 것이고요.
0: 그렇군요.
1: 네. 자, 앵콜에서는 보통 짧고 친숙하면서 분위기를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춤곡들이 사랑받곤 하는데 대표적으로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그리고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이
0: 아.
1: 또 앵콜로 자주 연주되곤 합니다.
0: 그쵸, 박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1: 그쵸,
0: 곡들이요.
1: 그쵸. 약간 흥겹게
0: 네.
1: 그날의 공연을 마무리하는
0: 네.
1: 그런 느낌인 거죠. 그중에서 가장 널리 연주되는 이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과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 번호 72번 중 2번 곡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오, 헝가리 무곡은 익숙해요. 헝가리. 이건 알겠는데 슬라브 무곡에서 슬라브도 그럼 국가인가요?
1: 슬라브는 특정 국가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동유럽과 중부, 동부 유럽에 이렇게 걸쳐 있는 여러 슬라브계 민족과 문화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드보르작이 체코 출신인데 체코를 비롯한 슬라브 지역의 민속적인 분위기와 춤의 리듬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이어서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 번호 72번 중 두 번째 곡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0: 바람새 헝가리 무곡 5번에 이어서 더보라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 번호 72번 중 2번 곡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1: 네.
0: 이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듣고 나니까 슬라브 무곡이 새삼 장엄하고 아, 그렇죠. 무겁고 굉장히
1: 조금 더
0: 네, 낮게 네, 느껴지네요.
1: 맞습니다. 네, 그렇죠. 헝가리가 이 집시들의 선율이다 네. 보니까 집시 특유의 어떤 그런 광적인 에너지 같은 것들이 좀 더 돋보였죠.
0: 그렇죠. 슬라브 무곡은 조금 더 우아한 느낌이 그쵸, 그쵸. 좀 강했던 것 같고요.
1: 네.
0: 근데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 공연장 가면 막 흥겹고 에너지가 강한 곡이 끝나면 박수 치고 그러면서 앵콜 앵콜 외치고 그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또 간혹 어떤 공연은 좀 잔잔하고 좀 차분하게 끝마치는 그런 공연들이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때도 약간 아 앵콜 분위기 괜찮나 뭐 싶을 것 같기도 해요. 어때요?
1: 그때도 앵콜 외치셔도 괜찮고요.
0: 상관없나요?
1: 네. 근데 이제 약간 그 여운을 함께 즐기다가 박수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박수 먼저 이제 보내고
0: 네.
1: 연주자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거든요. 다시 나왔을 때
0: 인사하러 그때, 일단 나오는
1: 그렇죠, 그렇죠.
0: 거죠.
1: 인사하러 나왔을 때 앵콜을 외치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0: 아, 바로 그냥 앵콜 외치지 말고 그냥
1: 그쵸,
0: 조금
1: 그쵸.
0: 더 분위기를 여운을 남겼다가
1: 그쵸.
0: 다시 만약에 그 연주자가 나오면 그때서야
1: 네.
0: 앵콜.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항상 그 분위기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1: 아, 맞아요, 맞아요.
0: 클래식도 그렇고 네. 특히 중요하죠.
1: 조금 있을 수밖에 없죠.
0: 네, 네. 네. 또 하나 알아가네요. 앵콜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죠. 다음으로 준비해 주신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다음으로 준비해 본 곡은 라데츠키 행진곡이라는 곡인데 그 전에 이 앵콜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공연도 하나 있어서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0: 네.
1: 매년 새해 첫날 열리는 이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 음악회가 있는데요.
0: 네.
1: 이 공연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이 마지막 앵콜로 연주되는 것이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0: 이거 한번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이 매년 공연의 앵콜이 라데츠키 행진곡인 거죠.
0: 네.
1: 특히 이 곡이 시작되면 관객들은 음악에 맞춰서 일제히 박수를 치고 지휘자는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뒤돌아서 이렇게 객석의 박수까지 크고 작게 조절하면서 유쾌하게 지휘하는 것이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0: 네.
1: 클래식 공연에서 연주 중 박수를 치는 건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 빈필 신년 음악회에서 이 곡에서만큼은 얼마든지 쳐도 되겠습니다.
0: 네.
1: 자, 라데츠키 행진곡은 1848년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오스트리아 제국의 육군 원수였던 요제프 라데츠키 장군에게 헌정한 행진곡인데요. 힘찬 리듬과 누구나 금세 따라할 수 있는 경쾌한 선율이 특징이어서 이렇게 특별히 또 제가 박수 소리가 함께 들어간 라이브 연주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좋네요.
1: 네.
0: 아까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눈치와 타이밍을 얘기했지만
1: 그쵸.
0: 이 곡에서도 박수를 쳐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가도
1: 네.
0: 아 언제 치지? 그 타이밍 내가 먼저 치기는 좀 싫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그때는 이제 지휘자를 잘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지휘자가 이렇게 관객 쪽을 바라보거나 이렇게 박수를 유도하려는 듯 이렇게 손짓을 보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음악에 맞춰서 힘차게 박수를 보내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겠죠.
0: 네. 특별히 오늘은 박수 소리가 들어간 라이브 연주로 함께 하니까요. 그 박수 소리 맞춰서 같이 그렇죠. 박수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사실 거의 바로 박수를 치거든요.
0: 아,
1: 이곡 같은 경우에는. 네.
0: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1세 라데츠키 행진곡입니다.

0: 네, 클래식한 라디오 이번 주에는 작곡가 집중탐구 잠시 쉬어가고요. 앵콜 맛집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요.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이었습니다.
1: 네. 네,
0: 갑자기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이거는 이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전통인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 리스트에 없어.

0: 도 되는 거겠죠? 보통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네네네. 오늘 이런 곡들 연주하겠다. 근데 네. 이 곡이 그 리스트 안에 포함돼 있을까 안 포함돼 있을까?
1: 보통 앵콜 곡은 포함시키지 않는 게 그쵸. 일반적이긴 하죠. 네. 근데 이 곡은 워낙 상징적이어서 그쵸. 리스트에 그래도 아마 포함돼 있지 않지 않을까요? 앵콜 곡은 네, 리스트에는 따로 적어두지 않기 때문에.
0: 그렇군요. 갑자기 또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상징적인 곡을 앵콜 곡으로 이제 빼놨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앵콜이 안 나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1: 근데 이 빈필 신년 음악회에서는 사실 앵콜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관객들도 이걸 알고 가기 때문에. 네. 무조건 나오죠, 사실. 네. 네.
0: 알겠습니다.
1: 엄청 당황스럽긴 하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우리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해오던 건데, 안 나와?
1: 안 할 수도 없고. 네.
0: 그럴 일은 없겠죠. 네. 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곡 소개해 주세요.
1: 네, 자 이렇게 본 공연에서 긴 협주곡이나 소나타를 연주한 연주자들은 앵콜에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묵직한 작품에서 벗어나 짧고 화려한 소품곡을 선택해서 자신의 기교를 마음껏 보여주는 겁니다. 관객들에게 익숙한 선율이나 빠르고 신나는 곡을 앵콜로 고르면 이 공연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또 달아오르기도 하는데요. 연주자에게는 본 공연이 끝났으니 긴장을 내려놓고 이렇게 자유롭게 즐기는 시간이 될 것이고 네. 관객들에게는 본 공연에서 보지 못한 연주자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나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올린 앵콜곡으로 사랑받는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비토리오 몬티라는 작곡가의 차르다시라는 곡인데 네. 애수어린 느린 선율로 시작하지만 이내 숨가쁘게 질주하면서 화려한 바이올린 기교를 쏟아내는 곡으로 유명합니다. 느림과 빠름을 오가며 집시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몬티의 차르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이 차르다시라는 말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1: 이 헝가리의 전통적인 춤을 뜻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집시 음악, 집시 춤곡 중에 또 하나예요. 느린 부분과 빠른 부분이 대비되는 것이 특징이고 이렇게 천천히 시작해서 조금씩 빨라지다가 굉장히 빠르게 속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몬티의 차르다시를 들을 때는 이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라가시면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속도에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몬티의 차르다시 감상하시죠.

0: 네, 먼티의 차르다시 함께 하셨습니다.
1: 네.
0: 근데 보통 우리가 앵콜이라고 하면은 왠지 본인한테 안전한, 뭐 편한, 익숙한 이런 곡을 꼽을 것 같은데 이 기교라는 게 어떤 본인의 어려운 하나의 기술을 뽐내는 거잖아요.
1: 그쵸.
0: 이것도 연주자들한테 하나의 도전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런 곡을 고른다는 게 이제 어떤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1: 자신 있다는 거죠.
0: 아, 네.
1: 확실히 멋지네요. 이런 기교적인 테크닉적인 곡을 앵콜로 선보인다는 거는 약간 부담도 내려놓고
0: 네.
1: 내 기교도 기교대로 보여줄 수 있고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작용을 하겠죠.
0: 실력이 이제 난 뒷받침이 된다.
1: 그쵸,
0: 이런
1: 그쵸.
0: 것도 할 수 있다. 네.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이군요.
1: 맞습니다.
0: 네. 근데 앵콜곡이 꼭 빠르고 경쾌한 곡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잔잔하게 우리 이렇게 끝냅시다 하면서 아름다운 선율을 하나 남기고 조용히 무대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습니다. 이 앵콜이라고 해서 꼭 빠르고 화려한 곡만 연주하는 건 또 아닌데요.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른 이 공연의 마지막에 조용하고 서정적인 곡을 골라서 이렇게 긴 여운을 남기는 연주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기교보다 조금 편해진 분위기에서 관객들과 마지막 어떤 감정적인 여운을 같이 나누는 느낌인 거죠.
0: 네.
1: 저도 약간 이런 앵콜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0: 의외인데요.
1: 네, 뭔가 이렇게 차분한 선율의 앵콜곡을 듣고 있으면 되게 이렇게 아 오늘 연주 진짜 좋았다. 약간 조금 더 깊게 남는
0: 감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군요.
1: 그렇죠.
0: 네. 네,
1: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선호하는 것 같고 근데 약간 이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확실히.
0: 그렇죠. 네.
1: 그래서 같은 공연이라도 어떤 곡을 연주자가 앵콜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객석을 나가는 순간의 기분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작가님도 만약에 앵콜 곡을 한다 그러면은 잔잔한 곡으로 하세요? 공연 때?
1: 그런 공연도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 나린의 단독 공연을 한다.
0: 네.
1: 뭐 한 시간짜리 단독 공연이다. 행사가 아니라 공연이다. 라고 하면은 저희는 좀 잔잔하게 마무리하는 편도 맞는 것 같아요.
0: 네. 축제를 많이 또 가시잖아요.
1: 그렇죠. 축제는 무조건 신나는 걸 해야 돼요. 축제나 행사는
0: 네. 네,
1: 무조건 신나게 해야 되고 뭔가 저희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더 잔잔하게 저희의 스토리가 담긴 앵콜 하는 음악이 또 있는데 비트랑 베이스 없이 다섯 명이 다 목소리로 노래하는 곡이 하나 있거든요. 그 곡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0: 그런 게 의미가 또 있겠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실제로 피드백도 되게 괜찮았고요. 관객들. 그래서 좀 자주 그렇게 하는 같습니다.
0: 네.
1: 네. 자, 이렇게 잔잔한 앵콜에 어울리는 곡이 바로 리스트 작곡가의 사랑의 꿈 3번 오늘 한번 준비해봤는데 시에 곡을 붙인 가곡이 원곡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동안 마음껏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율 사이로 격정적인 순간이 피어올랐다가 다시 잔잔히 사라지면서 오래도록 여운을 남겨주는 그런 피아노 곡입니다.
0: 네, 그 여운 함께 느껴보시죠. 리스트 사랑의 꿈 3번입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액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6: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7: 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이었습니다.
8: 네.
7: 아, 왠지 이런 분위기가 생길 것 같아요. 보통 신나는 곡으로 끝나면 이렇게 일어나서 나갈 때도 이렇게 박차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곡이 만약에 앵콜곡이다 그러면 그 여운을 느끼면서 천천히 일어나고 좀 천천히 걸으면서 이제 고내면서 가는 거죠. 곱씹으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 맞아요. 공연이 어땠지 하면서 그렇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8: 맞습니다.
7: 네, 느낌이 완전히 다르군요. 네, 이렇게 해서 클래식한 라디오 앵콜 맛집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목처럼 한 곡 한 곡 들을 때마다 본능적으로도 앵콜을 외치게 되는 그런 곡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오늘 궁금한 게 좀 많네요. 앵콜은 몇 곡까지 할 수가 있는 건가요?
8: 아, 이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정해진 횟수

0: 횟수는 일단 없습니다. 예, 정해진 횟수는 따로 없는데 일반적으로 한 번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두세 번 한다고 해도 진짜 많이 하는 느낌이죠. 예,
1: 단독 콘서트인데도 그럴까요?
0: 단독 콘서트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독 콘서트야말로 그냥 진짜 마음대로죠.
1: 그쵸. 예. 내가 원하는 데까지 그쵸. 내 체력이 되는 데까지 예. 하는 거겠죠.
0: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곡 내지 두 곡 정도 준비하는데 두 곡 끝나고도 또 앵콜이 나오면 그 즉석에서 또 이제 얘기해서 또 하고 예, 그러기도 합니다.
1: 네. 네.
0: 그런데 이 1997년 BBC 프롬스 연주에서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키신이라는 피아니스트가 무려 7곡의 앵콜을 연주도 했는데요.
1: 네.
0: 당시 26살이었는데 프롬스 역사상 최초로 이 피아노 독주 리사이트를 열었고 공연이 끝난 뒤에도 관객들의 열광적인 환호가 멈추지 않아 계속 이 무대와 무대 밖을 오가면서 또 앵콜, 또 앵콜, 한 번 더 앵콜, 앵콜 그렇게 7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1: 그 앉은 자리에서 7곡이 아니고 한 곡 끝나면 인사하고 나갔다가
0: 그쵸.
1: 앵콜하니까 다시 들어오고 와서 다시 또 하고 나갔다 들어오고
0: 그렇죠. 그래서 그날 앵콜 연주만 한 시간을 했다고 해요.
1: 힘들겠는데요.
0: 힘들죠. 네. 대단한 거죠, 진짜.
1: 네. 네.
0: 그래서 이렇게 앵콜에 사실 정해진 개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이 프롬스 연주 그날 세 번째 앵콜로 연주된 곡이 바로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라는 곡인데요. 작은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목처럼 높은 음역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닮은 이 선율과 쉴 새 없이 건반을 오가는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키신 음원이 있으면 제가 한번 구해보려고 했는데 키신 음원이 찾았는데 없는 건지 제가 못 구한 건지 못 구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또 다른 거장인 피아니스트 랑랑이라는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감상하면서 오늘 클래식한 라디오 한번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앵콜이라는 게 한 곡 더 듣고 싶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우리 이 분위기를 함께 즐기고 싶다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공연을 보는 사람들한테도 그렇지만 공연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큰 기쁨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0: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1: 네. 네. 저도 지금 작가님한테 앵콜이라고 외치고 싶은데
0: 시간이 허락되나요?
1: 시간이 아쉽게도
0: 그렇죠.
1: 네, 시간이 예. 허락되지 않네요. 저희는 정해진 시간이 딱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언젠가 한번 외쳐볼게요.
0: 좋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끝곡으로 리스트 라 캄파넬라 함께 듣겠습니다.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0: 저는 김기영이었고요.
1: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는 숙취 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아시나요? 배우 한석규 씨와 심은아 씨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잖아요. 8월이 가지는 생명력 넘치는 기운과 크리스마스가 주는 설렘 가득한 이미지가 만나서 제목만으로도 뭔가 특별하고 기적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제 8월도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도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기대되는 일이 하나쯤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것도 치팅데이가 있기 때문이고 회사를 다닌 것도 월급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난다든지 나를 기분 좋게 해줄 선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덥고 습한 여름 도대체 언제 끝나나 싶었지만 2026년 8월의 주말 벌써 끝이에요. 오늘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나만의 작은 크리스마스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8월 30일 일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첫 곡 아이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듣고 왔어요. 또 이 크리스마스 송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이 여름에 들으니까 기분이 또 색다르네요.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를 제가 이때는 저도 이제 어릴 때라 영화관 가서 보지는 못했고 한참 지나서 그 TV에서 방영해 줬을 때 그때 봤던 것 같은데 좋았던 것 같거든요. 다시 봐야겠다. 다시 지금 보면 딱 좋을 것 같아. 군산에 있는 초원사진관이 이제 유명해졌죠. 사진관 자체가 이제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제 네컷으로 나눠 찍는 그 무인 사진관은 너무 많아졌고 바로 옆에도 계속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증명사진 찍으러 들어가는 사진관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도 사실 약간 씁쓸한 마음이 있기는 있어요. 아날로그 감성은 그 감성대로 쫙 또 유지를 해주었으면 하는 욕심인가요? 그런 것들도 아직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라디오가 그래서 소중합니다. 라디오 언제적부터 우리의 감성을 책임져주는 매체입니까? 그 라디오를 함께 쫙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일요일에 찾아주신 여러분들 낭만있게 오늘 아침 꾸며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0: 그렇습니다. 일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아침의 행복 어제 이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스포츠 영웅들의 인생을 들어보겠습니다. 관종석 1열 MBC 김태원 스포츠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3, 4부는요. 특별한 게스트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싱어게인 시즌 2 우승자예요. 가수 김기태 씨와 기태 뮤직 함께 할 겁니다. 기태 씨가 저랑 동갑이라서 친구로 지낼 법한데 자주 못 만났어요. 지인들도 많은데. 이따가 특별한 라이브 아침에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1000번은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자 따라해 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3: 4만원
1: 생산관리
3: 사업성도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 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 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6: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7: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6: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8: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 마스 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박미령님이 테디 저는 식집사예요. 식물 집사예요. 식물 돌보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분명 처음 들였을 때는 잘 자랐었는데 왜 점점 시들시들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식물 키우기 너무 어렵네요. 그래도 정성껏 키우다 보면 다시 기운을 차리겠죠? 하셨어요. 저도 이 재능이 없습니다. 식집사 재능이 저도 없어요. 싱싱하던 것들도 저 곁에 오면은 애들이 우울증 걸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희 부모님은 명의예요. 명의. 정말 거의 죽었다 생각했던 것도 어떻게든 살리고 싱싱한

예, 쫙 합니다. 아버지의 예, 명의 강의를 좀 들어보면 식물도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 애정으로 보면 안 되고 얘가 진짜 잘 있나로 봐야 된다고 예, 해야 합니다. 많이 이제 식물을 상하게 하는 데는 물을 안 줘서보다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내 사랑이 너무 과한가 그 마음 너무 예쁜 거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잘 밸런스 잡아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유, 사랑을 나누는 그 넉넉함은 너무 좋네요.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의 행복 함께하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해집니다. 사소한 이야기 좋아요 나누고 싶은 일상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윈터의 솔로곡 신곡이에요. 여름의 속도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갈게요.

윈터의 신곡 너무 좋네요. 여름의 속도 듣고 왔습니다. 아침에 행복 어떤 이야기들이 도착했는지 본격적으로 달려봅니다. 5330번님 시댁에 가족들 모두 모여서 참깨 털기를 합니다. 더운 날씨 탓에 벌레가 너무 많아서 참깨 털다가 제정신까지 털려온 들 올 듯합니다. 테디가 힘 좀 주세요. 좀 부럽지 근데 갑자기. 너무 고될 것 같긴 한데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부모님 시댁에 이제 모여서 어르신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노동을 함께 해준다는 것. 노동 끝나면 또 만난 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 진짜 식구다 식구. 벌레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날파리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너무 부럽고 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행복이 보이네요. 부러워요. 6894번님 쉬는 날이라 잠이나 많이 자려고 했는데 습관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알람도 안 맞췄는데 아침 7시 되니까 눈이 번쩍 떠지네요. 그래도 덕분에 오늘도 굿모닝 FM과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성실이 진짜 오래오래 습관이 성실함으로 잘 자리를 잡힌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직업병으로 늦게 자거나 낮잠을 자도 일어날 때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긴 해요. 늦었나? 이렇게. 그게 이제 직업병으로 생긴 게 있지만 그렇다고 꼭 막 저는 이제 6시나 5시 50분쯤 기상하는데 그때마다 눈이 떠지진 않거든요. 저는 잘 자요. 근데 일어날 때마다 놀라긴 하지. 저보다 한 단계 더 성실한 분인 것 같아요. 박수 보냅니다. 자, 제니의 Less Than a Lover 들으시고 돌아올게요.

보이즈의 넥타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제니의 Less Than A Lover였습니다. 굿모닝 FM입니다. 아침에 행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휘준 아나운서 지나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들어와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하면 이게 출연료 나가죠. 예, 그냥 보내겠습니다. 4554번님이 저희 큰딸이 서울 살거든요. 근데 청소를 좀 해달라고요. SOS를 쳐서 불려갑니다.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기분이에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즐겁게 불려갑니다 하셨는데 저 어디에서 어디에 계신데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에 계신데 서울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는 안 할 거고 겸사겸사 뭐 지방에 계시다면 청소 뭐 도와드리고 맛있는 맛집 같이 또 데이트 가시고 하면 되죠. 이렇게 큰딸과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6197번님이 일산 사는 주부예요. 9월 5일 줌바 댄스로 경기도 체육대회 나가요. 오, 그래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엄청나게 연습하고 있어요. 우승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샌디 크루 파이팅! 줌바 댄스가 저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한 번. 그냥 사실 저희 이제 좀 댄스 DNA가 있어가지고 줌바 댄스 정도요? 막 하면서 이제 했다가 10컵 했습니다. 난도가 높던데요. 생각보다 높아. 이걸 또 대회 나갈 정도면 얼마나 또 수준 있는 줌바 댄스를 하시는지 응원합니다. 샌디 크루 화이팅!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들으시고 MBC 김태훈 기자와 관중석 1열 시작할게요.

0: 하지 말긴 듯 소리 질러 저 멀리 끝없이 날아오를 듯 힘껏 뛰
1: MBC FM for you.
2: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결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과정은 이야기로 남는다.
1: 스포츠 영웅들의 뜨거웠던 인생을 두 귀로 직관해보는 시간.
0: 관중석 1열. 영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땀과 눈물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들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0: 예, 기자님은 어렸을 때 스포츠 물론 좋아하셨을 텐데
2: 네네.
0: 스포츠 만화도 많이 보셨어요?
2: 아, 열심히 봤죠.
0: 아, 진짜?
2: 아, 열심히 봤죠.
0: 뭐 어떤 작품 좋아하세요?
2: 저는 쿠로코의 농구도 좋아했고
0: 쿠로코의 농구?
2: 하이큐도 좋아했고
0: 약간 2세대 라인이네요.
2: 그렇죠.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약간 하나 지난 세대.
0: 그러니까 하나 지난 세대네. 네. 슬램덩크 뭐 이런 게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슬램덩크, 다음 세대네.
2: 슬램덩크도 근데 좋아했어요. 워낙 또 명작이니까. 또 농구도 그때 좋아했거든요.
0: 그래서 약간 키 작은 주인공이 활약하는 걸 좋아하시네요.
2: 어떻게 아셨죠?
0: 저는 맞아요. 만화 광이죠. 저는 다 봤습니다. 다
2: 맞습니다.
0: 봐요.
2: 네.
0: 키 작은 주인공이 예 대단한 운동 능력으로 예 키 큰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그런 걸 좋아하시죠.
2: 묘한 희열이 있죠.
0: 아, 희열이 있어 확실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츠 이야기하면 저희 끝도 없는데 오늘 또 스포츠 영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볼 건데 관중석 1열 오늘 스포츠 영웅 누구일까요? 기자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1: 1988년 5월 독일 레버쿠젠의 홈 경기장 1차전 0-3 패배. 2차전에서 두 골을 따라 붙었지만 패배를 눈앞에 둔 후반 36분 오른쪽 측면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머리로 강하게 내려꽂으며 극적인 동점골이 터집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서로 다른 두 팀에서 우에파컵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당대 세계 최고 리그였던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갈색 폭격기라는 별명을 얻었던 선수. 대한민국 축구의 위대한 선구자 차붐, 차범근입니다.
0: 박지성, 손흥민 선수 있기 전에 우리에겐 차범근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 관중석 1열 대한민국 축구에 살아있는 전설 차범근 선수에 대한 이야기 감독님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부터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챕터는 시대의 한계를 뚫고 독일 땅에 발을 내딛다입니다.
0: 아, 차범근 선수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1: 네, 1953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난 차범근은 농부의 아들로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0: 예.
1: 이 운동화가 제대로 없어서 고무신에 밀가루 배급포대를 찢은 헝겊을 감아 공을 찼다고 합니다.
0: 어호호.
1: 이마저도 없으면 맨발로 찼다고 해요.
0: 어머머.
1: 네, 맛있는 걸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던 소년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또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신체 조건과 탄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화산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뭐 축구, 핸드볼, 육상, 씨름 못하는 운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아버지께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스케이트를 사서 마을 저수지를 돌게 하면서 겨울에 하체 운동을 시켰다고 하고요. 이 여름에는 1시간씩 새벽에 달리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 나중에 이 차범근 선수의 굵은 허벅지가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0: 예.
1: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차범근 선수도 이때 몸에 밴 새벽 운동이 아버지가 본인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했을 정도로 운동선수로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0: 야, 이 허벅지가 얼마나 굵으셨냐면 그 운동 그 경기복 입은 거 다 찾아보면은 제가 입은 핫팬츠처럼 다 올라가 있습니다. 허벅지 쫙 붙어가지고 이게 쫙쫙쫙 올라가서 핫팬츠 돼 있어요. 아, 너무 멋집니다.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조건 아버지가 사실 다 만들어주셨네요.
1: 맞습니다. 차범근 선수는 축구를 시작하자마자 이 압도적인 스피드로 경기장을 누볐는데요. 이 고등학교 시절과 고려대학교 시절 이미 국내 무대는 그에게 너무 작았습니다. 만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최연소로 국가대표로 발탁됐고 1972년부터 78년까지 무려 118경기에 나서 55골을 기록하면서요. 세계 최연소인 24세 139일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 센츄리 클럽이라는 게 이 A매치 100경기를 뛴 선수를 칭하는 말이거든요.
0: 예.
1: 이 근데 24살에.
0: 말도 안 돼.
1: 말도 안 되는 기록이죠.
0: 진짜 말도 안 돼요.
1: 네. 당시에 대한민국이 축구 변방 중에서도 변방이었습니다.
0: 그렇죠.
1: 이 한국 선수가 축구의 본고장인 유럽에 진출한다는 게 감히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이었는데 이 차범근 선수의 괴물 같은 기량을 눈여겨본 서독 구단들이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1978년 다름슈타트에 입단해서 드디어 독일 땅을 밟았는데요. 이 곧바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 당시 공군 선수단 소속이었던 차범근의 복무 기간 문제를 두고 이 행정적인 차질이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다름슈타트에서 단 한 경기만 치르고 결국 입단 11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0: 어머나.
1: 이 복무 단축 문제였는데 결국엔 나머지 5개월의 복무 기간을 가득가득 채워서 만기 전역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다름슈타트와의 계약이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0: 아, 뭐 이해 못해주죠. 다른 나라에선.
1: 그럼요. 예, 하지만 차범근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복무를 마친 1979년 만 26살의 나이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 입단하며 본격적으로 분데스리가에 재입성하게 됩니다. 이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시선과 이 과연 아시아 축구 선수가 통하겠냐는 냉소 속에서 이 차범근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0: 야, 지금 이제 박지성, 뭐 손흥민, 이강인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게 70년대이기 때문에
1: 그쵸.
0: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나라 자체를 몰라요 세계에서. 그럴 때입니다. 88 올림픽 이전. 와, 이걸 세계로 간 선수가 바로 차범근 선수입니다. 다음 챕터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챕터는 분데스리가를 폭격한 차붐,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우뚝 서다입니다.
0: 과연 아시아인이, 아시아 축구가 통하겠냐라고 했는데 바로 통했쥬. 아, 기분 좋아. 이런 거 기분 좋아.
1: 아, 이렇게 변주를.
0: 예, 예.
1: 네, 입단 첫 해부터 차범근은 서구 사회에 그야말로 거대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100m를 11초대에 주파하는 폭발적인 스피드. 와.

0: 이 허벅지 아까 말씀드렸죠. 허벅지 둘레가 26인치에 달하는 압도적인 피지컬로 이 독일의 거구 수비수들을 몸싸움으로 튕겨내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상징적인 별명 차붐이라는 애칭도 이때 생긴 건데 이 차범근의 영업 표기는 붐근차입니다. 네. 근데 한국식 이름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근 가운데 근을 미들네임 정도로 생각하고 빼버린 거죠.
1: 예.
0: 그래서 붐차 독일식으로 차붐이 된 겁니다. 근데 골까지 펑펑 터뜨리다 보니까 이 붐이라는 팡팡 터지는 의성어와 맞물리면서 찰떡 같은 별명이 된 건데요. 예, 입단 첫 시즌 만에 팀을 우에파컵 우승으로 이끌었고 키커지 선정 분데스리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우에파컵이 지금으로 따지면 유로파리그의 전신 정도 되는 대회인데 지금 유럽 클럽 대항전의 최고 권위 대회는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그 한 단계 밑이 유로파리그고요. 근데 그러면 이 차범근 선수가 우승했던 이 우에파컵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보단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 유러피언 컵, 이 챔피언스 리그의 전신이거든요. 유러피언 네. 컵은 리그 우승팀만 나와서 소수끼리 경쟁을 했고 이 차범근 선수가 우승했던 우에파 컵은 이 우승팀 말고 우승을 놓친 강팀들이 모두 나와서 치르는 이제 좀 흥행이 좋았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의 유로파 대회 우승보다는 훨씬 더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4시즌을 뛰는 동안 매 시즌 10골 이상을 기록하면서 팀의 핵심이자 리그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1: 오, 어떤 거예요?
0: 이 프랑크푸르트 홈 경기에서 차범근이 골을 넣으면 당시 운동장 전광판에 차범근이라는 이름이 한글로 나왔는데요.
1: 와.
0: 네, 지금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그랬다고 해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게 1980년 독일에서 이 정도로 정말 차범근 선수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현지에서 이 전광판을 보고 당시에 파독 광부, 간호사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현지 교민들이 어허. 이 전광판을 보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1: 어떡해,
0: 합니다.
1: 어떡해.
0: 네, 반대로는 이제 차범근 선수를 향한 견제도 엄청났습니다. 너무 대단했으니까요. 이 정상적으로는 차범근 선수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거친 반칙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대표적으로 겔스도르프라는 선수에게 거친 태클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요추뼈가 부러지는 정말 심각한 부상을 당한 적이 있어요.
1: 아, 겔스도르프 진짜.
0: 그렇죠. 그 반응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의 파급력이 정말 대단했는데 방금 이 분노한 프랑크푸르트 팬들이 이 겔스도르프에게 당시 살해 위협을 가할 정도고.
1: 아유, 그럼 안 되지.
0: 그럼 안 되지만 너무 화가 나서.
1: 예.
0: 네, 구단도 이 고소를 준비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빌트 스포츠 신문 1면에 이 부상을 걱정하는 팬들에게 차범근 선수의 한글 자필 편지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 이 팬 여러분들 항상 성원해 주시고 건강을 기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경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한글이 독일 신문 1면에 실리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자신을 다치게 했던 선수를 그래도 용서하겠다라면서 고소를 취하해 이 훌륭한 인품도 현지에서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1: 경기만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글 해주고 하지 않아요. 차범근 선수가 진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서의 매력도 그렇죠. 여기 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유명한 영상 중에 차범근 선수가 분데스리가 시절에 대해서 언급했던 장면이 있는데 이거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컷으로 들어볼게요.
2: 예전에 분데스리가 뛰셨을 때 그때는 또 인종차별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을 거잖아요. 그때 좀...
3: 아닌데? 골 많이 넣는 거 좋아하던데?
2: 근데 원형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3: 너무 멋있어서. 경제할 차이는 그런 거.
1: 아, 원희 씨가 패배했네요. 이렇게 또 물어봤는데 약간 아닌데? 좋아해 주던데 잘하니까. 그렇죠. 멋졌습니다.
0: 이게 뭐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사실 은연중에 다들 드러나는 거잖아요. 뭐
1: 있죠.
0: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1: 없겠습니까?
0: 그럼 인종차별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물론 차범근 선수도 인종차별을 경험을 했겠죠.
1: 그렇지.
0: 당시.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 이제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컸다.
1: 멋져요. 이 마음가짐도. 아하, 좋습니다.
0: 네, 이후에 1983년 바이어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뒤에도 차범근 선수의 폭격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명장면이죠. 1988년 우에파컵 결승전입니다. 지금과 달리 결승전을 홈과 원정에서 각각 1, 2차전을 치러 합산하는 방식인데 이 스페인 에스파뇰을 상대로

0: 1차전 원정에서 0-3으로 패하면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서 2차전에 나섰습니다. 네. 후반 두 골을 따라붙으며 희망이 보이던 후반 36분 팀을 구하는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고요. 이 차범근의 동점골을 앞세워 연장전과 승부차기 끝에 레버쿠젠 창단 이래 첫 유럽대회 우승이라는 기적을 선사합니다. 이때가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이 중계 자료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 운동장 라인 밖에 이 벤치 앞에서 이 리포터들하고 이 카메라들이 당시 우승을 앞둔 에스파뇰 감독 앞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나 어떤 반응이 있나 마이크만 한 10개를 들이미는데 이 차범근 선수의 골이 터지니까 정말 감독이 이 허탈한 표정으로
1: 그걸 다 찍었어.
0: 아, 그게 이제 생생하게 찍혀 있어요. 예, 예.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 당시 한 40년, 50년 전이다 보니까 예. 가능했던 장면입니다. 예, 또 85, 86 시즌엔 한 시즌 19골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당시 아시아 선수 유럽 4대 리그 최다골이자 구단 한 시즌 리그 최다골입니다. 근데 이 기록이 무려 깨지기에 30년이 지나요.
1: 그렇지.
0: 누가 깼냐면 손흥민 선수가 깹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에서 21골을 넣으면서 깨집니다.
1: 예.
0: 네, 차범근이 분데스리가 통산 남긴 기록은 308경기에서 98골. 당시 외국인 선수 최다골 기록이었고요. 더 놀라운 게 이 98골 중에 페널티킥 골이 단 한 골도 없습니다.
1: 아.
0: 정말 순수한 필드 골. 페널티킥 골이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쉽다 보니까 좀 득점을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차서 좀 골을 몰아주는 면이 있는데
1: 네.
0: 이 차범근 선수가 어릴 때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이제 안 좋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좀 안 차기 시작했다고
1: 아,
0: 그런
1: 해요. 거예요?
0: 네, 그런 팀 이야기가 있는데
1: 예, 예.
0: 어찌됐든 이 순수한 기록 정말 대단하잖아요.
1: 대단합니다.
0: 또 경고, 옐로카드도 커리어 전체를 통틀어 단 한 장에 불과할 정도로 이 완벽한 매너와 실력을 겸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였습니다. 또 이 기록들이 더 대단한 게 이 군복무를 마치고 만 26살에 해외 생활을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처럼 뭐 18살, 뭐 21살 이런 나이에 넘어간 기록이 아니라 26살부터 세운 이 해외에서 세운 업적이라는 게 정말 더 대단합니다. 뭐 마테우스, 올리버 칸, 네노라 하는 축구 전설들이 이 차범근을 막는 게 불가능했다. 이 차범근은 나의 영웅이다라고 입을 모았을 만큼 독일 축구 역사에 명예의 전당급 족적을 남겼습니다.
1: 아, 너무 멋지네요. 아, 지금 시대의 차범근 감독님의 전성기 나이에 어떤 그 기량이 딱 있으면 한국 축구 얼마나 또 멋있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예.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 선곡 기가 막힙니다. 예. 유진의 차차!

0: 유진 차차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김태형 기자와 스포츠 인생을 들여다보는 관중석 1열. 오늘은 대표적인 대한민국 축구 전설 공격수였죠. 차범근 선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 가실까요?
1: 네, 마지막 챕터는 사상 초유의 월드컵 중도 경질의 비극입니다.
0: 네, 차범근 선수가 이제 감독님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맡았었죠.
1: 네, 먼저 그 선수로서는 월드컵을 딱 한 번 나갔습니다. 이게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 나갔었는데요. 이때 뭐 그 전에는 독일 진출한 다음이니까 독일 진출 이후에는 국가대표에 은퇴를 했었어요. 이 당시의 상황이 뭐 이렇게 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차출이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본선에 대한민국이 진출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갔는데 당시에 1무 2패로 아쉽게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이후에 국가대표에서는 정식으로 은퇴했습니다. 또 현역 은퇴 이후에는 이제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게 됐는데 이 감독으로서 굉장히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 호기롭게 대회에 나섰는데 이 멕시코와 조별리그 1차전이죠. 하석주 선수가 선취골을 기록하고도 이 백태클로 퇴장을 당하면서 역전패를 당했고요.
0: 아, 기억납니다.
1: 기억나시죠? 예. 네. 조별리그 2차전 네덜란드전에선 0-5라는 뼈아픈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회 도중에 감독이 현지에서 경질되는 그래서 중도에 귀국하는 한국 축구 사상 유례없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 1998년이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박찬호, 박세리 선수가 활약했던 비슷한 시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 IMF로 국민들이 힘들어했던 시기에 이 5대0이라는 감당하지 못할 결과가 나오니까 이 축구협회를 향한 비난이 정말 거셌어요. 근데 이거를 감독 경질이라는 수로 좀 모면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책임을 조금 돌린 거죠. 그래서 차범근 감독 개인에게는 당시에 엄청난 상처가 됐습니다.
0: 상처죠.
1: 네, 이후에는 좀 한동안 야인으로 지내며 이 한국 축구의 환멸을 느낄 수도 있었던 좀 가혹한 상황이었는데
0: 예.
1: 그래도 차범근 축구 교실을 열고 이 유소년 육성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고요. 또 초등학교 축구 선수에게 시상하는 차범근 축구상이 있습니다. 네, 이 상을 이제 누가 받았냐? 이 이동국, 박지성, 기성용, 황희찬, 이승우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이 수많은 축구 스타들이 이 차범근 축구상 수상자 출신입니다.
0: 예.
1: 또 훗날 이 저희 MBC 해설위원으로 아들 차두리 선수와 함께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좀 지난날의 한을 좀 어느 정도 풀기도 했는데요. 이 축구계에 흔히 이 차박손 논쟁이라고 있습니다.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중에 누가 최고냐?
0: 전성기 때 기량으로.
1: 그럼요. 예. 네. 누가 가장 많은 뭐 영향력을 끼쳤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면서 논쟁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 분명한 건 차범근 감독님이 이 한국 축구의 길을 연 선구자로 오늘날 세계 무대를 누비는 모든 한국 축구 선수들의 뿌리이자 또 영원한 자부심인 건 분명합니다.
0: 네. 아. 이야기하면서도 막 심장이 막 뜨겁게 타오릅니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관중석 1열 대한민국 축구의 영원한 자부심 차범근 선수의 이야기를 쫙 만나봤습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마무리할게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0: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8: 굿모닝 FM태입니다. 스포츠스타의 인생을 들어보는 관중석 1열 MBC 김태훈 스포츠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아, 어떠셨나요?
9: 아,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8: 예, 아, 오늘 축구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스포츠 영웅 중에 축구스타가 이렇게 많다는 게 보유한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9: 그러니까요.
8: 할 사람이 많다 지금. 다음 주도 어떤 스포츠 영웅의 인생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끝곡으로 크라잉넛의 필살 옵사이드 이어드리면서 기자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9: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바라보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한 해가 끝날 무렵을 세모라고 하지요. 신영복 선생은 그 무렵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세모의 지난 한 해 동안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나는 이 겨울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자르고 무엇을 잊으며 무엇을 간직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한 해 말고 한 달이 끝날 무렵에도 비슷하게 맞먹어 볼 수 있겠죠? 이 여름을 보내며 무엇을 잘라버리고 무엇을 잊고 무엇을 간직해 둘까? 이 휴일에 찬찬히 골라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

비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일요일 3, 4부 오늘은 싱어게인 시즌2 우승자이시죠. 가수 김기태 씨와 기태 뮤직 함께 할 겁니다. 기태 씨 인생에 얽힌 음악 얘기도 듣고요. 추천곡까지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잠시 후에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겁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기태 뮤직 시작해볼게요.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잠나.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김장기를 뒤흔들 명품 절임 배추가 왔다.
2: 안녕, 나 영월 절임 배추. 속이 꽉 차고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아. 천일염으로 절이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보다 확실하고 간편할 수 있어?
1: 쉽고 편한 김장엔 영월 절임 배추. 주문 전화 010-2808-7554.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밥맛 나는 세상 황종자.

0: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일요일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가수 김기태와 함께하는 기태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노래하는 태가 다른 분입니다. 삶을 이야기하는 가수 김기태 씨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가수 김기태입니다. 만나서 예. 반갑습니다.
2: 제 텐션이 좀 놀랐죠? 예, 아침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3: 예. 너무 좋은데요?
2: 그래요? 예. 이게 약간 오랜만에 또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텐션이 원래 이렇게 높았나 하시면서 놀라실 수 있는데 네. 다 이게 삶에서 온 파이팅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3: 아,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2: 네네. 예. 원래 이 시간에는 어떠세요? 일과가?
3: 아, 원래 일어나긴 하는데요. 오늘따라
2: 아, 일어나기 힘든 아침이 있어.
3: 예, 그런가 봐요.
2: 요새 꾸물꾸물 하니까 예. 아침이 쉽지가 않습니다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 자,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수 김기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 기태 씨는 평소 목소리도 허스키가 예. 많이 있으시네요.
3: 아, 예, 뭐 매일 일이 다르긴 한데 예, 항상 예, 기본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 아, 예. 기태 씨 나온다고 하니까 청취자분들이 예.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셨어요. 좋아하시고 1211번님이 기태 씨가 나오다니 굿모닝 FM 일 잘하시네요. 격한 칭찬 드립니다 하셨고 윤지님이 일요일 새벽 기상하게 만드시네요. 가수 김기태 씨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시면서 일찍부터 모여주셨습니다. 예. 아니, 기태 씨가 예. 83년생
3: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이잖아요. 예. 제 주변에 음악하는 분하고도 엄청 가깝고 네네. 해서 예전에도 또 우리 만난 적이 있고
3: 그럼요.
2: 예. 예. 해서 이렇게 가까워질 만한데 예. 자주 못 뵙네요. 이렇게.
3: 그러니까요. 예. 많이 자주 뵙고 싶었죠.
2: 한동안 예전에 예. 20대 초 막 중 이때 좀 뵀던 것 같은데
3: 또 저한테는 이제 저의 작곡으로 데뷔한 첫 곡이 태희님 곡이었습니다.
2: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음악 작업도 같이 예. 했었는데, 예. 근데 목소리가 점점 더 깊어지시는 것 같아요.
3: 아, 오늘이 좀 심한 것 같아요.
2: 오늘은 좀 컨디션이 예, 좀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만, 평소 이제 제 목소리를 아니까,
3: 예.
2: 점점 목소리가 깊어지시는 것 같은데.
3: 아유, 감사합니다.
2: 이게 발성적인 것 연습 같은 거 이제 뭐 노하우들 좀 알려주신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3: 네.
2: 또 다른 특별한 보이스를 쓰고 계시니까
3: 네네.
2: 이게 좀 발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이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또 이제 허스키라는 게 이 성대가 접촉이 안 돼서 나오는 이제 예, 타다닥 거리면서
2: 약간 혹사시킨 거죠, 사실은.
3: 예, 그렇게 나오는 목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음도 잡는 것도 이제 컨트롤이 좀 힘들잖아요.
2: 엄청 힘들어요.
3: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을 또 많이 했고 또 예전에는 또 태희 씨 노래도 많이 들으면서 연습을 많이 했죠.
2: 저는 기태 씨처럼 그쪽 길로 못 갔습니다.
3: 충분히 지금.
2: 아니, 허스키로 가고 싶었는데 저는 약간 맑은 쪽으로 예. 와버렸어. 가끔 허스키를 꺼내는 거지. 완전 허스키 라인으로는 예.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든 길인지 저는 잘 알죠. 너무
3: 아니 그러면은 허스키 약간의 일부러 살짝 긁으신 건가요?
2: 그렇죠. 일부러 필요할 때만 살짝 긁어요.
3: 와, 그게 가능하시군요.
2: 써본 게 있긴 하니까.
3: 멋있습니다.
2: 아니요. 저는 기태 씨가 더 멋있어요. 예,
3: 저는 맑게 내려고 노력하는데 허스키가 나오는 거죠.
2: 아, 그렇구나. 각자의 또 약간 고충이 있네요. 자, 이런 음악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인생 이야기도 살짝 묻혀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기태 씨를 일찍 모신 이유가 그리고 이 타이밍에 있는데 신곡이 나왔습니다. 나무 가방. 발매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2: 어떤 곡인가요, 이거?
3: 네, 이 곡이 이연복 셰프님과 좀 관련이 있는 곡입니다.
2: 이연복 셰프님과?
3: 네.
2: 오,
3: 네.
2: 선생님, 예, 저도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신데.
3: 네. 이 곡 자체가 이제 선생님의 삶을 좀 담았다고 해야 될까요?

0: 예, 그런 곡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나무 가방. 오, 선생님과 나무 가방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0: 일단 요 자세한 얘기를 해도 되겠죠?
1: 그럼요.
0: 예,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어릴 적에 처음 이제 시작하실 때 저희가 아는 철가방이 아니었답니다.
1: 아, 그때 나무
0: 예전에는
1: 가방이었어요.
0: 나무 가방으로 된 그 안에 이제 음식을 넣고 중국집 음식 뭐 이런 음식들을 넣고 처음에 배달일을 딱 시작을 하시면서 꿈을 키워갔던 이야기로 이제 만들어진 곡입니다.
1: 진짜 이현복 셰프님의 시작에 달려 있는 노래이군요.
0: 네, 맞습니다.
1: 오늘 이 노래를 라이브 오늘 괜찮으세요? 라이브?
0: 무조건 해야죠. 예.
1: 역시 내공이 있어. 예, 뭐 사실 뭔 상관입니까? 하면 되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자, 라이브 또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잠시 후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기태 씨와 함께 기태 뮤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플레이리스트와 또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0: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 노래입니다.
1: 메시지가 깊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 노래. 그 순간들이 그러면 나오나요? 이 곡들 들으면서?
0: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곡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주제를 고른 이유도 제가 이제 처음 싱어기 나왔을 때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가수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참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있었던 날들이 꽤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희망이 조그마한 희망이 없으면 참 어떻게 버텨야 될지
1: 그
0: 모르겠더라고요.
1: 작은 빛이라도 없으면
0: 그렇죠.
1: 진짜 힘들어.
0: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도 혹시나 나 같은 목소리도 저 같은 사람도 조금이나마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이렇게 희망으로 바꿔준 노래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1: 지금 약간 지쳐 있거나 약간 무너져 있는 분들에게는 엄청 힘이 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기태뮤직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 노래 첫 곡부터 만나볼까요? 목소리 사기다, 진짜 사기야. 와, 기태 씨 목소리로 흐르고 있는 노래인데 어떤 곡인가요?
0: 네, 이번에 나오는 곡은 이제 고 김광석 님이 불렀던 노래고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1: 아,
0: 명곡이고.
1: 명곡이죠, 명곡이야.
0: 네. 사실은 이제 김광석 님 목소리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 주제에 맞춰서 아무래도 제가 했던 노래를 신청을 좀 했고요. 그냥 마음이 힘들었던 분들에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슬픔이 또 즐겁게도 이 해소가 될수 있지만은 그걸 극복할 수 있지만 또 슬픔이 함께 울어주고 같이 슬픔으로써 잊어지는
1: 그렇지.
0: 경우가 또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슬픔은 슬픔으로 잊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좀 선곡을 했습니다.
1: 사실
0: 그래서.
1: 그뭐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기쁜 일은 다 같이 기쁘면은 더 좋으니까 들어가기 쉽지만 타인의 아픔을 자세히 들여다봐주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든 일인데 그 노래로 또 이렇게 우리 기태 씨가 불러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 아픔에 닿았던 것 같아요. 자, 싱어게인 나온 음원 중에 최초로 그 과일 차트 탑 100에 진입한 곡이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을 줄 알았어요. 어땠어요, 솔직히?
0: 전혀 몰랐죠.
1: 전혀 몰랐다고?
0: 전혀 몰랐습니다.
1: 기대는 있었으나
0: 아니요,
1: 기대도
0: 전혀
1: 없었어.
0: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었고, 정말 사실 아들한테 마지막에 저의 음악 생활이었어요.
1: 이게
0: 마지막으로
1: 아니면
0: 내가 태어날 아이에게 내가 TV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하고 요걸 사실은 끝으로 이제 모든 걸다 접고 이제 육아와 이제 아들을

0: 위해서 이제 살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갔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지금이 뭐 현실이기도 하고
0: 네네.
1: 또 꿈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법한 이 네네. 길에 네네. 끝자락에서 부르는 그 집중력으로 이렇게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일단은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싱어게인 2 33호 가수였는데 네네. 우승자입니다. 김기태.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첫 번째 곡으로 처음부터 듣고 올게요.

0: 아, 이 노래만큼 주제에 잘 맞는 노래는 없겠다. 진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 노래 기태 뮤직 두 번째 음악입니다.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 곡은 강산우 님의 넌 할 수 있어라는 곡이고요. 제가 처음에 건반 잘 못 치는 건반으로 저에게 외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넌 할 수 있어 라는 걸 제가 저에게 하면서 그때 참 울기도 좀 하고 이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이거 성공했습니다.
0: 이게 엄청 다이렉트한 메시지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후회하고 있다면으로 시작하는 이 가사가 예. 맞아요. 불의 명곡에서 또 피아노 치면서 하는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그 피아노 그때보다는 그러면 지금 좀 어때요? 발전이 좀 있나요?
1: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 이만큼 나아졌어요.
0: 또 곡을 쓰시고 하시니까 아마 곡 쓰실 때 연주를 하시고
1: 거의 근데 이제 반주 위주로
0: 그렇죠. 코드 위주로
1: 코드 위주로 해서
0: 다룰 수 있는 악기가 또 있으신가요 혹시?

0: 요즘에 사실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 살짝 기타를 조금 배우고 있어요.
1: 오, 곡이 더 좋은 곡들이 나오겠네요 이제.
0: 예.
1: 이게 건반으로 그 작곡하는 거랑
0: 네네네.
1: 또 기타로 작곡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0: 완전 다르네요.
1: 네, 완전 다르잖아요. 네. 오, 또 다른 결의 음악을 또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0: 네.
1: 기타를 연주하고 있다는 것에서 네, 느껴집니다. 일단은 두 번째 곡 기타 뮤직의 두 번째 곡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처음부터 듣고 올게요.

0: 키태뮤직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 노래 두 번째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깜짝 퀴즈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함께하고 있는 김기태 씨 관련 문제이거든요. 기태 씨가 직접 문제 내주실까요?
1: 네 오늘 가수 김기태가 준비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 노래 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 김기태는 최근 이연복 셰프님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신곡인 이것을 발매했는데요. 과거 식당 배달원들이 철가방 대신 사용했던 배달 가방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나무 가방, 2번 책 가방, 3번 명품 가방.
0: 야 명품 네. 가방으로 그때 배달을 했으면은 노래가 슬프진 않겠네. 슬프진 않겠어. 힌트를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힌트가 제일 어려워.
1: 아 그러네요. 네. 가구에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지. 예, 이걸로 그렇죠. 가방을 만들진 않아 사실. 잘 안 만들죠.
1: 네, 그렇죠. 예.
0: 가구로 쓰는 건데. 네,
1: 가구에 쓰이는 자재라고 볼 수 있죠.
0: 그 자재로 만든 예. 가방이 정답입니다. 퀴즈 정답 여러분들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중 다섯 분 뽑아서 조각 케이크 준비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정답 발표할 건데 어떤 노래를 듣고 올까요?
1: 네, 한노로의 영영이란 곡이고요. 오. 제가 이 가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난 널 버리지 않아. 아, 이 가사가 마음에 계속 남아가지고 이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사람은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좀 떠나지 않을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떠나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성장이 되는 거지만 그런 불안한 마음 가짐이나 그런 마음이 좀 덜해진다면은 좀 더 자신감이 있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옆에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절대 내 편이 있을 거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저에게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저 또한 저희 팬분들에게 절대 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제자리에서 노래하겠다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이 노래를 선곡을 좀 했습니다.
0: 아 커버를 이 노래를 하셨었어요?
1: 아 커버는 아직 안 했어요.
0: 난 그냥, 너무 궁금하다.
1: 아 그래요?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노래는
0: 좀 약간 이펙트 걸린 기타 같은 걸 쫙 때리면서
1: 난 널 버리지 않아.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
0: 너무 멋있을 괜찮은데? 것 같아.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진짜 안 버릴 것 같아. 진짜 영원히 난 너 저 지옥까지 따라간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아 멋집니다. 자 이제 기태뮤직 세 번째 곡 한로로의 영영 들으시고 저희는 4부로 들어올게요.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기태 뮤직 가수 김기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저 김기태가 최근에 발매한 노래의 제목은 정답 바로 1번 나무가방이었습니다.
0: 정답 맞추신 다섯 분 저희가 선정해서 조각 케이크 보내드릴 겁니다.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 노래라는 주제로 예, 음악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고 퀴즈까지 풀어봤습니다. 이제 아 감사하게도 또 라이브 선물을 네.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무 가방을 이제 직접 불러주시겠네요. 네. 네. 어떻게 목 좀 괜찮으실까요?
1: 네.
0: 어 됐다. 아, 뭐가 된지 뭐가 안 된지 우리는 몰라. 기태 씨만 알아요. 기태 씨만. 네, 라이브 선으로 네. 이동해 주시고요.
1: 네.
0: 나무 가방. 그리고 기태 씨가 예전에 이제 그 팀으로 또 활동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깊어진 음색과 목소리로 다시 나타나 주셨을 때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이런 기태 씨의 따끈따끈한 신곡 나무 가방 라이브로 준비가 됐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아, 오, 약간 영화 속에 들어간 느낌으로 가사가 한 구절 한 구절이 싹싹 다 펼쳐지고 그려지고 그러네요.
1: 그러니까요. 오. 실제로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봐도 정말 영화 같이 한 이야기 한 말씀할 말씀들이 정말 다 영화 같이 이게 쫙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노래가 또 현재 또 밑바닥부터 꿈을 향해서 많은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희망이 됐으면 합니다.
0: 아, 너무 좋네요. 노래 너무 좋고. 네. 아니 셰프님도 이윤복 셰프님도 작사에 그래서 참여를 같이 하셨네요. 어떤 부분을 쓰셨어요?
1: 쓰셨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거를 처음에 만드셨던 분이 이제 이윤복 셰프님의 책을 읽고 그래서 음악을과 이걸 뭐 만드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어쨌든 이연복 셰프님 책에서 또 저희가 이제 보고 한 거니까 존중하는 의미로 좀 이름 같이 넣는 게 맞는 것 같다.
0: 이름을 그래서 올리셨구나.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음유에 맞게 이렇게 쓰신 게 아니고 말씀을 해주신 게 매기가 됐으니까 존중의 의미로 마칩니다. 음식 대신 꿈을 담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일을 시작하면 너무 낭만적일 것 같아.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힘들어도 박수 소리가 막 들릴 것 같아.
1: 맞습니다.
0: 어떤 일을 하든.
1: 맞습니다.
0: 멋지네요. 멋집니다. 라이브 너무 감동 있게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침에 노래하니까 쉽지 않죠?
1: 좋습니다. 그래도.
0: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 뭐 저녁이랑 아침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를 땐 좀 다른가요?
1: 이 목소리의 장점이. 그 오히려 아침에는 좀 더 더 느낌 있게 나온 것 같아요.
0: 느낌 너무 좋아. 너무 좋게 나왔어요, 톤이. 멋집니다. 기태 씨가 그러면은 그 싱어게 나오기 전에 까지의 어떤 시간들이 꽤 길었잖아요.
1: 그렇죠.
0: 몇 년 정도 됐을까요, 그때가?
1: 이게
0: 저랑 만났을 때만 해도 10년이 훌쩍 넘었네.
1: 거의 19살, 20살 때부터 꿈을 꿨으니까 한 20년이 됐다고 봐야겠죠.
0: 진짜 어떻게 버텼어요? 어떻게 버텼어?
1: 무명 생활만. 이게 사실은 버텼다기보다는 지금에 생각하면

0: 같은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포기하고 다시 하고 포기하고.
2: 아, 포기한 적도 있었구나.
0: 예. 정말 밥 먹듯이 그렇게 했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계속했다.
2: 맞아. 놓지 못해요.
0: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기 때문에 그게 버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2: 너무 힘들 때 끝까지 잡고 있는 것도 뭐 엄청 대단한 거지만 잠깐 놨다가도
0: 너무 힘들었어요. 예, 정말.
2: 다시 돌아와서 또 힘을 내보고
0: 열심히 해가지고 태인인 노래를 이 정도면 좀 잘 불렀던 것 같은데 그래 또 올라가면은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겨우겨우 뭐가 되면은 예, 그리고 이제 딱 태인님 또 만나고 또 뵈니까 또 아 나는 또 노래를 잘했던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2: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0: 또 연습을 더 하고 막 이랬던 세월들이 2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나 오늘 기태 씨 노래 들었으니까 나 오늘 연습한다.
0: 아
2: 말리지 마요. 오늘 매니저 스케줄 다 빼라잉. 연습 간다 오늘. 자 그렇게 오래오래 해서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서 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참 감사하네요.
0: 너무 감사합니다.
2: 예, 기태 씨와 함께 또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 노래 다음 곡으로 만나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명곡이 흐릅니다. 명곡이 어떤 곡인가요?
0: 네, 이선희님의 인연이란 곡인데요.
2: 예.
0: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이 주변에 누가 있었다고 이 생각하는 게 주변에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2: 맞아, 맞아.
0: 생각이 듭니다.
2: 예.
0: 그래서 저도 한때는 아 나는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뭐 그때마다 꼭 한두 명씩 나타나는 지인들, 친구들 또 그때는 살아계셨던 또 저희 아버님 이렇게 하면서 다 열심히 주변에서 그렇게 인연이 돼서 지지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한 분 한 분의 인연들이 굉장히 좀 소중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인연이란 곡을 좀 선곡하게 됐습니다.
2: 기태 씨가 뭐 기본적으로 마음이 좀 따뜻하시네요. 뭐냐면 너무 힘들 때 만났던 인연들은 또 너무 괴로운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안 좋게 이렇게 매듭 지을 수도 있는데 감사함으로 그래도
0: 그렇죠. 네. 되게 안 좋았던 인연분들도 있었죠.
2: 있지 많지.
0: 정말 사기도 먹었던 쪽도 있었고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2: 그렇지.
0: 하면서 부푼 꿈을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2: 아유 정말. 예.
0: 근데 그분들을 막 욕하고 뭐 한다기보다는
2: 다 그냥, 얻는 게 있죠. 얻는
0: 예. 뭐 그분들과 연락을 하진 않지만. 예. 그분들에게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제 음악도 한 단계 올라가지 않았을까.
2: 아 좋다.
0: 라는 생각을 합니다.
2: 모든 게 다 음악에 녹여 있습니다. 이선희 인연 듣고 오겠습니다.

0: 이야, 이 노래가 또 나오는구나.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거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 배우 케알라 셰틀과 앙상블이 부른 This Is Me라는 곡입니다.
0: 아, 명곡이죠.
1: 있는 그대로의 지금 나를 숨기지 않고 세상 앞에 서겠다는 노래고요. 누군가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겠다는 내용의 곡입니다.
0: 아하.
1: 나 또한 저 또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 목소리로 해낼 거라고 좀 더 다짐하고 좀 생각하게 됐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0: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아, 이 노래는 그냥 쫙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 케알라 셰틀과 앙상블이 함께한 This Is Me. 이 영화는 이 노래가 다야.
1: 맞습니다.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8: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9: 브루노마스 로맨티스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1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

0: 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 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온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 유료 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굿모닝 FM 일요일 3, 4부 기태씨와 함께 기태뮤직 진행을 해봤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시간이 빠르네요. 어떠셨나요?
2: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데요.
0: 그죠?
2: 네, 더 이야기하고 싶고 또 이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에서 이 노래와 함께하는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또 라디오보다는 굉장히 뜻깊고
0: 깊이가 있죠 저희.
2: 예.
0: 네 있습니다.
2: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또 한번 나와주세요. 아직 할 얘기 더 남았잖아요.
2: 아직 반도 뭐 10분의 1도 못한 것 같은데요.
0: 우리 절망편을 이제 했으니까 잘 되고 나서 희망편으로 희망편을 할 얘기도 많잖아.
2: 너무 많죠.
0: 잘 돼서 또 만난 인연들도 있고 하니까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 너무 좋습니다.
0: 자 일단은 오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 노래라는 주제로 기태뮤직 하고 있는데 마지막 곡 소개를 해주시죠.
2: 이번 곡은 김기태의 Rise Again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작사 작곡을 했던 노래고 날개가 부서졌다는 곡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 또한 이 성대라는 게 부서진 날개로 어떻게든 날아보려고 했던 애쓰며 날아보려고 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많은 분들도 살면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함으로써 어떻게든 살아내겠다는 삶의 의지를 담은 곡입니다.
0: 멋집니다. 사실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조금 부서지거나 무너지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럼에도 나아가서 해내면은 엄청난 그게 멋있고 매력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기태 씨는 해내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Rise Again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저도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씨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2: 너무 감사합니다.
0: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2: 꼭 좀 불러주십시오. 예.
0: 저희 끝 인사가 해버 굿테 이렇게 외치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예,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0: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원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전히 더운데요. 그래도 낮 기온이 야금야금 뭐 한 1도, 2도 이렇게 떨어지고는 있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1도 다르고 30도일 때 또 다르죠. 이 1, 2도가 진짜 큰 게 집에 댕댕이가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댕댕이가 옆에 와서 이렇게 털썩 기대고 앉잖아요. 그럼 옆구리가 금방 뜨끈해지잖아요. 강아지 체온이 사람보다 한 2도 정도 높대요. 그래도 이렇게 난로처럼 뜨끈한 걸 보면 1, 2도 엄청난 차이인 거죠. 뭐 39도, 40도도 견딘 우린데 30도 언저리쯤이야. 뭐 이렇게 한 몇 주 있다 보면 여름이 끝나겠죠. 자, 8월 30일입니다. 일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